0: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야?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또 다른 친구랑만
1: 오.
0: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1: 특히
0: 있잖아요.
1: 학창 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0: 네.
1: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0: 맞아요.
1: 뭐 그런 경험 있죠.
0: 이게 은근히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너 실망이야. 막 이런 경우 많이
1: 오,
0: 있었는데.
1: 의외인데요?
0: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학교 점심시간에 섭섭함 토로하기 되겠습니다.
1: 아하.
0: 친구에게 뭔가 섭섭한 내용 대화 들어가 있고요.
1: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 이런
0: 그럼요,
1: 거요.
0: 그럼요. 자,
1: 예.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지금 섭섭한
0: 오,
1: 거예요.
0: 그니까.
1: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0: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1: 아,
0: 와,
1: 생각이 들죠.
0: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0: 그쵸?
1: 같아요.
0: 무슨 일 있나 하면서.
1: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0: 오,
1: 오, 뭔가
0: 그치.
1: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0: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1: 예스. 다 영어로
0: 예.
1: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1: 아, 그럴 수
0: 있어요.
1: 있거든요.
0: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0: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2: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0: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Hang?
2: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Play.
2: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0: James.
2: James.
0: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What are you saying?
0: You study bug.
2: Study bug?
0: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know? So I can't play with you.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Really?
2: Yeah, you should study with
0: Study with
2: me.
0: me?
2: Yeah, with me.
0: Okay, let's study.
2: Okay.
0: Yeah.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1: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0: Why didn't you
1: 왜
0: sit까지?
1: 너는 sit하지 않았니?
0: 네. 그래요?
1: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영어에서 단어 하나만 배워놨는데,
0: 예.
1: 이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런치 띄고 타임 할까요? 예.
1: 오케이.
0: 런치 타임?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 time? Alright. 자, 정답은요? At
0: 아,
1: lunch.
0: 애쉬
1: 그죠?
0: 들어가는구나.
1: 언제 에라는 말이 빠졌죠, 그죠?
0: 네.
1: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이렇게
0: 나인.
1: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unch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0: 오.
1: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0: 그쵸.
1: 어떻게

0: 하면 되겠어요.
1: 그러면 at dinner이겠네요.
0: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1: 예.
0: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s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1: 근데 이게 lunch time에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쓰면 안 돼요?
0: Lunch time도 틀린 건 아닌데.
1: 예.
0: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1: 아, 좀 더
0: so
1: 짧게.
0: So just get at lunch.
1: 예, at
0: dinner.
1: Lunch.
0: 이런 식으로. At
1: 더
0: breakfast.
1: 간단하네요.
0: Yeah, of course.
1: 네.
0: 그 원어민들도 긴 거 엄청 싫어해요.
1: 어.
0: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1: 네, 네, 네.
0: 자, 여기 지금 앞에 why가 나왔잖아요.
1: 네.
0: Right? Why don't you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1: Why didn't you?
0: 자, 그러면 너 왜 뭐뭐 안 해가 아니라
1: 뭐뭐 하지 않았어?
0: 그렇죠.
1: 예.
0: 과거에 도대체 그 행동을 당신이 왜 안 했는지에
1: 그쵸.
0: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Okay, so 여기서는 너 왜 과거에
1: 앉지 않았어?
0: 아, 그렇죠. Sit 하지 않았니? With me. So why didn't you? 동사 원형. 그래서 왜 과거에 뭐뭐 안 했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따지는 게 될 수도 있죠.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안 깨워서 내가 늦은 거예요.
1: 아, 믿고 잤잖아요.
0: Why? 그래서
1: 아,
0: 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안 깨운 거야?
1: 아.
0: 너 왜 나 안 깨웠니?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그렇죠. Wake me up.
1: Yes.
0: 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1: 음?
0: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1: 네.
0: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 왜 그 도서관에 안 왔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1: Library.
0: Library. The library.
1: 네.
0: Right? 너 그 도서관에 왜 안 왔어?
1: Why didn't you come
0: to the
1: library?
0: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So,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1: 예.
0: 왜 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 안 했지?
1: 어허?
0: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 Yes.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음?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자,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1: 네.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1: 아, 뭐 이유가 있네요.
0: 네. 내가 아. 제임스랑만 노니까.
1: 아, 질투쟁이.
0: 아, 질투.
1: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0: Because you 뭐 이거 빠진 부분이 있다고 치고요.
1: 그쵸. 너가 놀았어 제임스랑.
0: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1: 놀았어요.
0: 좋아요.
1: 네. 근데 랑만 놀아야 돼요.
0: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 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1: Always 놀았나 봐요.
0: 어.
1: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0: 오케이.
1: 그쵸? 아,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0: 오케이.
1: 네, always.
0: Alright.
1: Yes.
0: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1: Mm-hmm.
0: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1: 네.
0: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아, 그렇지.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1: 아,
0: only를 썼습니다.
1: 아,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0: 네,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1: 예.
0: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1: 그쵸,
0: 비슷하지만
1: 그쵸.
0: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저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예.
0: 자, 일단은 이 hang 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out의 hang만 잡아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형 때 쓰려면
1: 이게
0: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헝 아닌가요? 헝? 헝, 헝, 헝.
0: 헝, 헝?
1: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0: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예.
0: 정답은 맞습니다. 헝. 헝, 헝.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헝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헝 out.
1: 아~
0: 이런 식으로. 아, 이게 행드도 있어요.
1: 행드?
0: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1: 오.
0: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얘는 매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0: 아, 여기에서 말했을 때.
1: 아~
0: 아. 네, 이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1: 그러면 그렇죠?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0: 그렇죠. 뭔가 행아웃 할 때는 놀다란 느낌으로 행을 쓰는 네.

0: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out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hang out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놀다.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1: 그럼 요거랑 뭐 플레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0: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1: 아우, 내가 또 선생님의 마음을 꿰뚫었네.
0: 계속, come on.
1: 조금 참을걸.
0: Ask me something. Yes. 자, 그러면 hangout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그래서 놀자. 이런 것도 돼요.
1: 놀자.
0: 하자.
1: Let's hang out.
0: 그들과.
1: With them.
0: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How about this? Hang 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1: Hung out.
0: Hung out.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그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Yes.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So,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네.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ng out with them.
1: Let's hang out with them.
0: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네. 바로 hang out versus play.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플레이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플레이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hang o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네. 뭐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행아웃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보통 아이들이죠. 완전 아이들. 에이.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1: 맞아요.
0: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엔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네. you know, 뭐 예를 들어서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1: 예, 예,
0: 밖에서
1: 예.
0: 놀고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0: 맞아요.
1: 에.
0: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와 막 이렇게 노는 경우가 좀 많지 않죠.
1: 매치가 잘 안 되죠.
0: 맞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행아웃이
1: hangout.
0: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예.
0: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서로 그런 거 있죠.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네.
0: 티격태격 가는 느낌.
1: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0: 그렇죠.
1: 이렇게 해가지고.
0: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1: 그렇죠. 네. Well, you we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0: 네.
1: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0: 그거까지는
1: 껄끄러도 되겠죠.
0: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1: 그쵸?
0: 이러지 않아요.
1: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0: 네.
1: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0: 뭐가
1: 공부하느라.
0: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1: 공부하느라.
0: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예.
0: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1: 되게 좁네요 여기가
0: 네.
1: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0: 예.
1: 그러면은 공부하느라 네.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터디거든요
0: 일단은 스터디가 예. 있어야 되긴 하겠죠
1: 일단은
0: 그렇죠?
1: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 기 때문에 커즈 아까 그럼 커즈 네 커즈
0: 네.
1: because의 줄임말이에요
0: 어떻게든
1: cause study
0: 짧게 줄이면서 넓은 단어에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1: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1: 그래요
0: 때문에. 자 well you're always busy study
1: 뭐예요
0: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1: 왜요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쁘

0: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우와.
0: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어,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1: 예.
0: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예요.
1: 예.
0: 때문에라는
1: 그러니까,
0: 거.
1: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okay. 머리를 굴렸는데요.
0: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네.
0: 아,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1: 와.
0: Alright.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1: 네.
0: 앞으로 여러분들은 upgrade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 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1: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0: 아, 이거요?
1: 예.
0: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말은 없지만, 아니, 근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1: 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간단한 얘기를.
0: 그렇죠. 보통은 예. 좀 이해가 실용영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1: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0: 틀린 과거에. 건 아니에요. 전혀 네. 틀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1: Yeah.
0: So, for example,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요?
1: 아,
0: 원래
1: 그거는
0: 동사로?
1: 약간 수거로 가야 돼.
0: 나의
1: do
0: 숙제를
1: Do my homework.
0: Do my homework.
1: Yes.
0: 조금 바꿔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자, 일단 나 바빠. 그럼 어떻게 해요?
1: I'm busy.
0: I'm busy. 근데 뭐 하느라 바쁜데? 그러면 나 숙제하느라.
1: Doing my homework.
0: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1: Yes.
0: Ooh. 자, how about this? 하, 있잖아. 그녀는
1: yeah.
0: 항상 바빠.
1: 어.
0: 뭔가 하느라 바빠.
1: 뭔가를 하는구나.
0: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아. 이러면서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1: 아, she is always busy.
0: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1: Doing something.
0: 그렇죠.
1: 아.
0: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1: 예.
0: 말도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0: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뭐 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0: 네.
1: 그래서 계속 바빠요.
0: 뭐 그래서 아.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버리죠.
1: 맞아요.
0: 사실은.
1: 그래서 네.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0: Oh my.
1: Thank you for you.
0: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1: 네.
0: 두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1: 와.
0: 아, 그러니까 이게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1: 야, 이거는 정말. 네. 나 뭐 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0: 아,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0: I'm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1: 으.
0: 이러면
1: 와.
0: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1: 진짜 이거 실용 영어 완전.
0: Yes, yes. 네.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1: I am busy doing my homework.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뭐죠?
0: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1: 아.
0: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1: So simple.
0: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바쁘다라고 해서.
1: 아,
0: 그래서
1: with로.
0: let me just show you.
1: 자.
0: 나 뭐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doing something 였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네.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1: 어.
0: 나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1: With.
0: With가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1: 그러네요.
0: So,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1: 예.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1: 네, 네,
0: right?
1: 네.
0: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1: 아,
0: like that.
1: 그쵸,
0: right?
1: 그쵸.
0: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쵸?
1: 네.
0: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1: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1: 네.
0: 공부하면은 뭐 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1: 어쩌고.
0: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 얘기를 가자 이럴 수도 있죠.
1: Yes.
0: Yeah.
1: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쵸.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0: 오케이.
1: 이걸로 할게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1: Oh.
0: Al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아,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1: 그렇죠. Yeah. 약간 뭐 yeah. 괜찮아?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0: 그렇죠. Yeah. 살짝 자존심 부리면서.
1: 그렇죠.
0: Okay. Right.
1: Yes.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Mm-hmm.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 네.
0: 또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1: 떨어지죠.
0: 미지근한 느낌?
1: Yeah.
0: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렇죠?
1: 네.
0: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Yeah.
0: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1: maybe
0: 그녀가 너를 안다.
1: You
0: 아 그녀가
1: 아 she knows you.
0: 그죠? Maybe she knows you.
1: Uh-huh.
0: Maybe she knows you.
1: 그쵸?
0: I don't know. 이러면서
1: 예.
0: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1: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it
0: It's
1: fact.
0: True.
1: It's true.
0: Right. It's true. So maybe it's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0: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1: 아.
0: Maybe 왜냐하면 얘는 should를 빼면
1: 네.
0: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Maybe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좀 이상하죠.
1: 아 그러네.
0: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1: 그렇게 되는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1: 네.
0: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1: 네.
0: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Yeah.
0: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1: Maybe she knows you.
0: Maybe it's true.
1: Maybe it's true.
0: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1: 네. 어? Maybe.
0: 제가 쓰는 게 아니라.
1: 아, 숙제예요?
0: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1: 오케이, okay, I'm busy doing homework.
0: 힌트 드리면 제 생각에는
1: yes.
0: 한 80% 막 알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하군요.
0: Should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1: Yes.
0: P로 시작해요.
1: 아, yeah.
0: 네, 이거는 뭐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아, yeah? Okay.
1: 예, 뭐 노래 제목인지.
0: Perhaps.
1: Perhaps.
0: 맞습니다.
1: Yeah.
0: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1: 오.
0: 그리고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1: 약간 문어체적이군요.
0: 예, 맞아요.
1: 예.
0: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1: 예.
0: 아마 그럴 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1: 예.
0: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1: perhaps예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똑같은 걸 쓰진 않아요.
1: 네, 똑같은 걸 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0: 자.
1: maybe보단 세고
0: PR로 시작해요.
1: 와, 아 probably인가요?
0: 발음이 아. 너무 probably 아니에요.
1: probably probably 이건가?
0: 많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스펠이 같이
0: 알아두세요.
1: 오, 맞네.
0: 맞습니다.
1: 오.
0: 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1: 네.
0: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1: 네.
0: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1: Maybe보다는 확실히
0: 네.
1: 예, 좀 더 있네요.
0: 그러니까 물론 이 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1: 네.
0: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3: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4: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마유 볼까요?
3: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4: Yes.
3: 동사 원형. 너 왜 과거에 뭐 안 했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나 안 깨웠어? 너 왜 나 안 깨운 거야?
4: Why didn't you wake me up?
3: Why didn't you wake me up? 너 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그 도서관에?
4: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3: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4: 네.
3: 세 번째.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 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4: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3: At lunch까지.
4: Yes.
3: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4: yes.
3: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4: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3: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4: I'm busy doing my homework.
3: Doing my homework.
4: Yes.
3: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4: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3: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1: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3: All 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6: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5: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6: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3: 미션 해결할게요.
4: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4: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4: Okay.
3: Oh, great job, you guys.
4: Yes.
3: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네,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3: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4: 네.
3: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4: 오.
3: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네.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4: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3: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Yes.
3: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고마운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담아 선물할 때 이런 말 하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는 영어로 It's coming from my mind. 하트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In America, we have Mother's Day and Father's Day on different days. In Korea, it's just Parents' Day.
1: Right. We can buy carnations for our parents on this day to express our appreciation.
0: I see. Then let's buy some flowers for your parents.
1: Great! I'm going to give them carnations and a cash gift that I made from my part-time job.
0: Wow! I remember how I took care of you like a parent a long time ago.
1: Oh, that's right. Here's 1,000 won for you.
0: Huh? Only 1,000 won?
1: Please, think of this as $1,000, not 1,000 won. It's from my heart. It's from my heart. It's from my heart.
0: Oh, I guess I could.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나 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크리스티는 또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카툰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카툰 속에 있는 영어 표현 배우는 것도 즐겁잖아요. 오늘도 카툰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꽃집을 지나가는 케빈과 크리스틴. 크리스틴이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나는 꽃을 보면 엄마가 생각나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마 크리스틴 엄마가 꽃을 좋아하셨나 봐요. 자, 이때 사용한 표현이 remind입니다. Remind me of 라고 하면 나에게 뭐뭐가 떠오르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가 떠오르다, 뭐뭐가 생각난다 라는 뜻입니다. This reminds me of my brother. 뭔가를 딱 보고 아, 이거 보니까 우리 형이 생각나네. 또는 Those pictures remind me of Picasso. 어떤 그림을 봤는데 피카소 그림이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이 그림들을 보니까 피카소가 떠오르네. 누군가 또는 무엇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게 할 때는 remind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사는 걸까? 그것도 특정한 꽃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빈이 Because it's Parents' Day today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Parents, 부모님의 날, 즉 어버이날이 되겠죠.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Mother's Day, 또는 아버지날, Father's Day 따로따로 챙기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어버이날이야, Parents' Day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차이점도 얘기해 주고요. 케빈이 어버이날에는 우리는 Carnation이라는 카네이션 꽃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Appreciation,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 문화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너무 나이스하게도 그럼 케빈, 너네 부모님 위해서도 우리 카네이션 사가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맞아, 나도 꽃 사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도 부모님께 좀 드리려고 해. Cash gift, 현금으로 선물을 드리는 걸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요. Wow, I remember how I took care of you like a parent a long time ago. 무슨 뜻이에요? 나도 예전에 널 부모님처럼 되게 잘 챙겨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케빈이 cash gift 얘기를 했거든요. I remember, 이 나는 기억해, how, 얼마나 또는 어떻게 뭐를 했었는지 기억한다 라는 문장 표현인데요. I remember how it felt. 그거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I remember how you treated me.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예전에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는 I remember how you treated me.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거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Member, remember 하시고요. 자, 그랬더니 아, 맞아 맞아. 나를 부모님처럼 네가 참 잘해줬었지. 그러면서 자, 1,000원 캐시 기프트를 케빈도 맞장구를 치면서 꺼내네요. 그랬더니 뭐 1,000원이라고? 막 크리스틴이 그랬더니 아니 아니야. 이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라고 케빈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가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했죠? 맞아요. It's from my heart. It, 이건 뭐뭐야? From, 뭐뭐로부터 온, 그리고 my, 내 heart, 마음입니다. 우리 mind라는 말은 조금 더 이성, 생각에 가까운 마음이고요. heart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It's from my heart. 이건 내 마음으로부터 온 거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라는 표현 될수 있겠습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It's from my heart. 좋아요. 여기서는 heart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s from my heart. It's from my heart. 맞아요. 마음에서 우러난 이런 선물을 받고 크리스틴도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으로 카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이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It's from my heart.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It's from my heart.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게요. 우리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에는 I love you 이고요. With all my heart 잘 봐주세요. 내 모든 마음으로라는 뜻이죠. 진심으로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나너 정말 정말 사랑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Good. 진심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부분을 잘 보셔야겠죠?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상소감 발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떡해요?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Good. 오늘 카툰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진심으로가 되겠네요. It's from my heart와 더불어서 with all my hear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속에서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프레젠트 EB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오늘의 표현들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먼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Zero. 2 minus 2 is 0. Zoo. Can we go to the zoo? Zone. I'm in the zone.

0: 오케이. 오늘도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Zero, zoo, 그리고 zone. 자, 오늘의 학습 주인공 누구인지 바로 딱 티가 나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Z 발음하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 Z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준비해왔어요. 같이 한번 학습해볼까요? 자, 영어의 Z는요, 우리 한글의 이 지읒과는 다릅니다. 선생님이 이 알파벳 자체를 어떻게 발음했죠? 그냥 G가 아니라 Z라고 발음했죠. 맞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 휴대폰 진동 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진동 Z, 우리 휴대폰 진동 성대모사를 내가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항상 발음을 해줘야만 이 알파벳 Z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거랍니다. 한번 그러면 단어들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0이죠, 0. 이거 발음 zero 아니고 z. 이거 진동 발음, 휴대폰 진동 넣어서 zero 이렇게 발음이 돼요. zero.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2 빼기 2는 0이다. 0이야. 맞아요. 2 minus 2 is zero. 여기서 zero가 아니라 진동 막 주면서 zero 휴대폰 성대모사, 오케이? Okay. 2 minus 2 is zero. 그리고 2 더하기 2는 당연히 2 plus 2라고 하겠죠. 이렇게 빼기는 minus라고 한다는 것도 우리 살짝 보너스로 알아가면서 자, 두 번째 단어. 동물원이네요. 맞아요. 여러분도 가봤죠, 보통? 요거 단어 발음은 zoo 이렇게 진동을 미친 듯이 주면서 zoo라고 해야지 그냥 주라고 하면 절대 영어 원어민들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zoo, okay. 우리 동물원 갈수 있어요? 동물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Can we go to the zoo? zoo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진동을 꼭 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Can we go to the zoo? 자, 마지막 단어는 zone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냥 단순히 지읒처럼 생각해서 존 아니고 zone, zone. 정확하게 이렇게 진동 주면서 자, 이런 말할수 있어요. 나 완전 몰입 중이야. 이렇게 말할 때, 난 지금 그 존에 있다. 즉, 내가 지금 완전 무아지경으로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영역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해도 엄청 잘하고, 나 지금 집중 건드리지 마. 이런 표현이거든요. I'm in the zone. 이렇게 말해요. I'm in the zone. zone 발음도 이렇게 진동 준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 Z 발음 함께 직접 연습해 보러 한번 떠나 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오늘 다룬 표현들 우리 이제부터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입에 익혀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0이죠. 자, 이거 zero 아니고요. Z 이렇게 휴대폰 진동 소리처럼요.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Zero, zero. Very good. 정말 좋아요. 선생님처럼 약간 과장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진동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단어 동물원 가볼게요. Zoo. 좋아요. 한번더좀 길어요, 이 단어 발음. Zoo. 아주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갑니다. Zone. 좋아요. One more time. Zone. Great job. 단어들 잘 끝냈고, 우리 이제 sentences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2 빼기 2는 0이야. 마지막 0, 0 발음 신경 쓰면서 2 minus 2 is 0. Very good. 한번 더. 2 minus 2 is 0.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동물원 갈수 있어요? Can we go to the zoo? 그렇죠. 좋아요. 한번 더. Can we go to the zoo?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나 완전 몰입 중이야. I'm in the zone. One more time. I'm in the zone. Very good,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이 Z 소리 두렵지 않죠? 한글의 지읒과는 다르게 휴대폰 진동 성대모사를 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아까는 혹시 잘안 들렸던 이 진동 발음 정확히 이번엔 들리는지 테스트도 해보고요.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Zero. Zero. Two minus two is zero. Two minus two is zero. Zoo. Zoo. Can we go to the zoo? Can we go to the zoo? Zone. Zone. I'm in the zone. I'm in the zone.
0: Alright, 여러분. 오늘의 학습 어땠나요? 우리 이제 알파벳 Z 보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물원, 주 아니고 이제 자신 있게 Zoo 이렇게 휴대폰 진동 소리 낼수 있겠죠? 자, 우리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2: ...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Cook. C-O-O-K. Cook. Cook. Eat. E-A-T. Eat.

0: Mix. M-I-X. Mix. Mix.
1: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cooking, 요리예요. Do you like to cook, everyone? 여러분,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요? I love cooking. 그럼 요리할 때 필요한 단어 뭔지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cook, 요리하다 또는 요리사예요. 보세요, 이렇게 cook는 다양한 dish를 cook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eat, 먹다예요. Everyone, do you like to eat? Oh my gosh, I'm very hungry. Sunny는 너무 배고파요. What is he eating? It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 다음은 mix, 섞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볶음밥, fried rice를 만들면 we need rice, vegetables, and meat. And we have to mix it all together. 섞다, mix. 그럼 오늘의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배워봐요. 요리하다, 요리사, cook, cook, good job. 먹다, eat, eat, excellent. 섞다, mix, mix, very good. 그럼 단어를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0: cook, cook, eat, eat, mix, mix.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She cooked us delicious dinner. 그녀는 우리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요리해줬어. 와, 좋겠다. 나도 맛있는 요리 먹고 싶은데. She cooked us, 우리를 위해 요리해줬다. Delicious dinner. Delicious 뭔지 알죠? 맛있는. 자, 우리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She cooked us delicious dinner. Good job. Okay, let's try this one. Let's eat pizza after school. 우리 학교 끝나고 피자 먹자. 와우, 여러분, 수업 끝나고 피자 먹은 적 있나요? 아니면 떡볶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Let's 뭐뭐 하자.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따라해봐요. Let's eat pizza after school. Very good. Okay, let's try this one. Mix all the ingredients together. 재료를 모두 섞으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리할 때 이런 instructions, 요리하는 법에 보면 이런 말 자주 볼 수 있어요. Mix, 섞다, ingredients, 재료, together, 모두. 아주 쉽죠?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Mix all the ingredients together.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같이 알아봐요.
0: Egg. E-G-G. Egg. Egg. Boil. B-O-I-L. Boil. Boil. Fry. F-R-Y. Fry. Fry.
1: 다음 단어는 egg, 달걀이에요. Look, there are many eggs here. Do you like to eat eggs for breakfast? 아침으로 달걀 먹는 걸 좋아하나요? I do. Okay, next. Boil. 끓다 또는 끓이다예요. 여러분, 라면 만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Of course, you have to boil water. 물을 끓여야 되는데요. Always be careful. 어른이랑 꼭 함께 끓여주세요. 그 다음은 fry, 튀기다예요. 이렇게 감자튀김을 우리는 기름에 튀기죠. Wow, I'm hungry.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달걀, egg, egg. 끓다, 끓이다, boil, boil. Very good. 튀기다, fry, fry. Excellent.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0: Egg, egg. Boil, boil. Fry, fry.
1: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Do you want eggs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달걀 먹을래? 네, 저 달걀 먹을래요. I want eggs. 자, 여러분, do you want 뭐뭐를 원하니? 뭐뭐를 먹을래? 라는 뜻이고요. Breakfast는 아침 식사예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Do you want eggs for breakfast? Good job. Okay, do you want to try this one?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어. 맞아요, 여러분. 물은 굉장히 뜨거울 때, 100도일 때 끓어요. Water, 물이고요. Boils, 끓다. 그리고 섭씨 100도는요,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Now how about you try?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길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Could you fry this in oil? 이것을 기름에 튀겨주실래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can you 들어봤죠? 뭐뭐를 해주실래요? Could you? 또 공손하게 물어볼 때 could you 라고 해요. fry, 튀기다 나왔죠. 그리고 기름은 영어로 oil 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힘차게 같이 따라 해볼까요? Could you fry this in oil?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0: cook cook Eat, eat. Mix, mix. Egg, egg. Boil, boil. Fry, fry.
1: 오늘 어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라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Oi, voice.
1: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

0: 같이 배워볼 거예요.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I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오이, 오이, 오이. Very good. 그럼 오이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동전, coin이에요. 오이 소리 들렸죠? 돈이 종이 지폐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동전으로도 나와요. 동전 영어로 coin. coin. coin. Very good. 다음 단어는 기름, oil이에요. 아주 미끌미끌하고 우리가 요리할 때도 자주 사용하죠. 기름, 영어로 oil. oil. oil.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오이 소리가 날까요? 가리키다. point도 오이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특정 사물을 가리킬 때 point를 해요. 가리키다 영어로 point. point. point. Good job. 다음 단어는 흙, soil이에요. 여기 오이 소리 들리죠? 우리가 식물을 심고 싶을 때꼭 흙이 필요하죠. 흙, 영어로 soil. soil, soil. Great job! 다음 단어는 독, poison이에요. 여기 오이 소리 들리나요? 가끔 거미나 뱀 같은 동물의 몸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죠. 독, 영어로 poison, poison, poison. 발음이 너무 좋네요. 오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목소리, voice예요. 우리가 상대방이랑 말을 하려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말을 해야 돼요. 목소리, 영어로 voice, voice, voice. Great job! 와우! 오이 소리 나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소리 나는 알파벳 O와 E 소리 나는 알파벳 I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했죠?
1: 오이, 오이, 오이.
0: Very good.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돈인데요. 지폐로도 나오지만 때로는 동전으로도 볼수 있죠? 동전. 영어로 뭐였죠?
1: Coin.
0: That's right. Coin. 자, 그러면은 우리 coin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크 소리 나는 알파벳 찾아서 붙여줄까요?
1: Step four. Bow.
0: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어랑 이가 만나면 나는 오이. 어떻게
1: 오이,
0: 쓰죠?
1: 오이, 오이,
0: 와우, very good. 자, 마지막 알파벳 느 소리가 나요. 와우. Very good. 단어가 완성됐네요. 동전. 그럼 세번 말해볼게요.
1: 오이, 오이, 코인. 오이, 오이, 코인. 오이, 오이, 코인.
0: Very good. 다음 단어는 아주 미끌미끌한 액체고요. 요리할 때 많이 써요. 이거는 뭐예요?
1: Oil.
0: That's right. 기름. 친구들, 오이 소리 들렸죠? 그럼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오이, 오이, 오요. 오이, 오이, 오요. 오이, 오이, 오요.
0: Excellent. 오이 소리가 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다인데요. 이거 영어로 뭐죠?
1: Point.
0: That's right. Point. 그럼

0: Logan, can you point at your eyes? 잘했어요. Can you point at your nose? Very good. 친구들 봤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Point. 자,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Oi, oi, point. Oi, oi, point. Oi, oi, point.
0: Good job. 또 oi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식물을 심으려면 꼭 흙이 필요하죠. 흙, 영어로 뭐예요?
1: Soil.
0: 네, 잘했어요. Soil. 자, 그래서 여기 soil이 있는데 우리 로건이가 색칠해 줘 볼까요?
1: Golden.
0: Gold. How about this one? Here you go.
1: Oh, yeah, that one is more better.
0: It's color, color, color.
1: I'm the color, you.
0: 자, 여러분, 우리 soil 한번 볼까요? 짠! 와우, 흙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Oi, oi, soil. Oi, oi, soil. Oi, oi, soil.
0: Good job. 다음 단어, Logan. This is a quiz. 이건 퀴즈인데요. 거미랑 뱀에 간혹 볼수 있어요. 좀 위험해요. 뭐죠?
1: Oi, oi, poison. Oi, oi, poison. Oi, oi, poison.
0: That was very good. Oi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목소리인데요.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서 목소리를 내죠. 목소리, voice. 발음 세번 발음해 볼까요?
1: Oi, oi, voice. Oi, oi, voice. Oi, oi, voice.
0: Good job. 와우,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 큰 소리로 노래 불러볼까요? Last chance.
2: Let's go. Phonics OI. Oi, coin.
1: Oi, coin.
2: Oi, oil.
1: Oi, oil.
2: Oi, point.
1: Oi, point.
2: Oi, soil.
1: Oi, soil.
2: Oi, poison.
1: Oi, poison.
2: Oi, voice.
1: Oi, voic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i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i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을 배우고 있죠. 자, 오늘은 toward라는 표현을 배울 텐데요. 어느 어느 쪽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우리 배워볼 텐데 일단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toward.
0: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Look, I think everyone is moving today. 자, 오늘 이사 오는 날인가 봐요, 그쵸? Outside the window, there's a moving truck. 창문 바깥에 보니까 이사 트럭이 있네요, 그쵸? 자, 각자 한 가지씩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아들은 식물 같은 경우는 창가 쪽에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물을 창가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엄마는요.

0: is she moving? A chair. 자, 우리 의자는 문 쪽으로 밀고 있네요. 그렇죠? And what about dad? Dad is moving a drawer. 서랍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벽 쪽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what is the expression you can use in this situation? 자, 어디 어디 쪽으로 배운다고 했죠?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듣고 올게요.
1: Kick the ball toward me.
2: Sure. Here you go.
1: Thanks. Now, throw the glove toward me.
2: Ready? Catch.
1: Nice throw.
2: Nice catch.
0: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화 내용을 좀 볼게요.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했네요. 그쵸? 일단 kick a ball 이라는 기본 표현은 공을 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을 찰 때 우리가 항상 지정해놓고 차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a ball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놀고 있는 그 공이기 때문에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한 거예요. 자,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했는데 바로 toward가 어디 어디 쪽으로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toward me니까 내 쪽으로 공을 차 라는 말이겠죠. 자, 큰 소리로 우리 따라 해볼까요? Kick the ball toward me. Kick the ball toward me. 지금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나 봐요. 자, 이렇게 뭐뭐 toward me 라고 하면 나 쪽으로, 나의 쪽으로 어떤 행동을 해 라는 뜻이겠죠. Kick the ball 대신에 다른 걸 넣어볼까요? Run toward me. 내 쪽으로 달려와 라는 뜻이겠죠. Run toward me.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Run toward me. Very good. Swim toward me. 수영도 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쪽으로. Swim toward me. Swim이 수영하다 라는 뜻이죠. 그냥 내 쪽으로 와 라고 할 때는 come toward me 라고 하면 돼요. 자,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잘했어요. 자, 내 쪽으로 움직여라고 할 때는 move toward me. Move toward me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쪽으로 기대라고 할 때는 lean toward me 라고 하면 돼요. lean이라는 표현이 기대다 라는 뜻이거든요. Lean toward me. Lean toward me. 잘했어요. 그래서 toward가 어떤 방향 쪽으로 라는 뜻인데 그 뒤에 오는 대상 쪽으로 라는 뜻이겠죠? toward me는 내 쪽으로처럼. Sure, here you go. 자, 공을 차라고 했잖아요. Sure, 물론이지. Here you go. 자, here you go 라는 표현은요. 어떤 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줄 때 보통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공을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주는 거죠. 그래서 here you go 이고 우리가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음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또 here you go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네줄 때 혹은 뭐 차주거나 던져줄 때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here you go 인 거죠. Thanks. 고마워. Now, throw the glove toward me. 자, 글러브도 있나 봐요. 장갑인데 우리 보통 야구할 때 쓰는 그 큰 장갑을 글러브라고 하죠. 근데 뭐 여기서는 어떤 글러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글러브를 나에게 던져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ow, 이제 throw the glove toward me. 이제 나에게 글러브를 던져줘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Throw는 던지다죠. 아까 차다는 뭐였죠? Kick, 그쵸? 자, throw가 던지다고, glove가 장갑이라는 뜻이에요. Glove, 근데 우리는 glove라고 하는데 저 V 발음 주의해서 glove라고 해주시면 돼요. Ready? 준비됐어? 라는 뜻이죠. Catch, 자, catch는 잡아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잡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 단어를 외칠 때는 잡아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글러브를 던져줘야 되니까 자, 준비됐지? 던진다 라는 의미겠네요. 그죠? 자, ready가 바로 준비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준비됐지? 우리는 뭐 됐지까지 쓰지만 그냥 영어로는 한 단어. ready? 이렇게요. 간단하죠? 자, catch는 잡다이고요. 아까 throw의 반대 의미 표현이겠죠. 자, 근데 아주 잘 던져줬나 봐요. 아주 내 손에 딱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nice thr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nice가 뭐 친절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잘했어 라고 할 때도 ni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ice throw 라고 하면 잘 던졌네 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던졌는데 잘 던졌는데 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잘 잡았어 그럴 때는 nice catch 잘 잡았네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nice throw, nice catch 이런 표현들은 정말 간단하니까 친구들이랑 공놀이 할 때 이 표현들만은 한번 영어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재밌겠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Kick the ball toward me.
2: Sure, here you go.
1: Thanks. Now throw the glove toward me.
2: Ready? Catch.
1: Nice throw.
2: Nice catch.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It's moving day, right? Everyone is moving something.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서 뭔가를 다 움직이고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이사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moving day라고 해요. 물론 아까 move가 움직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움직이는 것, 즉 이사하는 것도 move라고 해요. 그래서 moving day는 이사를 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사하는 날이다 라고 할 때는 It's moving day 라고 하면 돼요. 자,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t's moving day. It's moving day. 자, 그러면 각자 맡은 그러한 물건들을 움직여 볼게요. 일단 엄마 의자를 문 쪽으로 움직이세요. 해볼까요?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그쵸? Toward 쓰는 거.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자, 근데 이게 문에 바짝 붙여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쪽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 옆에다가 아마 의자를 놓나 봅니다.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자, 이번에는 엄마가 나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Sure, I did i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Sure, 물론이지. I did it.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라는 뜻이죠. I did it. 자, 이제는 우리 아들 식물을 창가 쪽으로 움직여주세요. Move the plant toward the window 라고 하면 되죠. Plant가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Window가 창물이네요. Move the plant toward the window. Good job. 우리 식물이 아주 햇빛을 받고 잘 자라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All right, done. 알겠어요. Good.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All right, done.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가 움직여야 되는데 서랍장, drawer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벽 쪽으로 옮길 건데 벽은 wall이라고 합니다. 아빠, 서랍장을 벽 쪽으로 밀어주세요. 움직여주세요. Move the drawer toward the wall. Move the drawer toward the wall.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toward가 어디 어디 쪽으로 라는 의미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아빠도 done, 끝났네, good. 이렇게 done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모두 다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아까 nice throw. Nice catch! 기억나죠? Nice work 라고 하면 모두 수고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everyone은 모두니까 nice work, everyone. 이렇게 또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거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Nice work, everyone. Nice work, everyon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nice work. 자, 오늘 배운 toward, 어디 어디 쪽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연습해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feel the rhythm. And now we're going to chant to the beat. Kick. Kick. Kick the ball toward me. Kick the ball toward me. Mm-hmm. Run. Run. Run toward me. Run toward me. Good. Swim. Swim. Swim toward me. Swim toward me. Come. Come.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Move. Move. Move toward me. Move toward me. Lean. Lean. Lean toward me. Lean toward me. Throw. Throw. Throw the glove toward me. Throw the glove toward m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toward. toward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Check! 어디 어디 쪽으로 라고 할 때는 toward 써주세요. 자, 오늘 배운 것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 쌤이랑 이번 주에 계속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어떤 발명가가 소개될지 매우 궁금하지 않나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Thursday. Gitanjali Rao.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ol to test dirty water.
0: 자, 우리 친구들,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잖아. 근데 어떤 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물 속에 있는 납성질 때문인데요. 그걸 해결하고자 어린 12살 아이가, 어린 12살 소녀가 물 속의 납성질을 검사해 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 발명가는 바로 짜잔! Gitanjali Rao라고 합니다. 오, 이름이 굉장히 멋있죠? One more time. Gitanjali Rao. Gitanjali Rao. 대단한 과학.

0: 쩝니다. 그쵸? 짜잔! 자, Git and Jelly Round은요, tool, 도구를 만들었어요. 도구가 영어로 tool, tool. 그냥 툴 이렇게 뱉지 말고요. 다시 해볼게요. tool, tool. 한번 발음해볼까요? 시작! tool, tool. Alright, tool는 도구라는 뜻을 가졌어요. 빠밤! 자, 그 다음에 test가 있습니다. test.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 하면은 보통 시험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수학시험, 영어시험 이렇게. 근데 테스트가 동사로 쓰이면 검사하다 또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테스트.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는 이 여자애가 Tethys라는 기계를 들고서 지금 뭔가 검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Dirty water or clean water, right?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clean, dirty를 알아볼게요. clean은 깨끗한이란 뜻이고요. dirty는 더러운이란 뜻이죠. 자, 지금 사파에도 그림에도 보니까는 dirty water가 있고요. clean water가 있습니다. 와우. 오케이. 자, dirty, clean, clean, dirty.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y. 자, 마지막 단어로는요. drink가 있습니다. drink. drink, 마시다란 뜻이에요. 자, 물을 마시다 하면은 drink water라고 우리가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drink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drink가 아니라 drink. 살짝 J 발음을 내줘볼까요? 처음에 drink, drink. 그럼 발음이 좀 자연스럽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오늘의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Gitanjali Rao.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코너입니다.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문장입니다.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해석해볼게요. Gitanjali Rao. 자, was born in 또 나왔네. 자, be born in 하면 뭐뭐에 태어나다라는 거였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여기서 be는 be로 그냥 쓰이지 않고 비동사란 뜻이었어. MR is 세개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근데 몸에 태어났다라고 보통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과거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 과거형을 써줘요. is의 과거형인 was가 쓰였습니다. was born in 보이지요? 그 다음에 the USA가 보입니다. the USA. 바로 미국이에요. the USA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the USA. the USA.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기탄젤리 라오는요, USA, 미국에서 2005년에 태어났대요. Okay.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기탄젤리야, 시작. 기탄젤리 라오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오케이, okay, 좋아요. USA는 바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축약형이에요. Alright, 두 번째는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자, 한번 볼게요. 한 단어씩 보자. 자, invented. 오늘은 알아야 돼. 이건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invented의 뜻은? 맞아, 발명했다. 어우, 똑똑해. 우리 친구들 다 기억했죠? 자, invented은 발명했다입니다. 자, 이건 과거형이야. invent의 과거형입니다. invented. Alright. tool는 뭐였지? 그냥 툴이 아니라 tool는 뜻이 바로, 맞아요, 도구였죠? tool, tool.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테스트는 그냥 우리가 아는 시험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검사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tool, tool, 검사하다. Alright. 자, dirty water 나왔네요. dirty는 더러운이고요. water는 물이니까 dirty water 하면은 더러운 물이 되죠. 자, 우리 그러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she invented a

tool. 그녀는 도구를 invented, 발명했대요. 자, 어떤 도구냐? To test dirty water. 자,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tool, 도구를 그녀는 발명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우리 친구들 중에 그냥 dirty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dirty가 아닙니다. dirty. 혓바닥을 뒤로 보내서 dirty, dirty. 좋아요. dirty water.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물속에 납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도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Alright. 자,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자, 몇살때 이걸 발명했대? 대단합니다. 자, 그녀는, 자, 일단 invented의 뜻은 발명했다죠. 자,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그것을 12살 때 발명했어요라고 합니다. 얘들아,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얘들아,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어요. 1년 동안 뭔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내년에 한번 뭘 발명을 해보자.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좋습니다. 12살 때 발명했대. 자, 그 다음에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invention의 뜻도 오늘은 알아야 해요. invention은 발명품이죠. invention. invention. 자, help는 바로 돕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지금 helps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녀의 invention은 바로 단수형이니까, 하나니까, 그쵸? 자, helps로 쓰였습니다. her invention helps. okay. 자, 그 다음에 drink는 마시다예요. 용똥똥, 마시다. 그 다음에 clean water는 깨끗한 물이죠. 더러운 물은 dirty water, 깨끗한 물은 clean water. 오케이. 자, 한번 put together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er invention, 그녀의 invention, 발명품은 help, 도와준대요. 누구를? 자, people drink clean water.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drink, 마시도록 도와준대요. 얼마나 중요하니? 그쵸?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quiz time number one. Where was Gitanjali Rao born? 자, Gitanjali Rao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A. USA, B. India. Okay, 3 seconds. 3, 2, 1. 정답은 맞습니다. US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추격형인 USA, 미국에서 태어났죠? Alright, number two. What did Rao invent? 자, Rao가 무엇을 발명했지? A tool to test dirty water? A tower, easy peasy, lemon squeezy. 3, 2, 1. 정답은 A죠. A tool to test dirty water. 자, tool 도구였지? test는 검사하다. 자, 더러운 물인지 검사하는 tool, 도구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Alright. Number 3. How old was she when she invented it? 자, 그녀가 그것을 발명했을 때몇 살이었을까요? A. 12 years old. B. 15 years old. 얘들아, 5학년이라 그랬죠?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12 years old. 12살 때 발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지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Gitanjali Rao.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Gitanjali Rao는 미국에서 2005년에 태어났어요.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그녀는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tool, 도구를 발명했어요.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그녀는 그것을 발명했을 때 12살이었어요.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그녀의 발명품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도와줘요. 오케이, 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쏙쏙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Drop the beat. 후. Invented this

who invented this tool? Gitanjali Rao invented it. Gitanjali Rao invented it. She was just 12. Your turn. She was just 12. Good job. It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Your turn. It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Good job. Excellent, everyone. Good job. 우리 친구들, 우리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Ba-bum.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의 발명가는 뭐야? 누구였죠? Gitanjali Rao였지요. 자, Gitanjali Rao가 만든 것은 바로 뭐였지? 그치, 물속에 있는 납성분을 검사해주는 기계를 만들었죠?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Ba-bum. Hi, I'm Gitanjali Rao. 안녕하세요. 전 Gitanjali Rao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I'm from the USA. 전 미국의 출신이에요. 전 미국 출신이에요. 라고 소개하네요. Okay, I invented teffies when I was 12. 라고 합니다. 오, 그 기계가 이름이 teffies래요. 그 여자애가 지금 저기 teffies를 들고 있네요. 그쵸? 자, 저는 teffies를 12살 때 발명했어요. 라고 합니다. Okay.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My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내 발명품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오, 12살 소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ol to test dirty water. 나는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도구를 만든 10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도 오늘도 재밌게 수업했나요? 자, 재밌게 수업했길 바라고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the movies. Hey there,

0: Here, for you.
1: Thank you.

Yeah.

した。

0: 역시 포기하지 않으니 방법이 생기는구나. 와, 신문을 구했어. We're so lucky. I feel great. Let's go. 지유리와 나는 신나게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엄마가 문 앞에 서 계셨다. Mom, we got some. 오늘 수거일이라서 분리수거장이 텅 비어 있었는데. 신이 나서 떠드는 우리와는 달리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1: You look worried.
0: 지우야, 어쩌니?
1: I can't find the bottle.
0: 네? 아니, 그 잠깐 사이에 병이 어디를 가요? 나는 신발을 던지듯 벗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가 너한테 병을 받아서 집에 들어왔거든? 오자마자 너희 저녁 해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갑자기 병이 안 보이네.
1: Is it in this house?
0: 집 안까지 들고 온 건 맞아요?
1: 그럼,
0: I'm sure.
1: But where is it?
0: 오늘 진짜 왜 이러냐.
2: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0: 오늘 진짜 왜 이러냐. 그죠,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 일기에서는 드디어 신문을 또 구했어. 그래서 집으로 신나게 왔더니 갑자기 병이 없어졌대요. 누가 잃어버렸어요? 지우가 분리

헬스장 가면서 병을 엄마한테 맡기고 갔잖아요. 엄마가 병을 분명히 집에 들고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병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있었던 물건인데 없단 말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을 뒤로 돌리면서 되감기 하는 것처럼 내가 들고 들어와서 하면서 나의 동선을 생각해 봐야죠. Anyways, 오늘 이야기에서는 병이 없어진 걸로 지금 끝이 났어요.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지후의 하루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 그린 것도 체크해 봐야죠. Drawing quiz. 정답은 맞아요. 이렇게 건네줄 때 하는 말. Here you are. Here you are. 이 정답이었네요. 맞힌 친구들, here you are. 선생님의 엄지척 받아요. 자, 그럼 오늘의 일기, 병은 어디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기의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고요, 친구들. 첫 소리 그리고 끝 소리 집중하면서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lucky, lucky, lucky. 오, 소리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L로 시작하는 단어 찾아줘야 되겠죠. 두 번째 단어, great, great. 찾았나요? Soriro 시작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 단어, worried. Worried. Worried. 소리 들렸어요? W의 소리가 소리잖아요. 찾았고, 마지막, N. N. 요거는 쉽다. 마지막. 자, 이제는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기분이 아주 좋겠죠. 아주 좋은. 그래요. Great. Great. 아주 좋은. 물건들이 상자 안에 담겨 있어요. 무엇무엇의 안에 찾을 수 있나요? That's right. In. In. 이 친구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안 했구나. 걱정되는 worry, worry. 마지막, 이거 뭐예요? 네잎클로버잖아.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고 하죠. 행운에 운이 좋은 lucky, lucky. 자, 이제는 친구들 단어들 두 번씩 따라해 볼 텐데요. 빨간 점 있는 단어들 잘 봐주세요. 빨간 점 있는 단어들은 박자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죠. 박자를 잘 지켜서 발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에 강조 줄게요. Lucky, lucky. 두 번째 단어 한 박자예요. Great, great. 세 번째 단어 앞에 강조 줘서 worried, worried. 마지막 단어 in, in.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뜻 알아봐야죠. 첫 번째 영어 문장 요거네요. We're so lucky. 이 말 누가 했어요? 지유리가 했어요. 신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신문을 구하게 됐잖아요. 옆집 아주머니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신문을 구할 수 있다니 우리 진짜 운이 좋아. We're so lucky예요. We're은 we are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해. 우리는 무엇무엇이야가 바로 we're이죠. 여기에 so 강조하고 lucky, 운이 좋은, 우리 진짜 운 좋다. We're so lucky. 이렇게 말을 했네요. We're so lucky. 맞아, 신문도 가고 운도 너무 좋아. 그랬더니 우리 지난번 일기에서는 I'm so mad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또 막 속상하고 했던 지후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I feel great. 금방 기분이 바뀌었어요. I feel great. 네요. Feel은 어떠어떠한
기분이 든다, 느낌이 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great. great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마도 very good. 정말 좋은 거. 그죠? 뭔가가 정말 좋을 수도 있고 내 기분이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I feel great. 나 진짜 기분 좋다. 이제 집으로 가자. Let's go. 가자 라고 했네요. 자, 신나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왔겠죠. 띵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엄마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엄마 신문 구했어요. Mom, we got some 이라고 했어요. Mom은 엄마 부르는 말이고요. We got some. 요거 우리 친구들 잘 봐주세요. We, 우리는요. Got. Got이 뭐예요, 친구들? Get은 알고 있어요. Get. Get은요. 내 손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갖게 되는 건 다 get이라고 친구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샀다든지, 받았다든지, 주었다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든지. 내 손에 들어온 것들은 우리가 get. 갖게 됐다,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과거로 만들려면 go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갖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we got이고요. some은 친구들 기억하죠? 몇 개, 조금이었어요. 요거는 뒤에 newspapers를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신문 좀 갖게 됐어요 라는 말에서 newspapers 빼고 우리 찾았어요, 얻었어요, we got some 이렇게 짧게 얘기해 줬다는 거. 문장은 짧고 쉬워 보이지만 원래 어떤 뜻의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친구들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Mom, we got some. 엄마 신문 구했어요 하고 신나게 왔는데 엄마 표정 어때요? You look worried. 엄마 왜 이렇게 걱정 있어 보여요? You look worried. Look은 봐도 되지만 어떠어떠해 보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Worried. 걱정 있어 보여요, 엄마. 엄마가 왜 걱정 있어 보여요? I can't find the bottle. 띵. 갑자기 이게 무슨 말? 병을 못 찾겠네? 라고 하신 거예요. I can't 할 수 없다. Find 찾다. The bottle. The bottle.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병이잖아요. 그 병을 내가 못 찾겠네. I can't find the bottle. 아니, 병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금방 맡기고 왔는데 병이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지율이가 우리 집 안에 있는 건 맞아요? 엄마 집에 갖고 들어는 오셨어요? Is it in this house? Is it in this house? In. 갑자기 대문자 나왔죠. 이렇게 문장의 시작도 아닌데 대문자 나올 때는 뭐다?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친구들도 강조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 집 안에 있는 건 맞아요? Is it in this house?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세요? I'm sure. 확실해. 들고 왔어. But. 하지만 where is it? 그게 어디로 갔을까? 우리 모두의 미스터리네요. 다음 일기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서 네 문장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자, 오늘의 첫 번째 리듬 살려 말할 문장은 We're so lucky예요. We're so lucky. 아마 친구들이 이제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조할 부분 몇 개? 두 개. 맞아요. 정말 행운이야. We're so lucky. 친구들도 We're so luck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은 You look worried. 걱정이 있어 보이시네요. You look worried. 이것도 두 개 강조한다면 그래요. 보이시네요. 걱정이 있는 것처럼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이에요. I can't find the bottle. 다섯 개나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개만 강조해 볼게요, 친구들. 단어 세 개.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거. 맞아요. 못하겠어. 찾는 거. 병. I can't find the bottle. I can't find the bottle. 한 번 더. I can't find the bottle. I can't find the bottle. Very good. 마지막 문장이에요. Is it in this house? 어디 강조할까요, 친구들? 맞아요. 안에 있어요? 집이 중요하겠죠. Is it in this house?

0: in this house? Good. 자,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가지고 신나게 chant 불러볼게요. We're so lucky. You look worried. Can't find the bottle. Is it in this house?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에서 한 문장 뽑았어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 테니까 친구들 어떤 문장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1: 저기, 얼굴이 크다, 이 사람은.
2: 그죠? 그런데 뭔가, 입이 이렇게 한숨을 막 쉬고 있어.
1: 이 사람을 본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너왜 그래? 너 이렇게 이렇게 해 보여. 이 친구를 보면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해 보여. 이 문장을 오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우선 그림 보면서, 맞아요. 배운 문장 생각해서 말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 가면 자료실에 선생님이 매일매일 똑같은 그림 올려줬어요. 이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사람이 할말 써보기도 하고요. 또 문장 한번더 써본 다음에 내가, 나라면 이 문장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모두 모두 기다릴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의 일기도 재미있었죠, 친구들. 다음 일기에서는 어떻게 또 실마리가 풀릴지 병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1: 예!
0: 자, 여러분. 오늘은 과연 어떤 문장이 여러분의 미션 문장이 될까요? 자,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대회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연습하고 그랬어요. 자, 오늘 드디어 대회 당일이에요. 친구가 막 떨고 있어요. 두두두두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그냥 대회 안 나갈래. 안 나가. 뭐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죠. 야,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나는 확신해. 이런 말을 해주면 친구가 그래도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겠죠. 자, 과연 그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후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자, 오늘도 단어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너라투. 오케이. 이거네, 이거. Nervous.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너무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하고 막 땀나고 있죠. 막 땀 뻘뻘. 어떡하지? 지금 어때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긴장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대회 당일에 긴장한 친구를 떠올리세요. Nervous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크게 말해봐요. Nervous. Nervous. Very good. And next.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자, 여러분.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 심호흡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심호흡하는 것인지 주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호흡하는 걸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breath, breath. 이 단어가 이런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숨 쉬는 거. 그렇죠? 그런데

0: breath.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즉, 심호흡이란 얘기입니다. take 동사를 써서 심호흡을 하다. 깊게 숨 쉬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보세요.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Very good. And next. Lyrics.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세요. 악보인 것 같은데 잘 보면 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그죠? 음표들이 있고 여기 이게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안 보여요. 여기 밑에다 가사까지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쵸?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렇게 이렇게, 그쵸? 자, 노래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사가 있잖아요. 그쵸? 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사 잘 외우시나요? 선생님은 가사를 잘 못 외워서 이게 음만 해요. 자, 여러분 따라서 발음해 볼게요. Lyrics. Lyrics. Lyrics. Very good. And next. Innocent. 라는 단어군요. 여러분, 아기. Oh, he's so cute. And he looks so innocent. 그렇죠. 자, 아기는 아마 굉장히 순진, 무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순진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른, 성인에게 he's innocent. 라고 하면 그는 순진해요. 뭐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는 결백해요.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도 innoc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같이 알아두세요. 따라서 말합니다. innocent. innocent.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쭈루룩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오, I'm so nervous.
0: Ah, relax. Take a deep breath.
1: What if I forget the lyrics?
0: Oh, you won't. I'm sure that you'll do a good job.
2: 야,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쵸? 친구가 떨고 있을 때. 심호흡해봐.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힘을 주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이 A 친구가 대회에 나가는 친구인가 봐요. 보아하니 노래 대회인 것 같습니다. 가사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막 떨고 있어.
1: I'm so nervous.
2: 나 너무나 긴장이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긴장될 때 있잖아요. 그때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0: I'm so nervous.
1: I'm so nervous. I'm so nervous. I'm so
0: nervous. Just like that. Okay. And next, she says, Aw, relax.
2: 야, 진정해. 마음을 편히 가자. Relax. 그쵸? 막 이러고 있는 친구에게 진정해.
0: Relax. Take a deep breath.
2: 그렇죠. 여러분, 심호흡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깊게 숨을 들이마셔봐. 실제로 누군가 굉장히 막 떨거나 불안해할 때 이렇게 심호흡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자, 말해봅니다.
0: Relax. Take a deep breath.
1: Relax. Take a deep breath. Okay. Hey, relax. Take a deep breath.
0: Relax. Take a deep breath. Very good. And next, A says,
2: 나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What if? 만약 뭐뭐이면 어쩌지? 라는 겁니다. 만약 뭐뭐이면 어쩌지?
0: What if I forget?
2: 여러분, 이 단어 나온 적 있었죠? Forget. 까먹는 걸 말하죠. 내가 가사를 까먹으면 어쩌지? 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는 고민이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0: What if I forget the lyrics?
1: What if I forget the lyrics? 아, 나의 살던 고향, 아, 고향인가? 나의

0: 살던 금사는 가사가 헷갈린다. 나 가사 잊으면 어떡하지? What if I forget the lyrics? Very good. 자,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You won't. 아니, 너 가사 까먹지 않을 거야. 너 그렇지 않을 거야. I'm sure. 나는 확신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확신하긴 확신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는지 그 내용을 뒤에다가 쫙 말해주고 싶을 때요. 바로 that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쓸수 있습니다. 선생님, 접속사라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접속, 말 그대로 뭔가를 접속,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 같은 거예요.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이에요. 접속해주는 말이에요. 자, 내가 확신한다 라는 말과 확신하는 내용을 붙여주는 겁니다. 확신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 You do a good job. 너가 아주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가 붙여주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합해 보면 I'm sure that you do a good job. 나는 확신해. 네가 잘할 거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that은요, 생략하고 사실은 안 써줘도 괜찮아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한 번은 얘를 읽고, 한 번은 생략하고 안 읽을게요. 자, 해볼게요. Oh, you won't. I'm sure that you'll do a good job. You won't. I'm sure you'll do a good job. You won't. I'm sure you'll do a good job. 친구들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연결해주는 말 that이 들어간 문장들 더 만나봅니다. How about this one? I know that he's innocent. 나는 알아요. 내가 안다라는 말과 그리고 he's innocent. 그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얘가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가 결백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말합니다. I know that he's innocent. I know that he's innocent. 이제 생략하고 말해볼게요.
1: I know he's innocent.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내 생각에는 이거 정말 좋은 책 같아. I think that it's a good book.
1: I think it's a good book.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We believe. 우리는 믿어요. 뭐를 믿냐? That. 이걸 믿습니다. He will come back.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겠죠? We believe that he'll come back.
1: We believe that he'll come back.
0: We believe that he'll come back. 네, 마지막 문장은 요 that 둘다 제가 발음을 했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연결해주는 말 that까지 더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2: 나 정말 긴장돼.
0: Speak. I'm so nervous. 마음 편히 가자. 자, 심호흡 해봐. Speak.
2: Relax. Take a deep breath. 나 가사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0: Speak. What if I forget the lyrics? 안 그럴 거야. 너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Speak.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문제 잘 풀어보세요.
2: 첫 번째 문제. 오케이.
0: 너 잘해낼 거라고 나는 확신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3, 2, 1, 띵!
2: 자, 바로
0: 그렇죠. 우! 연결해주는 말 that입니다. I'm sure that you'll do a good job.
1: I'm sure that you'll do a good job.
0: 이때 that은 생략될 수도 있겠죠?
1: I'm sure you'll do a good job.
0: Okay, and next question. 나는 그가 결백하다는 걸 안다. 와, 여러분 이때도

0: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띵! Time's up. Okay, 여러분 말해보세요. The answer is... 그래요, 접속사 that입니다. I know that he's innocent. I know that he's innocent.
1: I know he's innocent.
0: I know he's innocent. Very good. And next question.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띵! 바로 가사에 해당하는 lyrics! Wonderful job!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떤 말을 연결해주는 that 배웠습니다. I know that, 다다다. 나는 뭐뭐라는 걸 알아요. I'm sure that, 다다다. 나는 뭐뭐라고 확신해요. 또는 I believe that, 다다다. 나는 뭐뭐라고 믿어요. 등등등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말 뒤에다가 얼마든지 붙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드디어 미래 시제로 건너올 차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복습을 했는데요. 미래 시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단어를 조금 빌려왔었는데 어떤 단어를 빌려오는 게 맞았는지 문제를 풀면서 조금 기억을 되새겨보자고요. 자, 그럼 세 문제 먼저 풀어봅니다. 문제 주시죠.

기억이 났죠, 여러분? 자, 미래 시제는요,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will 이라는 조동사를 빌려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미래 시제는 will plus 동사 원형으로 나타낸다는 점, 요거를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will 이라는 단어 자체, W-I-L-L 이라는 단어 스펠링을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will 같은 경우는 can, may, 뭐 should, must 이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조동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요두 가지 규칙을 꼭잘 기억을 해야 시험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풀게요. 나는 너를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 포인트가 나오죠. will이라는 친구는 동일하게 지금 두 가지 보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뭐가 온다고 했죠? 동사 중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will be 요거를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I가 쓰였으니까

0: 다시 전화를 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학교 시험의 포인트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죠?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will 다음에 call이라는 걸 쓰셔야지 절대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will 쓰면 안 됩니다. 먼저 will 써주고 그 다음에 본래의 동사를 써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꽤나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괜찮을 것이다. 일단 미래 시제인 건 알겠어요. 자, 얘는 이렇게 보기가 두 개가 나와 있을 때는 사실 언뜻 보면은 쉽게 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will be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 쓸 때, 그리고 수행 평가 말하기 할 때, 이 be를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It'll fine. 이런 식으로. 왜냐면 뭔가 괜찮다라는 뜻을 이미 fine이 갖고 있기 때문에 it, 그것은 will, 뭐뭐일 것이다. fine. 괜찮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it'll fine. 이런 식으로 쓰곤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be라는 동사 반드시 빼먹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동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드리고자 세 번째 문제를 넣어봤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I will be there for you. I will be there for you. Listening point two. They will call back in 5 minutes. They will call back in 5 minutes. Listening point three. It will be fine. It will be fine.
0: 자, 오늘도 덩어리 의미 단위로 잘 끊어듣는 거 연습할 건데요. 자, 미래 시제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들어볼 겁니다. will be, will be, will be 이렇게 들리지 않을 거고, will be, will be. I will be there for you. 나는 널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will be there for you. I will be there for you.
0: Will call. Will call. 전화를 할 것이다. 겠죠? They will call back. 전화를 다시 준다. They will call back in 5 minutes. 그들은 5분 후에 다시 전화를 줄 것이다. 두번 드릴게요.
1: They will call back in 5 minutes. They will call back in 5 minutes.
0: It will be fine. It will be fine. It will be fine. 그것은 괜찮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번 듣겠습니다.
1: It will be fine. It will be fine.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이제 말하는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이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요 형태에 익숙해지려면 우리 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말하는 걸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있을 것이다. 여기부터 해볼게요. will be. 따라해 보세요. will be. 한번 더. will be. 나는 있을 것이다. I will be. 나는 있을 것이다. I will be.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I will be there. 한번 더. I will be there. 자, 너를 위해서까지 붙일게요. I will be there for you. I will be there for you. I will be there for you. I will be there for you. 굉장히 로맨틱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일상생활에서나 특히 나중에 뭔가 친구들끼리 조별 과제할 때 아니면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도 쓸 법한 문장입니다. 그들은 5분 후에 다시 전화를 줄 것이다. 인데요. 자, 다시 전화를 할 것이다부터 할게요. Will call. 전화를 할 것이다. Will call. 자, L 사운드로 끝나니까 all 하고 끝나는 발음 잘 발음하세요. Will call. 그들은 전화를 할 것이다. They will call. 그들은 전화를 할 것이다. They will call. 그들은 다시 전화를 줄 것이다. They will call back. Back이 들어가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They will call back. 좋아요. 자, 5분 후에는 in 5 minutes. 한번 더요. 자, in 5 minutes. 좋습니다. 전체 문장 해볼게요. They will call back in 5 minutes. They will call back in 5 minutes. 그쵸.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문장을 말씀을 한게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뭔가 친구들끼리, 야, 다잘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서로서로 토닥일 때할 만한 문장입니다. 자, 일단은 그것은 뭐뭐일 것이다. It will be. It will be. 그것은 뭐뭐일 것이다. It will be. 좋아요.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It'll be. 그것은 뭐뭐일 것이다. It'll be. 괜찮다라는 건 fine이죠. 같이 붙여봅시다. It'll be fine. It'll be fine. 괜찮을 거야. It'll be fine. Great! 잘했습니다. 요 fine 자리에 뭐 it will be good, it'll be okay 뭐 요런 것도 다 괜찮아요. okay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것은 괜찮을 거야. It'll be okay. 좋아요. 자, 그렇게 바꿔서도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브리딩 타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I will give a presentation tomorrow. It will be about the Big Bang Theory. I will need to do more research tonight. Maybe I will ask my brother for help. I hope my classmates will like my presentation.
0: 자, 뭔가 내가 뭘할 거라는 예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글인데 어떤 걸할 예정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오늘 핵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해석,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will give, 줄 것이다. A presentation, 발표를 줄 것이다. 직역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발표를 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는 발표를 할 것이다. Tomorrow, 내일. 뭔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It will be. 그것은 뭐뭐일 것이다. About the Big Bang Theory. 뭐에 대한 것일 것이다. Big Bang 이론에 대한 것일 것이다. 자, 뭔가 Big Bang Theory 하고 다 제문자로 나온 걸로 보아. 고유명사네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 단어인데 뭐 우주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다 정도로 언급할게요. I will need 나는 아마도 need 더 필요로 할 것이다. To do more research 하고 나왔는데요. 자,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어서 설명 한번 하고 가죠. Research 조사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읽죠. Research. 좋아요. 나는 필요로 할 것이다. 더 많은 research, 조사를 tonight, 오늘 밤. 그죠? 뭔가 우주에 대한 발표를 하려면 조사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글을 썼나 봅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먼저 단어 짚고 가죠. Mayb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Maybe는 어쩌면, 아마, 뭐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Maybe. 자, maybe, 어쩌면, 아마, I will ask. 나는 요청할 것이다. 아마 나는 요청할지도 모른다. 아마 난 요청할 것이다. My brother, 나의 오빠에게 for help.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됐겠죠. 혼자서 우주에 대한 연구하고 발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문장을 썼나 봅니다. I hope, 나는 희망한다. My classmates, 나의 같은 반 친구들이 will like my presentation. 나의 발표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걸 희망한다 하면서, 발표 잘해야지. 친구들이 좋아해 주길 희망해.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이제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I will give a presentation tomorrow. It will be about the Big Bang Theory. I will need to do more research tonight. Maybe I will ask my brother for help. I hope my classmates will like my presentation.
0: Writing입니다. 자, 주어랑 동사부터 파악하고 쭉 써내려 가자고요. 날씨가 좋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뭐죠? 날씨가인가요? The weather? The weather. 어허, the weather. 그러면은 좋을 것이다? Will b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다라는 거는 good. 이런 걸 쓰면 되니까. 이렇게 the weather will be good 혹은 the weather will be nice 이렇게 둘다 쓰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주어는 제가 동사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다 하니까 call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제가 영어에서는 따로 뭐 존칭어, I에 대한 존대어는 없기 때문에 그냥 I 쓰면 되고요. I 전화를 드릴 것이다. We'll call you later. 이런 식으로 I'll call you later 쓰면 되겠죠. 자, I will 줄여서 I'll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apostrophe 쓰고 LL 두 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저희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데요. 주어는 그들은, 동사는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어 they 방문할 예정이다. will visit 그쵸. 저희 집을 my house 혹은 our house 쓰고 그 다음에 next week 이렇게 쓰시면 다음 주에까지 의미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세 문장에 대한 모든 영작이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미래 시제 처음으로 복습하는 시간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도 will에 대한 복습 쭉쭉 이어갈게요.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오형식 동사의 출제 포인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오형식 동사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기평가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우리 오늘은 한일 파악하기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스포츠 데이의 한 일로 적절한 걸 고르겠습니다. 자, 남녀가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여자가 한 일이 되겠습니다. 축구하기, 사진 전시하기, 사진 구경하기. 4번은 얼굴에 그림 그려주기, 마지막은 사진 찍어주기. 무언가 사진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죠. Listen up.
2: Hey, Jason, what are you looking at?
3: I'm just looking at some photos. They're from our school's sports day.
2: Let me see. Oh, here you are playing soccer.
3: Yes, I ran as a midfielder. Which sport did you play?
2: I didn't play any sports.
3: Then what did you do?
2: I did face painting for students with my art group members.
1: 자, 여자가 한 일이었습니다. 정답 고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정답이 맞는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 Hey Jason, what are you looking at?
1: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What are you looking at? 들으셨죠? What are you looking at? 이었고요. 우리가 look at이 쳐다보다는 거 아시죠? 근데 진행 시제를 쓰면서 B-I-N-G, what are you looking at? 그러면 너 지금 뭘 보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 I'm just looking at some photos.
1: I'm just looking at some photos. 들으셨죠? 포토에 S 붙여서 써야 되고요. 포토로는 안 들렸고요. Photos, photos. 그 발음 역시나 R처럼 R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3: They're from our school's sports day.
1: They're from, 전제사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From이죠. 어디에서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되겠습니다. 학교 sports day, 그러면 뭐 운동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들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2: Let me see. Oh, here you are playing soccer.
1: 자, 빈칸에 들어갈 정답 들으셨죠? Here you are playing soccer. 이라고 들렸습니다. 아, 여기 너 축구하고 있구나. 사진에서 너는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3: Yes, I ran as a midfielder.
1: I ran as a midfielder. 들으셨나요?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ran. 우리 run의 과거 형태가 되겠죠? 나 미드필더로 뛰었잖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 Which sport did you play?
1: Which sport? 들으셨죠? 다시. Which sport did you play? 그래서 너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했었니? 운동회니까 너는 뭐 했어?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좀 집중해야겠죠. 여자가 한 일이니까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2: I didn't play any sports.
1: 여자는

0: I didn't play, didn't, didn't 까지만 들려도 아시죠? 당연히 트가 있을 거라는 거, 부정이었을 거라는 거. So I didn't play any sports. 그래서 나는 스포츠는 안 했어 라는 뜻입니다.
1: Then what did you do?
0: 자, 이제 진짜 정답이 나올 차례입니다. Then what did you do? 그러면 너는 뭘 한 거야? 자, 이제 나오겠네요.
2: I did face painting for students with my art group members.
0: I did face painting for students with my art group members. 자, 첫 번째 빈칸은 I did face painting. 그래서 나는 face painting을 했어. 그랬으니까 내 말 그대로 얼굴에 페인팅 그려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with my art, art group members. 그래서 우리 미술 동아리 아이들을 뭐 멤버들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답 부분이었죠. 다시 들어볼게요.
2: I did face painting for students with my art group members.
0: Art group, art group 이 정도로 들렸는데요. 원래 트 발음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익숙해지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자가 스포츠데이에 한 일은 얼굴에 그림 그려주기, face painting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단어 공부하고요. 오늘의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복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이분복화 시간에 접두어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붙는 단어들, 앞에 붙는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였는데 우리 오늘부터는 전미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단어의 뒤에 붙어서 특정한 품사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전미어들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전미어는 끝에 er, ee 그리고 or이 붙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er의 변형 형태가 o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ee가 붙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행위자를 나타냅니다. 특정 단어 뒤에서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전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장 쉬운 걸로 여기 지금 예시 단어가 나와 있지만 우리 teacher,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teach, 가르치다의 er를 붙여서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 되잖아. 자, 요런 단어들인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interview에다가 er를 붙여서 interviewer이 나와 있습니다. 자, interview라고도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interviewer, interviewer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면접관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이 인터뷰에다가 이번에는 이를 붙이게 되면 이것도 역시 행위자잖아. 그치만 이가 두 개 붙는 요거는 이제 그거를 직접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행위를 좀 받는 행위자. 지금 무슨 말이냐?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면접 대상자, 인터뷰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r과 ee는 같은 행위자라도 하나는 직접 그걸 진행하는 사람, 하나는 그거의 대상자 이런 해석이 되므로 요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inventor. 요거는 스펠링을 좀 주의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inventor를 쓸 때 er로 많이 오답을 내게 되는데 er이 아니라 or이에요. 요거는 스펠링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inventor가 발명하다니까 inventor.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발명가가 되겠습니다. inventor. 자, 계속해서 supervisor. 우리 supervise라는 동사 뜻 기억해 주세요. 감독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우리 접두어 얘기할 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supervise,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지켜보는 감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 우어를 붙이게 되면 감독관 또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supervisor.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오형식의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 이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구조였는데요.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 요게 첫 번째 실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 쭉 보면서 여러분들 어법상 옳은 걸 골라볼게요.

1번은 He made everything possibly for his family. 2번은 We'll keep your dog safe with us. 3번 His letter made me happily. 4번 You should keep your hands warmly these days. 마지막 5번은 The error made my computer slow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인지 찾으셨나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5형식 동사 지난 시간에 요표 봤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동사에 따라서 이 보어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온다라는 구조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 그리고 ing, pp, 분사들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올 수가 있었고요. 우리 오늘은 요게 주인공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들, 요게 오늘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시험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5형식 동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선생님 띄워준 6개만 머릿속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Make, find, consider, believe, keep, drive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취하면서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절대 부사가 올 수 없으므로 부사가 온 오답에 주의하자. 역시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해석을 해보면 뭔가 되게 부사같이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 그치만 형용사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예문 속에서 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Her rude behavior made me mad. 해석을 해보면 그녀의 무례한 행동은 나를 mad 하면 원래 미친, 화난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다. 날 정말 많이 화나게 만들었어. 미치게 만들었어. 뭐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때 mad가 형용사인데요. 화나게 라고 부사처럼 해석이 돼서 ly를 써주면 안 되더라. 그쵸? 자, 두 번째도 볼게요.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형식의 find란 동사의 지금 과거형이죠.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 얘가 찾다가 아니야, 얘들아. 찾다라고는 절대 해석이 되지 않고요. 목적어가 어떠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혹은 뭐 알게 되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그는 생각했어요.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뭘? 그 영화가 흥미롭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고 역시나 interestingly 부사는 절대 올 수 없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문 보죠. She considers the problem difficult. 해석해보면 그녀는 여기입니다. 또 여기다란 뜻이죠. 그 문제를 어렵다고. 그녀는 그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어렵게 여깁니다. 라는 뜻인데요. 역시나 어렵게, 그럼 difficultly가 아닐까가 아니라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자리이므로 반드시 형용사를 써주자. 기억해 주시고요. 동사도 같이 봐주세요. 이런 동사들이 주로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They believe him kind and smart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들은 믿습니다. 누가 뭐하다고? 그가 친절하고 똑똑하다고. 그를 친절하고 똑똑하게 믿어요 라는 해석이죠. 자, 마찬가지로 kind and smart 둘 다 형용사가 맞죠. 뭐 kindly 라든지 smartly 라고 하는 부사 쓰면 안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동사 잘 봐주시고. 자, 이번에는 keep 동사입니다. You should keep your body healthy and strong. 해석해 보세요. 너는 너의 몸을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강하게 해석은 부사인 것 같지만 절대 healthily, strongly 부사 안 돼요. 왜? 동사 5형식 동사고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됐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사죠.
The man drives me crazy.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drive가

충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The man drives me crazy. 그러면 그 남자가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든다라는 해석으로 이때 drive는 왜 운전을 해도 어디로 차를 몰고 가잖아. 그 느낌 떠올려서 나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몰고 가는지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 drive는 뭐뭐하게 만들다, make와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는 날 정말 미치게 만들어. 근데 이때가 또 미치게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고 해서 crazily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문 속에서 자세히 우리 봤으니까 이제 이 구조에 좀 익숙해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옳은 문장이었어요. 첫 번째는 He made everything possibly for his family. 해석을 해보면 그는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하게니까 ly 맞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오형식의 보어 자리이므로 요 자리는 possible.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동사 잘 봐두시고. 자, 2번입니다. We'll keep your dog safe with us. 무슨 뜻이니? 우리가 지켜줄게. 너의 강아지를 안전하게. 우리와 함께 안전하게 지켜줄게. 라는 문장인데요. 안전하게로 해석은 되나? 역시나 보어 자리죠? 그래서 이 문장은 잘 쓰고 있네요. 정답은 2번인 것 같네. 그치? 자, 3번 볼게요. 어디가 틀렸는지 찾을 수 있겠죠? His letter made me happily. 그랬는데요. 그의 편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라고 해석은 되나? 보어 자리이므로 happy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4번은 You should keep your hands warmly these days. 너는 너의 손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돼, 요즘에는. 이런 문장인데요. 역시나 따뜻하게도 warm. 형용사 자리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The error made my computer slowly. 그 에러는 내 컴퓨터를 느리게 만들었다. 내 컴퓨터가 느려진 거, 요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목적격 보어 자리로 해석에 속지 말자. 형용사를 정답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보고 마무리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봤던 내용입니다. 투부정사 파트할 때 나왔었는데, 이 오형식 보어 자리에서 언급을 또안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볼게요. 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는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이었습니다. 원래 투가 그런 성격이 좀 있었죠. 그래서 want, advise, allow, tell, ask, order, expect, get, 뭐 help 등등이 있었는데요. 예문 속에서 보죠. Jason wants you to call him this afternoon. 그래서 제이슨은 너가 그에게 전화하길 원한다. 오늘 오후에. 이런 문장이고요. 동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동사를 알아봐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아, 얘 때문에 투 써야 되지. 너가 오늘 오후에 전화를 해주기를, 미래에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써주면 되고, 이때는 투부정사만 되므로 뭐 call이라든지 calling 같은 거안 되는 거 아시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걸 골라볼게요. I allowed him entering my room. 그랬는데 뭐 해석 사실 볼 것도 없이 allow. 투부정사 와야 되죠? 나는 그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자, 2번입니다. He asked me help him. 역시나 뭐 해석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ask 동사 보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였죠. 나에게 그를 도와달라고 뭐뭐 해줄 것을 요청했다입니다. 자, 3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told 동사도 tell 동사도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해야 하고요. 이 자리가 지금 얘가 목적어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동사가 오니? 누가 봐도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하는 자리. 근데 동사가 tell이니까 투부정사로 바꿔서 숙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은 She expected him to go to the party. 그녀는 그가 파티에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 expect 동사는 투부정사 쓰는 동사가 맞아요. 그쵸? 미래지향적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He ordered them to move the boxes. 역시나 명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 지금 반복이 여러 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눈에 좀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ove를 to move로 옮겨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이 5형식의 보어 자리에 아직 좀 갈 길이 많았지?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우리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곳은 바로 동물원입니다. 자, 우리 안에 기린들이 있고요. 여기 기린을 구경하고 있는 아이가 보이네요. 자, 동물원은 영어로 zoo라고 하죠. 자, 스펠링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zoo, 바로 동물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배울 오늘 지문의 가장 소재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 exact는 정확한이란 뜻이고요. cage는 우리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단어 receive는 받다. 그다음에 care는 돌봄 혹은 보살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단어 space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동물원 그림을 떠올리면서 zoo라는 단어가 정말로 자주 들리는지 우리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A zoo is a place for wild animals. The earliest zoos opened a long time ago. No one really knows the exact date. At first, zoos were only open to kings and queens. Later, they were open to everyone. But sometimes there were too many animals in one cage. The animals did not receive good care. Zoos have changed a lot. Now, animals live in open spaces and receive good care. People can even watch them from cars or buses. Therefore, many people enjoy looking at animals at the zoo. Zoos are a really great place for animals.
0: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정확하게 독해 볼게요. A zoo is a place for wild animals. 동물원은 장소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장소냐면 wild animals, 야생동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장소가 동물원이래요. The earliest zoos opened a long time ago. The earliest라고 하면 early의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가장 초창기의 동물원들은 아주 오래 전에 오픈했어요. 개장했습니다. No one really knows the exact date. 자, 그런데 언제 처음 동물원이 이렇게 딱 개장을 하게 되었는지 No one really knows라고 하면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라는 뜻이죠. The exact date라고 하면 정확한 날짜란 뜻이니까 이와 같은 정확한 날짜를 확실히 잘 모릅니다. At first, zoos were only open to kings and queens.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처음에는 이란 뜻이죠. 처음에는 동물원들이요. 오직 누구에게만 개방이 되었다? 그렇죠. 왕과 queens, 여왕들에게만 오픈이 되었대요. Later, 나중에는 they were open to everyone. 문맥상 they가 가리키는 것은 zoos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원들이 나중에는 모두에게 개방되었습니다. But sometimes there were too many animals in one cage. 자, 그런데 때때로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Too many animals는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요. In one's cage. 딱 하나의 우리에 너무 많은 동물들이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동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겠네. 왜요? 그렇죠. 뭔가 제한된 공간에 여러 마리가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와 같이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좀 이어서 볼게요. The animals did not receive good care. 자, 계속해서 시제는 did, 바로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 하나에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뭐 했다? 그 동물들이 좋은 보살핌을 받지 못했대요. Zoos have changed a lot. 자, 그런데 have changed라고 하면 변화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원들은 아주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Now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시제가 현재로 넘어오겠죠. 왜요? Now의 의미는 지금이란 뜻이니까 지금은 animals live in open spaces. 동물원에 있는 이와 같은 동물들이요. 지금 현재는 개방되어 있는 곳에 살고 있고요. And receive good care. 좋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People can even watch them from cars or buses. 자, 사람들은요, 이 동물들을, 어디에 있는 동물들? 그렇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자동차나 아니면 버스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얘들아, 사진 보이나요? 사진? 여기 지금 사자가 보이죠? 그리고 사자를 구경하고 있는 뭔가 사파리? 이런 동물원에 있는 이 버스를 보고요.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이렇게 동물들을 보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갑갑한 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에 살게 되었다.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erefore, many people enjoy looking at animals at the zoo.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원에서 자동차나 아니면 버스 안에서 볼수 있으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는 것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Zoos are really great place for animals. 동물원은요, 정말로 좋은 장소래요. 누구를 위한? 그렇죠. 동물들을 위한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요, 뭔가 동물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나 봐. 자, 이 부분 염두하면서 우리 true or false 문제로 같이 내용 확인해 볼게요. Let's start with number one. A zoo is a place for wild animals. 자, 봅시다. 동물원은요, 장소입니다. 자, 뭐에 대한 장소? 그렇죠. 야생 동물들을 위한 장소래요. 뭐가요? 동물원이요. 당연히 그렇죠. 정답은 true였었고요. 글의 도입부에 정확하게 이 문장이 언급이 되었죠. 2번. At first, zoos were open to everyone. 자, 초창기의 동물원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장되었어요. 뭐가요? 동물원이요. 자, 맨 처음에 그랬나요? 아니죠. 누구에게만? 그렇지. Only kings and queens. 왕과 여왕들에게만 그렇게 공개가 되고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false이죠. 3번. Zoos have changed much. 동물원들이요.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요즘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Good care를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true가 맞고요. 4번 볼게요. Nowadays, too many animals live in one cage. 자, nowadays는 무슨 뜻? 맞아요. These days 혹은 now와 같은 뜻이어서 요즘은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한 우리에 삽니다. 자, 이건 언제적 이야기를 알수 있죠? 그렇죠. 아주 오래 전에 초창기의 동물원에서의 있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한다? 그렇죠. 많이 변해가지고요. 잘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과거의 동물원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speaking clear로 이제 우리 발음 연습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볼 단어. 먼저 이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발음이 우리말에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이 단어가 동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사운드는요,
우리말의

0: 있지 않은 발음입니다. 자, 약간 우리가 목소리를 울리는, 이 성대를 울리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셔, S나 혹은 뭔가 쥐어 사운드에다가 조금 더 이 성대를 울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저, 그래서 zoo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고 강한 어떤 떨림이 성대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zoo, zoo. 그래서 zoos have changed a lot. 자, 이 부분도 얘들아 어떻게 발음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어요? 그렇죠. changed와 뒤에 붙어있는 이 관사 a를 가볍게 이렇게 붙여서 changed a lot. 다시 changed a lot, changed a lot. 다시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전체 문장. Zoos have changed a lot. 자, 그래서 이 부분 changed a lot. 이 부분을 빠르게 한 chunk처럼 발음을 해본다면 changed a lot, changed a lot. 다시 전체 문장. Zoos have changed a lot. 정말로 이렇게 발음하는지 선생님 원어민 소리를 지금 들려줄게요.
1: Zoos have changed a lot.
0: 네, 자, 이 발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The, the, zoos, zoos. Zoos have changed a lot. 자, 이 부분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목소리)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동물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여기 코뿔소, rhinos, 코뿔소들이 보이네요. 얘들아, 이 단어 근데 좀 귀엽지 않나요? 발음도 zoo이고 스펠링도 조금 특이하죠. z-o-o인데 실은 이 단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볍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A zoo is a short form of zoological garden. 자, zoological garden의 뭔가 축약형이 바로 zoo라는 단어래요. 자, 이 동물원의 의미는 뭐냐면 animal park, 동물공원 or menagerie라고 해서 동물쇼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자 원래 zoo가 어디에서 왔다? 그렇죠. zoology라는 단어를 보면 되겠습니다. The term zoological garden refers to zoology. 자 그래서 zoology에서 the study of animals, 동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zoology라고 하고요. 바로 zoological은 동물학에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영어가 아니라요.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어 zoo이라는 것이 영어로 animal을 뜻하게 되고 그래서 zoology, 동물을 연구하는 학문 거기에서 파생이 되어서 지금 줄여서 뭐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 앞글자만 얘기해서 zoo라고 한대요. 이게 바로 동물원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 아, 그리스어 여기에서 왔대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 그래머 클리어로 이번에 서술형 작문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문제는 이겁니다. 다 밑줄 친 우리말 해석에 맞게 보기에 있는 단어들만 활용하여 작문하시오. 자, 일단 조건이 두 개가 있죠. 먼저 우리말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만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다른 단어를 더 추가하면 안 되고요. 단, 뭔가 변형이 필요할 때는 활용하다라는 것은 이 부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우리말 해석은 여기에요.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을 작문을 같이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 문제의 선생님들이 내는 출제 의도,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원입니다. 원. 자, 우리가 보통 원이라고 하면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바로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원도 있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이런 원이라는 단어를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뭔가 탁 하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여서 특정 지어지지 않은 그런 명사를 가리켜서 대명사로 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말 해석에서는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한다라는 부정문으로 써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와 같은

원이 들어 있을 때, 이와 같은 부정대명사 원이 들어 있을 때, 부정어 no를 활용해서 부정문을 쓸수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no라는 이 말에 뒤에 명사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정문이라고 하면, not이란 아이를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요.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 주어진 단어들에서 no라는 것이 있고, one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 단어 외에 더 추가해서 쓸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우리는 문장의 조합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no one을 같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no one knows라고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no one knows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know라는 동사에 s를 붙여서 써 주어야 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목적어의 형태가 정확한 날짜를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정관사 덜을 써서요. The exact date. The exact date라고 하면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우리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다시 만약에 이 문장에서 뭔가 do라는 아이가 나왔다면 does not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지만 지금 조건문 자체가 이 보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만 써야 되기 때문에 does not 이런 아이들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no 플러스 명사 이 부분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no one에다가 뭘 쓴다? 아, 동사를 쓰는데 no one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여줘야 감점 안 당하고 전체 온전한 점수를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no one knows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아, 정확한 날짜를 을률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구 앞에 이렇게 정관사 더를 써서 쓸수 있는 거죠. So, no one knows the exact date.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자, 어떤 문맥이었었죠? 맞아요. 이 동물원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오픈이 되긴 했는데, 언제 처음 개장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한다. 그 맥락에서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부정대명사 원을 활용해서 작문을 해 보았어요.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문장에서 조건. 자, 조건의 의미는 그렇죠. 무언가 한다면이라고 뭔가 하나 거는 거죠. 자, 조건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접속사 if를 쓸수 있다. 자, 정답이 O, X. 자, 둘 중에 뭐죠? 그렇죠. 접속사 if는 부사절로 쓰일 때 이렇게 가정의 의미 혹은 조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우리 O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접속사 if가 이끌고 있는 절이 문장에서 목적어나 혹은 보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러한 것은 더 이상 해석이 한다면이 아니라 명사절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같은 절이다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OS 퀴즈 함께 가볼게요. 부정어 no는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 자,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예요.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사실 날마다 게시판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복습 잘하고 있는지 잘 복습을 하면서 그 퀴즈에 꼭 정답을 달아보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Zoo 동물원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그러자 글쓴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이야 대체? Tell me, 알려줘.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자 케빈이 My mom and her friends save money every month. 아, 매달 우리 엄마와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께서 돈을 모으시거든. Every month, one person from the group gets the lump sum. 각 달, 각자 한 명씩 그 갯돈을 타가는 거야. 그러자 글쓴이, Oh, I see. 아, 그렇구나.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 Let's do it too. 우리도 하자. 그러자 케빈이, Really? 정말? Since it's just the two of us, 우리 둘만 있으니까, let's save our money and go on a trip together. 돈을 모으고, 그리고 여행을 가는 거 어때? 그러자 크리스틴이, Awesome! 대박! I can't wait! 어우, 정말 신난다! 그렇게 하자! 그러자 케빈이,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가고 싶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Since we went to Jeju Island,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갔었으니까, How about going to the East Sea? 이번엔 동해에 가는 건 어때? 그러자 케빈이, We can go there right now. 거긴 지금도 갈수 있어. Hurry and get ready. 당장 준비해.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Right now? 정말? 지금? I have plans tomorrow. 너 내일 일정 있는데? 당일치기, let's go. 당일치기로 가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A one day trip? Yahoo! Let's go! One day trip? 가자! 그렇죠. 당일치기 여행은 영어로 one day trip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그럼 1박 2일 여행은 뭐라고 할까요? 1박 2일 여행은요, one night, two days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아, 네. 오늘 커튼 재밌게 잘 보셨죠?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0: Hi, Jamie.
1: Hi, Gary. I'm so happy.
0: 오, 뭐 좋은 일이니?
1: 왜냐면 오늘 핵심 표현도 이거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
0: 오, 그래요? 뭔데요?
1: She's all smiles. 그녀는 엄청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아. She's all smiles.
0: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She's all smiles.
1: She's all smiles.
0: One more time.
1: She's all smiles.
0: Very good. 자, 비슷한 표현도 있죠? 뭐가 있나요?
1: She's in good mood.
0: 그녀는
1: 엄청 기분이 좋아. She's in good mood.
0: 따라해볼까요?
1: She's in good mood.
0: One more time.
1: She's in good mood.
0: Very good.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요?
1: She's really happy.
0: 그녀는 엄청 기분이 좋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1: She's really happy.
0: One more time.
1: She's really happy.
0: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1: She's all smiles.
0: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1: She's all smiles.
0: Very good.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커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1: go, go, go!
2: Your mom is dancing right now.
3: She's all smiles. I know she's super happy right now.
2: Why? Did something good happen?
3: She's getting her gettone today. Isn't she cute?
2: Gettone, gettone. What's that? Is it like Armageddon?
3: Armageddon? No. 엄마겟돈.
2: Talking about? Tell me, what does it mean?
3: My mom and her friends save money every month. Every month, one person from the group gets their lump sum.
2: Oh, I see. Ooh.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연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전치사로 시작하는 친구들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인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나올 텐데요.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Did you tell people to email us in advance? 너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이메일 보내라고 미리 얘기했지? Of course I did. In fact, I sent two emails last week. 그럼요, 그랬죠. 저 사실요, 지난주에 이메일 두 개나 보냈어요. Good. I just wanted to double check. 좋아, 나 그냥 더블 체크 하려고 했었어. 자, 뭔가 이렇게 누군가 시킨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암요, 그럼요, 제가 다 했습죠. 약간 이런 느낌의 대화가 오고 갔다, 그죠? 자, 오늘은 in으로 시작하는 이 두 친구인데요. In fact와 in advance입니다. 자, 첫 번째 in fact 같은 경우는요. 단어는 짧지만 쓰이는 문장은 긴 친구고요. In advance는 요거 표현은 좀 길어 보이지만 쓰이는 문장은 짧은 묘한 관계가 있는 두 친구입니다. 자, 이는 뭐뭐 안 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죠. 그래서 기간, 가장 긴 기간을 나타낼 때도 in을 사용했었고 혹은 어떤 장소 안에 쏙 들어갈 때도 in을 사용했다, 그쵸?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in fact와 in advance를 이해해 보자고요. 자, 그럼 in fact부터 살펴보죠. 자, in fact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fact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죠. 자, 근데 사실 안을 이렇게 슥 들여다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슥 사실 안으로 슥 들여다보니 실제로는 요런 느낌, 그치? 뭔가 이렇게 오? 오? 요런 느낌. 그게 바로 in fact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렇게 나왔죠. 제 사실요, 실제로요, 제가 지난주에 이메일을 두 개를 보냈다고요? 뭔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지. 아, 지난주에 이메일을 미리 보내라고 했는데 내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보냈다고. 요런 느낌으로 사실을 사용한 것이다. In fact의 경우는요, 주로 접속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앞과 뒤의 맥락을 연결해주는 친구로 쓰기 때문에 앞뒤 문장이 존재해야 in fact의 의미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런 식인 거죠. I didn't fail the test. 나 테스트에서 낙제하지 않았어. 떨어지지 않았어. In fact, 사실 I got an A. 나 A를 받았다고. 요런 느낌. So in fact의 경우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반전,

0: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렇더라 라는 반전의 의미가 있고요. 거꾸로 강조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랬는데 실제로도 진짜 그렇더라. 그래서 인팩트는 두 가지 맥락에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앞뒤에 문장을 보고 어떤 해석이 더 맞는지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in advance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advance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조금 이야기가 편해요. advance는 언제 써요? 선생님, 저 요거 뭔가 책 표지 같은 데서 본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뭔가 고급 레벨, 뭔가 하나 더 나아간 고급, 뭔가 진보. 요런 뜻으로 advance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자, 고급 진보 느낌 왔죠? 그 미리 고급 진보의 단계에 샥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렇게 나왔죠.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이메일 보내라고 미리 얘기했니? 미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미리 얘기했니?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 문장도 교과서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인데요. I told him in advance. 나 그에게 미리 얘기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따지고 들 때, 야, 너 그거 걔한테 전달 안 했지?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 걔한테 미리 얘기했어. 요런 느낌으로 대사가 나올 때, 이 in advance가 사용이 될수 있겠네요. 미리. 라는 뜻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in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In fact, 사실, 실제로 라는 뜻이었고, in advance, 미리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한번 퀴즈에서 어떻게 쓰이나 살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건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다. 사실. fact. 그치. fact가 딱 들어가면 되겠죠. 앞에 unrealistic. 요게 비현실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in fact의 경우에는 앞뒤가 반전이 되는 내용의 in fact라는 거 확인이 되지요? 다음 문제 볼게요. Jim은 처음부터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실제로 그는 지금 반에서 최고의 학생이다. 사실, 실제로 접속사로 쓰이는 in fact. 그렇죠. 여기 in fac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문제와 달리 반대. 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죠. 처음부터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고 실제로 지금도 잘해. 그렇게 두 가지 인팩트가 서로 어떤 맥락에서 다르게 쓰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고요. From the beginning이 처음부터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otential이라는 게 잠재력, 가능성. 이라고 해석을 했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표를 미리 예약하면 더 싸다. 확실히 문장이 짧아졌죠? 미리 어드밴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자. It's cheaper if you book the tickets in advance. It's cheaper if you book the tickets in advance.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 보죠.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자, 미리, in advance.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Get scared가 겁을 먹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Did you tell people to email us in advance? Of course I did. In fact, I sent two emails last week. Good. I just wanted to double check.
0: 자, 이렇게 in이 들어간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In fact, 사실, 실제로 라는 뜻이었고요. 두 가지 맥락에서 다 쓸 수 있는 접속사였습니다. 반전에서도 쓸 수 있고 강조에서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in advance, 미리 라는 뜻이었죠. 이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Cook. C-O-O-K. Cook. Cook. Eat. E-A-T. Eat. Eat. Mix. M-I-X. Mix. Mix.
0: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cooking, 요리예요. Do you like to cook, everyone? 여러분,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요? I love cooking. 그럼 요리할 때 필요한 단어 뭔지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cook, 요리하다 또는 요리사예요. 보세요, 이렇게 cook는 다양한 dish를 cook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eat, 먹다예요. Everyone, do you like to eat? Oh my gosh, I'm very hungry. Sunny는 너무 배고파요. What is he eating? It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 다음은 mix, 섞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볶음밥, fried rice를 만들면 we need rice, vegetables, and meat. And we have to mix it all together. 섞다, mix. 그럼 오늘의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배워봐요. 요리하다, 요리사, cook, cook, good job. 먹다, eat, eat, excellent. 섞다, mix, mix, very good. 그럼 단어를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Cook, cook, eat, eat, mix, mix.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She cooked us delicious dinner. 그녀는 우리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요리해줬어. 와, 좋겠다. 나도 맛있는 요리 먹고 싶은데. She cooked us, 우리를 위해 요리해줬다. Delicious dinner. Delicious 뭔지 알죠? 맛있는. 자, 우리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She cooked us delicious dinner. Good job. Okay, let's try this one. Let's eat pizza after school. 우리 학교 끝나고 피자 먹자. 와우, 여러분, 수업 끝나고 피자 먹은 적 있나요? 아니면

0: 떡볶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Let's 뭐뭐 하자.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따라해봐요. Let's eat pizza after school. Very good. Okay, let's try this one. Mix all the ingredients together. 재료를 모두 섞으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리할 때 이런 instructions, 요리하는 법에 보면 이런 말 자주 볼수 있어요. Mix, 섞다, ingredients, 재료, together, 모두. 아주 쉽죠?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Mix all the ingredients together.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같이 알아봐요.
1: Egg. E-G-G. Egg. Egg. Boil. B-O-I-L. Boil. Boil. Fry. F-R-Y. Fry. Fry.
0: 다음 단어는 egg, 달걀이에요. Look, there are many eggs here. Do you like to eat eggs for breakfast? 아침으로 달걀 먹는 걸 좋아하나요? I do. Okay, next. Boil, 끓다 또는 끓이다예요. 여러분, 라면 만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Of course, you have to boil water. 물을 끓여야 되는데요. Always be careful. 어른이랑 꼭 함께 끓여주세요. 그 다음은 fry, 튀기다예요. 이렇게 감자튀김을 우리는 기름에 튀기죠. Wow, I'm hungry.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달걀, egg, egg. 끓다, 끓이다, boil, boil. Very good. 튀기다, fry, fry. Excellent.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1: Egg, egg, boil, boil, fry, fry.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Do you want eggs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달걀 먹을래? 네, 저 달걀 먹을래요. I want eggs. 자, 여러분, do you want 뭐뭐를 원하니? 뭐뭐를 먹을래? 라는 뜻이고요. Breakfast는 아침 식사예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Do you want eggs for breakfast? Good job. Okay, do you want to try this one?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어. 맞아요, 여러분. 물은 굉장히 뜨거울 때, 100도일 때 끓어요. Water, 물이고요. Boils, 끓다. 그리고 섭씨 100도는요.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Now, how about you try?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길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Could you fry this in oil? 이것을 기름에 튀겨주실래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can you 들어봤죠? 뭐뭐를 해주실래요? Could you? 또 공손하게 물어볼 때 could you라고 해요. Fry, 튀기다 나왔죠? 그리고 기름은 영어로 oil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힘차게 같이 따라 해볼까요? Could you fry this in oil?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Cook, cook. Eat, eat. Mix, mix. Egg,

0: egg, boil, boil, fry, fry.
1: 오늘 어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진행 시제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과거 진행 시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해결해야 될 오늘의 미션 같이 살펴볼까요?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과거 진행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오늘 공부한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다, 뭐 하는 중이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면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진행 중이던 일을 나타낼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너 어제 7시에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나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영어에서는 과거 진행 시제 어떻게 쓰는지 우리 형태부터 알아볼게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를 써주고 그 뒤에 동사의 ing를 적어줍니다. 현재 진행은 비동사의 현재형에 동사의 ing를 붙였는데요. 과거 진행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비동사를 적어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의 ing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I was crying. 주어가 I니까 1인칭 단수 주어에 맞는 비동사 과거형 was 적어주고 그 뒤에 cry의 ing를 붙여서 나는 과거에 울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They were walking in the park. 그들은 그들이 주어니까 비동사 과거형 were 써주시고 그 다음에 walk의 ing를 붙여서 walking이라고 했네요. 그들은 공원에서 걷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She was doing her homework. 이번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비동사 과거형 was 써줬고, 그 다음에 두에 ing 붙인 doing이 왔어요. She was doing her homework.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진행 시제 부정문 만드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부정문 만들 때는 우리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주면 돼요. 현재 진행 시제랑 똑같네? 그쵸? 현재 진행 시제 부정문은 am, are, is, not, ing 이렇게 썼는데요.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was, were, not, 동사 ing 이렇게 써주고요. was not은 wasn't로, were not은 weren't로 줄여 쓸수 있습니다. He was not watching TV. was not을 줄여서 he wasn't watching TV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비동사 과거형 그리고 not 적어줬고요. watch에 ing 붙인 동사에 ing형이 왔습니다. 그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We were not dancing. were not 줄여서 weren't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의문문 알아볼까요?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를 어디로?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was not were. 주어, 그리고 동사의 ing 이런 어순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할 때는 비동사 과거형을 활용해서 yes, 주어, was, were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no, 주어, wasn't, weren't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Was Jenny cooking dinner? Was 비동사 과거형 써주고 주어인 Jenny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게 ing 붙인 동사의 ing 형태 이 어순으로 잘 쓰였습니다. Jenny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응,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어. Yeah, she was. 아니, 저녁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No, she was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Were they playing video games? 자, 이번에는 주어가 they.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형 were 적어줬죠? were 주어, 그 다음 동사의 ing형 의문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니? Yes, they were. 응,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 No, they weren't. 아니,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의문문 만들고 답변하는 연습 가볼게요. 1번, He was walking to school. 그는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이 문장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뭘 주어 앞으로 보내야 돼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 그쵸? was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끝! Was he walking to school? 그는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니? 대답, yes라고 나왔기 때문에 yes, 주어, was라고 해야겠죠. Yes, he was. 응, 그는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2번, the students were writing an essay. 이번에는 주어가 the students이기 때문에 복수 주어라서 비동사 과거형 were 적어줬습니다. 의문문 만들 때 똑같아요. 뭘 주어 앞으로 보낸다고요? 비동사 과거형 were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were the students writing an essay? 이렇게 써주시면 질문 완성입니다. 그 학생들은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이었니? 대답 no. no라고 했기 때문에 no 주어 그리고 weren't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주어가 the students인데요. 우리 질문할 때는 명사를 써도 대답할 때는 대명사 쓰기로 했죠. No, they weren't. 아니, 그들은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 진행 시제 형태와 부정문 의문문까지 알아봤는데요. 진행 시제로 쓰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냐면, 감정 소유, 상태,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이런 동사는 진행 시제로 쓰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Like, 좋아하다, love, 정말 좋아하다, prefer, 선호하다, hate, 싫어하다, have, 가지다, want, 원하다, need, 필요로 하다, believe, 믿다, know, 알다, remember, 기억하다. 자,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I like this song, 이 노래를 좋아해. 이렇게 사용하죠. I am liking this song.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m liking이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꼭 챙겨 드세요. 예문 더 보면요. She has a car. 그녀는 차를 가지고 있다. have의 3인칭 단수현재형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she is having a car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왜? have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고 진행시제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y knew the answer. 그들은 답을 알았어. 그들은 답을 알았어.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know, 알다의 과거형이 쓰였죠. 이거를 They were knowing the answer. 그들은 답을 알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과거 진행 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감정 소유, 상태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 시제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만 have가 먹다라는 의미일 때 그럴 때는 진행 시제로 쓰기도 해요. I'm having dinner now. 나는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다.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 시제 쓰지 않고요. 먹다라는 뜻일 때는 진행 시제 쓴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 두겠습니다. 그러면 he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 was 써주고 talk에 ing 붙여서 he was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쓰면 그는 전화 통화하는 중이었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 진행 시제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완료 배워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4강이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필수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배울 필수 영단어, 포텐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식료품점에 가기도 해요. 우유와 과일, 과자를 쇼핑카트에 담으며 즐겁게 쇼핑해요. 계산대에서 계산까지 마치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오늘은 쇼핑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쇼핑하러 가본 적 있으시죠?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마트,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가면 우유나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필수 생활용품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식료품점이라는 단어를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쇼핑할 때 다양한 물건들을 이 쇼핑 카트에 담게 되죠. 이 쇼핑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물건을 다 담고 나면 뭘 하죠? 네, 우리 계산을 합니다. 자, 돈을 내거나 지불하다 이런 표현은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자,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관련이 깊은 이런 표현들 오늘 같이 확실히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shop. shop 하면 쇼핑하다 혹은 가게 상점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쇼핑이라는 단어 너무 친숙하잖아요. 이 쇼핑이라는 단어가 바로 shop에서 나온 겁니다. shop은 동사로 쇼핑하다 혹은 명사로는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공간, 가게나 상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동사 뜻과 명사 뜻을 모두 기억하도록 할게요. 이 단어 쓰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암기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shop, S-H-O-P 읽어볼까요? shop. 네,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 거예요. Let's go shopping this Sunda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o shopping 밑줄 쳐볼게요. go shopping,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쇼핑하러 가다 입니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그러니까 let's go shopping this Sunday 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하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 가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여러분, where can I find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즉, 어디에 있나요? 라고 길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Where can I find a gift shop이라고 했잖아요. Gift shop은 선물 가게가 되겠죠. 선물을 파는 곳. 그래서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하면 선물 가게는 어디에 있나요가 되겠습니다. 자, shop의 다양한 의미들 다 기억해 두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grocery store. grocery store 나와 있습니다. 우리 grocery라고 하면요. 식료품을 의미해요. 식료품. 그리고 뒤에 있는 이 store은 가게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을 파는 가게, 식료품점이 되겠습니다. grocery store, 우리가 흔히 아는 마트 이런 곳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우유를 살 수도 있고 채소, 고기, 계란, 달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grocery store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grocery store, G, R, O, C-E-R-Y 그리고 store S-T-O-R-E 읽어볼까요? grocery store 예문을 한번 볼 텐데요. She buys fresh vegetables at the grocery store. 그녀는 fresh vegetables, 신선한 채소를 사요. 근데 어디서 사죠? At the grocery store이니까 식료품점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 더. I went to the grocery store and bought some cheese. 나는 어디에 갔죠?
식료품점에 갔다. 그리고 뭘 했죠? Bought some cheese.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잖아요. 샀다는 거죠. 무엇을? 치즈를 좀 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료품점에 가서 치즈를 좀 샀다라는 표현까지 살펴보았어요. Grocery store, 식료품점 보았고요. 이어서 pay입니다. 우리 쇼핑 다 하고 나서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꼭 계산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돈을 내다 혹은 지불하다라는 표현은 pay를 사용하면 돼요. pay. pay, P-A-Y. 바로 한번 써볼게요. pay, P-A-Y. pay. 자, 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가게에서 점원이 제가 계산을 할 때, 내가 계산을 할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여러분, how는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would you like to pay? 돈을 내고 싶으세요? 즉,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현금으로 할 건지, 뭐, 휴대폰으로 된 페이로 할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I like to pay in cash. 저는 지불을 하고 싶은데, in cash. 현금으로죠. cash는 현금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페이하고 싶어요. 지불하고 싶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pay까지 살펴보았어요. 돈을 내다, 지불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쇼핑과 관련된 영단어 딱 다섯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쇼핑할 때 각각의 품목을 우리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아이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판매, 할인 판매, 세일 이렇게 말하죠. 세일이 할인 판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현금은 영어로 cash라고 하고요. 우리 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어서 현금을 냈을 때 잔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잔돈은 change라고 합니다. change. 여기 있는 표현들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표현을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은 영어로 grocery store. 자, 그리고 이렇게 카트에 담으면서 쇼핑하다, shop.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제하고 지불합니다, pay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영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0: Ondol.
1: Hello everyone, Annie here. Welcome back to K-Culture. So what do you like to do in winter? 저는 겨울에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서 귤 까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난방법인 온돌 덕분인데요. 오늘은 바로 온돌, 우리나라의 온돌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First of all, we will learn about 온돌. 먼저 온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e don't actually know when we first started using them. 처음으로 언제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철기 초기의 집터 유적에서 구두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삼국시대 때도 사용이 되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고려시대 때 본격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일반 백성들이 집에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 되었다고 해요. 이 난방 방식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보일러 형태로 발전되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요즘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난방 방식이 아주 인기라고 해요. 아주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럼 이 난방 방식 온돌, 영어로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0: Keywords System Floor Warm Popular
1: Alright, our first word. 자, 난방 방식, 난방 시스템 할 때 여기서 시스템은 영어로 System 한국어랑 비슷하죠? 한국에서도 시스템이라고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발음이 조금 다르니 listen carefully and repeat. System. One more time. System. Alright, our next word. Floor. 우리나라 난방 방식 온돌은 바닥이 따뜻해지죠? 이때 바닥은 floor. One more time. Floor. 여기서 L, R 발음 둘 다 어려운 발음들이 나오니까 잘 듣고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Floor. Excellent job, everyone. Next word. 자, 우리가 온돌을 사용하면 바닥이 따뜻해져요. 따뜻하다는 warm. Great.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W랑 R 둘 다 들어가 있어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Warm. Wow, you guys are doing great. Our last word. 자, 난방 방식, 우리나라 난방 방식 온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기는 영어로 popular. Listen and repeat one more time. Popular. 단어가 참 귀엽죠? 잘 기억해 보세요. Now let's go on to make some sentences. Alright, our first sentence. Ondol is Korean traditional floor heating system. 온돌은 한국 전통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온돌은, Ondol is 한국 전통 Korean traditional 바닥 난방 floor heating system이다. 이건 system. Alright, listen carefully.

0: 고마운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담아 선물할 때 이런 말 하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는 영어로 It's coming from my min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Oh, what's that flower?
2: That's a carnation. Isn't it pretty?
1: Why are so many people buying those flowers?
2: Because it's Parents' Day today.
1: Aha! In America, we have Mother's Day and Father's Day on different days. In Korea, it's just Parents' Day.
2: Right. We can buy carnations for our parents on this day to express our appreciation.
1: I see. Then let's buy some flowers for your parents.
2: Great! I'm going to give them carnations and a cash gift that I made from my part-time job.
1: Wow! I remember how I took care of you like a parent a long time ago.
2: Oh, that's right. Here's 1,000 won for you.
1: Huh? Only 1,000 won?
2: Please, think of this as $1,000, not 1,000 won. It's from my heart. It's from my heart. It's from my heart.
1: Oh, I guess I could.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나 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크리스티는 또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카툰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카툰 속에 있는 영어 표현 배우는 것도 즐겁잖아요. 오늘도 카툰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꽃집을 지나가는 케빈과 크리스틴. 크리스틴이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나는 꽃을 보면 엄마가 생각나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마 크리스틴 엄마가 꽃을 좋아하셨나 봐요. 자, 이때 사용한 표현이 remind입니다. Remind me of 라고 하면 나에게 뭐뭐가 떠오르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가 떠오르다, 뭐뭐가 생각난다 라는 뜻입니다. This reminds me of my brother. 뭔가를 딱 보고 아, 이거 보니까 우리 형이 생각나네. 또는 Those pictures remind me of Picasso. 어떤 그림을 봤는데 피카소 그림이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이 그림들을 보니까 피카소가 떠오르네. 누군가 또는 무엇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게 할 때는 remind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사는 걸까? 그것도 특정한 꽃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빈이 because it's parents day today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Parents, 부모님의 날, 즉 어버이날이 되겠죠. 아,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Mother's Day, 또는 아버지 날, Father's Day 따로따로 챙기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어버이날이야, Parents Day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차이점도 얘기해 주고요. 케빈이 어버이날에는 우리

내가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도 부모님께 좀 드리려고 해. Cash gift, 현금으로 선물을 드리는 걸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요. 와우, I remember how I took care of you like a parent a long time ago. 무슨 뜻이에요? 나도 예전에 널 부모님처럼 되게 잘 챙겨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케빈이 캐시 기프트 얘기를 했거든요. I remember 이 나는 기억해 how 얼마나 또는 어떻게 뭐를 했었는지 기억한다라는 문장 표현인데요. I remember how it felt. 그거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I remember how you treated me.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다 기억하고 있어. 예전에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는 I remember how you treated me.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거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Remember, remember 하시고요. 자, 그랬더니 아, 맞아, 맞아. 나를 부모님처럼 네가 참 잘해줬었지. 그러면서 자, 1,000원. 캐시 기프트를 케빈도 맞장구를 치면서 꺼내네요. 그랬더니 뭐 1,000원이라고? 막 크리스틴이 그랬더니 아니 아니야 이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라고 케빈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가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했죠? 맞아요. It's from my heart. It 이건 뭐뭐야? From 뭐뭐로부터 온 그리고 my 내 heart, 마음입니다. 우리 mind라는 말은 조금 더 이성, 생각에 가까운 마음이고요. heart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It's from my heart. 이건 내 마음으로부터 온 거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라는 표현 될수 있겠습니다. 같이 말해 볼게요. It's from my heart. 좋아요. 여기서는 heart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s from my heart. It's from my heart. 맞아요. 마음에서 우러난 이런 선물을 받고 크리스틴도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으로 카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이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It's from my heart.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It's from my heart.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게요. 우리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에는 I love you 이고요. With all my heart. 잘 봐주세요. 내 모든 마음으로라는 뜻이죠. 진심으로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나너 정말 정말 사랑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Good. 진심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부분을 잘 보셔야겠죠?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상소감 발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떡해요?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Good. 오늘 카툰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진심으로가 되겠네요. It's from my heart와 더불어서 with all my hear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속에서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팩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친구에게 등교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이 맞으면 같이 등교하려고요.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너는 몇 시에 학교에 가니? 친구의 대답은? 나는 8시 20분에 학교에 가. 클릭!
1: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2: I go to school at 8:20.
1: Won't you be late?
2: That's why I always ru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빈칸은 조금 길게 채워야 될 거예요. 몇 시에 하고 물어보는 말, 8시 20분 시각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항상이라고 강조하는 말. 한번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서 한 단어씩 볼게요. 먼저 여자애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do you go to school? 이에요. 몇 시에를 먼저 채우고 문장의 뜻을 볼게요. 몇 시? 아, 몇 시? 그렇지. What time? 시각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What time이 바로 몇 시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럼 전체 문장 What time? 몇 시에? Do you? 너는 하니? 물어보죠. Go to school. 이제는 친구들 학교에 가다를 Go to school 딱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Go to school.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하니까 너는 몇 시에? 학교에 가니 등교 시각을 물어봤어요. 친구 대답은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 몇 시에? 아, 구체적으로 시각 얘기할 때는 at 쓰는 것도 기억하죠. 8시 20분에 간대요. 8시 20분은 영어로 어떻게 나타내더라? 시, 분, 시, 분 할 거 없이 바로 8시면 8. 20분이면 20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미 시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시각, 시간 얘기할 때는 시, 분 표현할 거 없이 시각 부분 몇 시를 숫자로 얘기해주고 몇 분도 그냥 숫자로 얘기해주면 그게 바로 몇 시, 몇 분인 거 우리 알 수 있죠. 8, 8이죠. 20, 20이죠. 그래서 8시 20분이 된다. I go to school at 8:20. 나는 8시 20분에 학교에 가. 8시 20분이면 좀 늦은 시간 아닌가? Won't you be late? 딱 물어보죠. Won't you be late? Won't 봐주세요. Won't. 이거 처음 보죠, 친구들. 요거는요. Will not. 뭐뭐 할 것이다 will 있잖아요. Will과 not을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 won't. Won't가 돼요. Won't you be late? 이거는요, 8시 20분에 간다면 너는 늦지 않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늦지 않을까? Won't you be late? 그랬더니 That's why, 이 친구 좀 재밌는 친구네. That's why, 그것이 바로 I 항상 run 한대요. 일단 항상을 채우고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항상, 언제나 라는 말 Always, always 라는 말이 있어요. That's why I always run. That's why는요, 그게 바로 뭐뭐 하는 이유야. 이런 뜻이거든요. 왜? Why가 왜라는 뜻이라서 That's why. 그것이 왜야. 즉, 이유야. I always run. 그게 내가 항상 뛰는, 달리는 이유야. 학교 갈 때 내가 맨날 뛰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난 집에서 늦게 나오기 때문이지. 라는 뜻이죠.

I always run. 재미난 긍정적인 친구군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읽으면 너무 딱딱하다. 어디 강조할까요?

0: school이 아니라 go to school. go to school. 차이점 들었어요? 투 소리를 약하게 내줘요. 그러면 리듬이 더 살아나니까요. 한번 해봐요.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렇지. go to school. 요거 중요해요. 그랬더니 친구 대답이 I go to school at 8:20예요. 어디 강조해볼까? 학교에 간다 강조해야 되겠죠? Go school 그렇지. 그리고 8시 20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각 중요해요. I go to school at 8:20. Awesome. 너 늦지 않겠어? Won't you be late? 않겠어? 늦는 거 중요하겠죠? Won't you be late? Won't you be late? 이렇게 말해주면 좋고요. 마지막, 그래서 내가 항상 뛰는 거야. That's why. 이렇게 그리고 항상 뛴다. That's why I always run. 한번 더. That's why I always run. 좋아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y. 오늘도 speaking 누르고 친구 누르고요. Scene 5. 다섯 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봐요. 잘 듣고, 리듬.
1: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0: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2: I go to school at 8:20.
0: I go to school at 8:20.
1: Won't you be late?
0: Won't you be late?
2: That's why I always run.
0: That's why I always run. Yeah.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함께 talk more 해볼 시간이죠. 대화 속 문장 쇽 뽑아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기. 오늘 함께 해볼 문장은 What time do you? 동작이에요. 몇 시에 너는 뭐뭐 하니? 우리 대화 속에서는 너몇 시에 학교 가니?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이 있었죠.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해볼게요. What time do you는 있으니까 일어나다 동작만 넣어주면 돼요. 알잖아. 그렇지.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Awesome. 요건 어때요? 너몇 시에 자니? 잠깐만. 잔다고 해서 sleep 아니죠. 이 잔이는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Go to bed라는 표현이 있죠.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마지막 문장이요. 너는 몇 시에 저녁을 먹니? 그러면 여기에 저녁을 먹 동작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Have dinner. 알고 있죠?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Excellent.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이것도 우리 일상 대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런 대화할 때는 나는 영어로 말해본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앱에서 8시 20분 골랐는데 8시도 있었거든요. 그 대답 클릭해서 친구들 혼자 연습도 꼭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을 배우고 있죠. 자, 오늘은 toward라는 표현을 배울 텐데요. 어느 쪽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자,

0: 표현 우리 배워볼 텐데 일단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toward.
0: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Look! I think everyone is moving today. 자, 오늘 이사 오는 날인가 봐요, 그쵸? Outside the window, there's a moving truck. 창문 바깥에 보니까 이사 트럭이 있네요, 그쵸? 자, 각자 한 가지씩을 지금 움직이고 옮기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아들은 식물 같은 경우는 창가 쪽에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물을 창가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엄마는요? What is she moving? A chair. 자, 우리 의자는 문 쪽으로 밀고 있네요. 그렇죠? What about Dad? Dad is moving a drawer. 서랍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벽 쪽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what is the expression you can use in this situation? 자, 어디 어디 쪽으로 배운다고 했죠?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듣고 올게요.
1: Kick the ball toward me.
2: Sure. Here you go.
1: Thanks. Now throw the glove toward me.
2: Ready? Catch.
1: Nice throw.
2: Nice catch.
0: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화 내용을 좀 볼게요.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했네요. 그쵸? 일단 kick a ball 이라는 기본 표현은 공을 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을 찰 때 우리가 항상 지정해놓고 차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a ball 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놀고 있는 그 공이기 때문에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한 거예요. 자,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했는데 바로 toward가 어디 어디 쪽으로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toward me니까 내 쪽으로 공을 차 라는 말이겠죠. 자, 큰 소리로 우리 따라 해볼까요? kick the ball toward me. kick the ball toward me. 지금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나 봐요. 자, 이렇게 뭐뭐 toward me 라고 하면 나 쪽으로, 나의 쪽으로 어떤 행동을 해 라는 뜻이겠죠. kick the ball 대신에 다른 걸 넣어볼까요? run toward me. 내 쪽으로 달려와 라는 뜻이겠죠. run toward me.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run toward me. very good. swim toward me. 수영도 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쪽으로. swim toward me. swim이 수영하다 라는 뜻이죠. 그냥 내 쪽으로 와 라고 할 때는 come toward me 라고 하면 돼요. 자,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잘했어요. 자, 내 쪽으로 움직여 라고 할 때는 move toward me. move toward me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쪽으로 기대라고 할 때는 lean toward me 라고 하면 돼요. lean 이라는 표현이 기대다 라는 뜻이거든요. lean toward me. lean toward me. 잘했어요. 그래서 toward가 어떤 방향 쪽으로 라는 뜻인데 그 뒤에 오는 대상 쪽으로 라는 뜻이겠죠? toward me는 내 쪽으로처럼. Sure, here you go. 자, 공을 차라고 했잖아요. Sure, 물론이지. Here you go. 자, here you go라는 표현은요. 어떤 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줄 때 보통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공을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 주는 거죠. 그래서 here you go이고 우리가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음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또 here you go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네줄 때 혹은 뭐 차주거나 던져줄 때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here you go 인 거죠. Thanks. 고마워. Now throw the glove toward me. 자, 글러브도 있나 봐요. 장갑인데 우리 보통 야구할 때 쓰는 그 큰 장갑을 글러브라고 하죠. 근데 뭐 여기서는 어떤 글러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글러브를 나에게 던져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ow, 이제 throw the glove toward me. 이제 나에게 글러브를 던져줘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throw는 던지다죠. 아까 차다는 뭐였죠? kick, 그쵸? 자, throw가 던지다고, glove가 장갑이라는 뜻이에요. glove. 근데 우리는 글로브라고 하는데, 저 V 발음 주의해서 glove라고 해주시면 돼요. ready, 준비됐어? 라는 뜻이죠. catch. 자, catch는 잡아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잡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 단어를 외칠 때는 잡아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글러브를 던져줘야 되니까, 자, 이거 준비됐지? 던진다 라는 의미겠네요. 그죠? 자, ready가 바로 준비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준비됐지? 우리는 뭐 됐지? 까지 쓰지만, 그냥 영어로는 한 단어. ready? 이렇게요. 간단하죠? 자, catch는 잡다이고요. 아까 throw의 반대의 의미 표현이겠죠? 자, 근데 아주 잘 던져줬나 봐요. 아주 내 손에 딱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nice thr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nice가 뭐 친절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잘했어 라고 할 때도 ni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ice throw 라고 하면 잘 던졌네 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던졌는데 잘 던졌는데 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잘 잡았어. 그럴 때는 nice catch. 잘 잡았네.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nice throw, nice catch. 이런 표현들은 정말 간단하니까 친구들이랑 공놀이 할 때 이 표현들만은 한번 영어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재밌겠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Kick the ball toward me.
2: Sure, here you go.
1: Thanks. Now, throw the glove toward me.
2: Ready? Catch.
1: Nice throw.
2: Nice catch.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It's moving day, right? Everyone is moving something.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서 뭔가를 다 움직이고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이사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moving day라고 해요. 물론 아까 move가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움직이는 거, 즉 이사하는 것도 move라고 해요. 그래서 moving day는 이사를 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사하는 날이다 라고 할 때는 It's moving day 라고 하면 돼요. 자,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t's moving day. It's moving day. 자, 그러면 각자 맡은 그러한 물건들을 움직여 볼게요. 일단 엄마 의자를 문 쪽으로 움직이세요. 해볼까요?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그쵸? toward 쓰는 거.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자, 근데 이게 문에 바짝 붙여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쪽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 옆에다가 아마 의자를 놓나 봅니다.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자, 이번에는 엄마가 나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Sure. I did i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쵸? Sure. 물론이지. I did it.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라는 뜻이죠. I did it. 자, 이제는 우리 아들 식물을 창가 쪽으로 움직여주세요. Move the plant toward the window. 라고 하면 되죠. Plant가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Window가 창물이네요. Move the plant toward the window. Good job. 우리 식물이 아주 햇빛을 받고 잘 자라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All right. Done. 알겠어요. Good.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All right. done.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가 움직여야 되는데 서랍장.

0: drawer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벽 쪽으로 옮길 건데 벽은 wall이라고 합니다. 아빠, 서랍장을 벽 쪽으로 밀어주세요. 움직여주세요. Move the drawer toward the wall. Move the drawer toward the wall.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toward가 어디 어디 쪽으로 라는 의미라는 걸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아빠도 done. 끝났네. 끝. 이렇게 done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모두 다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아까 nice throw, nice catch. 기억나죠? Nice work 라고 하면 모두 수고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everyone은 모두니까 Nice work, everyone. 이렇게 또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할수 있잖아요. 자, 요거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Nice work, everyone. Nice work, everyon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Nice work. 자, 오늘 배운 toward, 어디 어디 쪽으로 잘 기억해주시고 또 많이 연습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feel the rhythm. And now we're gonna chant to the beat. Kick. Kick. Kick the ball toward me. Kick the ball toward me. Run. Run. Run toward me. Run toward me. Good. Swim. Swim. Swim toward me. Swim toward me. Come. Come.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Move. Move. Move toward me. Move toward me. Lean. Lean. Lean toward me. Lean toward me. Throw, throw, throw the glove toward me. Throw the glove toward m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toward. toward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check. 어디 어디 쪽으로라고 할 때는 toward 써주세요. 자, 오늘 배운 것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 쌤이랑 이번 주에 계속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어떤 발명가가 소개될지 매우 궁금하지 않나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Thursday. Gitanjali Rao.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ol to test dirty water.
0: 자, 우리 친구들,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잖아. 근데 어떤 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물 속에 있는 납성질 때문인데요. 그걸 해결하고자 어린 12살 아이가, 어린 12살 소녀가 물 속의 납성질을 검사해 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 발명가는 바로 짜잔! Gitanjali Rao 라고 합니다. 오, 이름이 굉장히 멋있죠? One more time. Gitanjali Rao. Gitanjali Rao.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그쵸? 짜잔! 자, Gitanjali Rao는요, tool, 도구를 만들었어요. 도구가 영어로 tool, tool. 그냥 툴 이렇게 뱉지 말고요. 다시 해볼게요. tool, tool. 한번 발음해볼까요? 시작! tool. Tool. Alright. Tool는 도구라는 뜻을 가졌어요. 빠밤. 자, 그 다음에 test가 있습니다. Test. Test. 우리가 test하면은 보통 시험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수학시험, 영어시험 이렇게. 근데 test가 동사로 쓰이면 검사하다 또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Test. Test.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는 이 여자아이가 Tethys라는 기계를 들고서 지금 뭔가 검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Dirty water or clean water, right?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clean, dirty를 알아볼게요. clean은 깨끗한이란 뜻이고요. dirty는 더러운이란 뜻이죠. 자, 지금 사파에도 그림에도 보니까는 dirty water가 있고요. clean water가 있습니다. 와우. Wow, 오케이. Okay. 자, dirty, clean, clean, dirty.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y. 자, 마지막 단어로는요. drink가 있습니다. drink. drink, 마시다란 뜻이에요. 자, 물을 마시다 하면은 drink water라고 우리가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drink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drink가 아니라 drink. 살짝 J 발음을 내줄까요? 처음에 drink, drink. 그러면 발음이 좀 자연스럽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오늘의 영어 질문 한번 들어보고세요.
1: Gitanjali Rao.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코너입니다. 쌤이랑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문장입니다.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해석해 볼게요. Gitanjali Rao. 자, was born in 또 나왔네. 자, be born in 하면 뭐뭐에 태어나다라는 거였죠?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여기서 be는 be로 그냥 쓰이지 않고 비동사란 뜻이었어. MR is 세 개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근데 몸에 태어났다라고 보통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과거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 과거형을 써줘요. is의 과거형인 was가 쓰였습니다. was born in 보이지요? 그 다음에 the USA가 보입니다. the USA 바로 미국이에요. the USA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the USA, the USA.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기탄젤리 라오는요, USA, 미국에서 5년에 태어났대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Gitanjali야. 시작.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오케이, 좋아요. USA가는 바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직역형이에요. Alright, 두 번째는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자, 한번 볼게요. 한 단어씩 보자. 자, invented. 오늘은 알아야 돼. 이거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invented의 뜻은? 맞아. 발명했다. 어우, 똑똑해. 우리 친구들 다 기억했죠? 자, invented은 발명했다입니다. 자, 이건 과거형이야. invent의 과거형입니다. invented. Alright. tool은 뭐였지? 그냥 tool이 아니라 tool은 뜻이 바로 맞아요. 도구였죠? tool, tool.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est는 그냥 우리가 아는 시험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검사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tool, tool. 검사하다. Alright. 자, dirty water 나왔네요. dirty는 더러운이고요. water는 물이니까 dirty water 하면은 더러운 물이 되죠. 자, 우리 그러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she invented a tool. 그녀는 도구를 invented, 발명했대요. 자, 어떤 도구냐? To test dirty water. 자,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tool, 도구를 그녀는 발명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우리 친구들 중에 그냥 덜티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덜티가 아닙니다. dirty. 혓바닥을 뒤로 보내서 dirty, dirty. 좋아요. dirty water.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물속에 납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도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Alright. 자,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자, 몇살때 이걸 발명했대? 대단합니다. 자, 그녀는, 자, 일단 invented의 뜻은 발명했다죠. 자,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그것을 12살 때 발명했어요라고 합니다. 얘들아,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얘들아,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어요. 1년 동안 뭔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내년에 한번 뭘 발명을 해보자.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좋습니다. 12살 때 발명했대. 자, 그 다음에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invention의 뜻도 오늘은 알아야 해요. invention은 발명품이죠. invention. invention. 자, help는 바로 돕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지금 helps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녀의 invention은 바로 단수형이니까, 하나니까, 그쵸? 자, helps로 쓰였습니다. Her invention helps. Okay. 자, 그 다음에 drink는 마시다예요. 용똥똥, 마시다. 그 다음에 clean water는 깨끗한 물이죠. 더러운 물은 dirty water, 깨끗한 물은 clean water. 오케이. 자, 한번 put together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er invention, 그녀의 invention, 발명품은 help, 도와준대요. 누구를? 자, people drink clean water.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drink, 마시도록 도와준대요. 얼마나 중요하니? 그쵸?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quiz time number one. Where was Gitanjali Rao born? 자, Gitanjali Rao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A. USA, B. India. Okay, 3 seconds. 3, 2, 1. 정답은? 맞습니다. US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직역형인 USA, 미국에서 태어났죠? Alright. Number two. What did Rao invent? 자, Rao가 무엇을 발명했지? A tool to test dirty water? A tower, easy peasy, lemon squeezy. 3, 2, 1. 정답은 A죠. A tool to test dirty water. 자, tool 도구였지. 테스트는 검사하다. 자, 더러운 물인지 검사하는 tool, 도구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All right. Number three. How old was she when she invented it? 자, 그녀가 그것을 발명했을 때몇 살이었을까요? A. 12 years old.

0: B, 15 years old. 얘들아, 5학년이라고 그랬죠?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12 years old. 12살 때 발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지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Gitanjali Rao.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Gitanjali Rao는 미국에서 2005년에 태어났어요.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그녀는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도구를 발명했어요.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그녀는 그것을 발명했을 때 12살이었어요.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그녀의 발명품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도와줘요. 오케이, 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쏙쏙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Drop the beat!
1: Who invented this tool?
0: Gitanjali Rao invented it. Gitanjali Rao invented it. She was just 12. Your turn. She was just 12. Good job. It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Your turn. It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Good job. Excellent, everyone. Good job. 우리 친구들, 우리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의 발명가는 뭐야? 누구였죠? Gitanjali Rao였지요. 자, Gitanjali Rao가 만든 것은 바로 뭐였지? 그치, 물속에 있는 납성분을 검사해주는 기계를 만들었죠?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밤. Hi, I'm Gitanjali Rao. 안녕하세요. 전 Gitanjali Rao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I'm from the USA. 전 미국의 출신이에요. 전 미국 출신이에요. 라고 소개하네요. Okay, I invented teffies when I was 12. 라고 합니다. 그 기계가 이름이 teffies래요. 그 여자애가 지금 저기 teffies를 들고 있네요. 그쵸? 자, 저는 teffies를 12살 때 발명했어요. 라고 합니다. Okay.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My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내 발명품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12살 소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ol to test dirty water. 나는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도구를 만든 10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도 오늘도 재밌게 수업했나요? 자, 재밌게 수업했길 바라고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공연이나 연극을 보고 나서 소감을 나누고 싶잖아요.

0: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감상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Thursday. How was my performance? I can talk about what I liked in a performanc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그림을 보니까 우리 여자친구가 princess costume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backstage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무대 뒤 연기가 다 끝나고 나서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지척 하고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울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erformance. 바로 연기, 공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연극이나 아니면은 영화에서 어떠한 배우가 연기를 했을 때 그 연기를 performance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혹은 이제 무대 위에서 하는 그 모든 공연들도 performanc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K-pop 아이돌들이 공연에서 추는 춤, 공연 같은 경우도 performa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Very good. 자, 두 번째 단어는요. Scene. 바로 영화나 연극을 이루고 있는 장면들. 그 장면들을 scene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cene. Scene. Scene. 네, 근데 이 앞에 final을 붙이면 이제 final scene이 되죠. 여기서 final은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졌고 scene은 장면이니까 final scene 하면은 마지막 장면, 연극이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곤 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Final scene. Final scene. Final scene. 네, 연극이든 영화든 final scene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이 감상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 표현 amazing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 너무 좋았어 할 때 amazing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Amazing. Amazing. Amazing. Very good. 자,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How was my performance?
2: It was amazing. I really enjoyed it.
1: What did you like best?
2: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t was so sad.
1: I'm glad you liked i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How was 땡땡입니다. 땡땡은 어땠어? 라고 이렇게 이미 끝난 일이나 경험,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묻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performance, 이제 연극, 뭐 그 공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 how was?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내 연기는 어땠어? 내 연기는 어땠어? 를 물어보고 싶을 때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단어 performance를 넣어서 How was my performance? 하면은 내가 방금 무대 위에서 펼친 내 연기, 내 공연은 어땠어?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네, 물어보는 거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How was my performance? How was my performance? How was my performance? 내 연기는 어땠어?가 아니라 이제 연극은 어땠어? 그 연극은 어땠어? 지금 방금 본 연극 어땠어? 라고 하면은 How was the play? How was the play? How was the play? 그쵸? 연극은 the play니까. 그러면 연극이 아니라 영화는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expression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해볼까요? It was 땡땡. 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t는 우리가 본, 뭐 그게 플레이가 됐든 연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it은 그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고 왔으니까 it was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서 뒤에 그

느낌을 설명해주는 단어를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긍정적인 표현들만 배울게요. 정말 멋졌어, 정말 굉장했어. 아까 우리 배운 표현 뭐였죠? Amazing 있었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네, amazing 말고 또 정말 훌륭했어.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너무 멋졌다라는 표현이에요. It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 정말 대단했어. 환상적이었어는 It was fantastic. It was fantastic. It was fantastic. 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이 공연이나 연극, 영화가 내 친구가 나온 거였다. 그러면 내 친구 이렇게 칭찬해주는 표현들, 이 방금 배운 표현들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표현으로 가볼게요. 우리 이 방금 본 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난 그중에서 이게 가장 좋았어 라고 말해 볼게요. I liked 땡땡 best 입니다. 우리 best라는 단어 배웠었죠? 최상급을 뜻하는 best, good, better, best, 그쵸? 그래서 best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주면은 I liked 땡땡. 나는 이것을 좋아했다. 가장 많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어라는 말을 그럼 해볼게요. 마지막 장면 우리 아까 배웠죠? 장면은 scene. 근데 마지막 장면이니까 final scene. 그래서 I liked the final scene best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네. 여기에서도 I liked 이렇게 뒤에 ed를 붙이면서 이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내가 방금 본 거에 대한 그 감상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 내가 과거에 느꼈던 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난 음악이 가장 좋았어. 아, 음악이 듣기가 너무 좋았어. 음악이 가장 좋았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liked the music best. I liked the music best. I liked the music best. 네. 난 의상들이 가장 좋았어. 의상들. 굉장히 화려한 의상들 나오는 그런 공연이나 그리고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I liked 의상들 the costumes best라고 하면 되겠죠? I liked the costumes best. I liked the costumes best. I liked the costumes best.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How was my performance? How was my performance?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What did you like best? What did you like best? I like the final scene best. I like the final scene best. Good job! Speaking 연습하고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backstage, 우리 무대 뒤에서 이 princess costume을 입고 있는 친구가 내 연기 어땠어? 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었죠. 아, 그래서 상대방 우리 친구가 엄지척을 해줬어요. 아우, 좋았대요. 그럼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내 연기는 어땠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How was my 땡땡? 자, 그러면은 my 땡땡, 연기, 네, 공연,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바로 performance였습니다. 그래서 How was my performance? 따라해보세요. How was my performance? How was my performance? 이 질문에 이 친구가 It was
땡땡, I really enjoyed it. 정말 재밌게 봤어. 정말 멋졌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0: 좋은 표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 표현들 중에서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amazing이란 표현 배웠죠? 자, 따라해보세요. It was amazing. I really enjoyed it. It was amazing. I really enjoyed it. It was amazing. I really enjoyed it. 네, 멋졌다고 칭찬해주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무엇이 가장 좋았어? 라고 물어볼까요? What did you like? 땡땡. 가장 좋았으니까 가장.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 3, 2, 1. 네, best. 그래서 What did you like best?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at did you like best? What did you like best? 그랬더니 친구가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어. I like the 땡땡 best. 정말 슬펐어. It was so sad. 네, 정말 슬픈 장면이었나 봐요. 근데 그럼 마지막 장면을 이제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마지막, final, 장면, scene. 그래서 final scene, 마지막 장면입니다. Repeat after me. I like the final scene best. It was so sad. I like the final scene best. It was so sad. 그랬더니, 네가 좋아해줘서 기뻐. 라고 답을 하네요. I'm 땡땡. You liked it. 네, 나는 기뻐. 난 정말 기분이 좋아. 여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이럴 땐 I'm glad you liked it. 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m glad you liked it. I'm glad you liked it. Very good.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멋진 공연을 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이렇게 설명해주면 상대방도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연극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감상을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TV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3: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3: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주 주제 기억하나요? 바로 expressing problems였죠. 문제점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이 그 마지막 표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기계나 물건이 작동이 잘 안 됐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Let's go and listen to it.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Thursday. It isn't working. I can say when something isn't working.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ime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울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속에 누가 있나요? Who are they? 보니까 할아버지랑 할아버지의 손녀딸이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것을 잘 봐주세요. 아, 태블릿을 들고 계신데 이게 지금 뭔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자, 무엇을 작동하다라는 뜻은 work인데요. 우리가 work라는 단어는 작동하다, 그리고 일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작동하다 라는 의미겠죠.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Work. Work. Good. 자, 할아버지를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시면 이 태블릿이 작동하다 못해 약간 고장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Right? I think he thinks this tablet is broken. 그래서 우리 무엇이 부러진, 고장난이란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Broken. Broken. Good. 자, 그래서 손녀딸이 좀 도와주려고 온 것 같은데 what is she holding? 지금 잡고 있는 게 무엇이죠? 아,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아, 태블릿이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충전하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Charge. Charge. Very good, everyone.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My tablet isn't working. Can you help me?
2: Of course. What's the problem?
1: It keeps turning off. I think it's broken.
2: Let me see. Oh, the battery is dead. You need to charge it.
0: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오늘 배울 표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Isn't working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isn't working 앞에 주어가 들어가고요. isn't나 aren't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우리 isn't는 주어가 하나, 단수일 때 aren't는 주어가 여러 개, 복수형일 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working을 쓰게 되면 무엇무엇이 혹은 무엇과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을 함께 볼까요? 내 태블릿이 작동하지 않아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맞춰볼 수 있나요? 내 태블릿, 바로 my tablet 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내 태블릿이 작동하지 않아. My tablet isn't working. My tablet isn't working. Good. 자, 이번에는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입니다. 아, TV를 볼 때 리모컨이 잘 작동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 리모컨은 영어로 뭘까요? 리모컨 아닙니다. 바로 remote control 입니다. 앞에 덜을 써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문장 읽어볼까요?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The remote control isn't working. 한 번 더. The remote control isn't working.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정보를 주자면 우리 remote라는 것은 거리가 먼, 떨어진 이런 뜻이고요. control은 무엇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TV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remote control이 리모컨이 됩니다. Great. 자, 다음 표현 볼까요? It keeps. 자, 이 표현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주어,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무엇은 계속 무엇무엇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됩니다. 자, 문장 볼까요? 그것은 계속 꺼진다 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꺼진다 라는 동사인데 무엇을 끄다 라는 표현 아나요? 우리 두 단어가 같이 사용이 돼요. 여기서는 무엇을 끄다, turn off 인데요. 여기서 turn 이라는 단어 뒤에 ing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urning off를 사용해서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른 단어를 바꿔서 사용해 볼 거예요. 아기가 계속 울어. 아기가 계속 운다라는 표현이죠. 울다라는 동사는 어떤 단어죠? cry입니다. 자, 근데 우리 규칙이 있었죠. keep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crying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아기가 계속 울어. The baby keeps crying. The baby keeps crying.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need to it.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 그 다음에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문장을 볼까요? 그거 충전해야 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충전하다, 라는 동사. 기억하나요? 선생님이랑 단어 배울 때 나왔는데, 바로 charge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그거 충전해야 해요. You need to charge it. You need to charge it.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해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출발하다 혹은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아, start라고 생각했으면 틀렸습니다. 고도 괜찮아요. 고 말고 선생님은 다른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L로 시작하는 단어 있어요. 떠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있는 단어인데, leave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해. We need to leave now. We need to leave now. Excellen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My tablet isn't working. My tablet isn't working. It keeps turning off. It keeps turning off. You need to charge it. You need to charge it. Charge it. Good job, everybody. All right, everyone. It's build-up time. 우리 today's dialogue를 한번더 리뷰 해보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이죠. Let's look at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What was the story? 어떤 내용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할아버님이 갖고 있는 태블릿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고장 난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녀딸이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결책을 줬습니다. 맞아요. 충전해야 돼요 라고 이제 해결책을 줬죠. 우리 문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Our first sentence. Isn't working. 자, 무엇 무엇이 작동하지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게 작동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태블릿입니다. 내 태블릿이 작동되지 않아 라는 문장. 빈칸에는 my tablet.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까요?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 수 있니?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My tablet isn't working. Can you help me? 한 번 더. My tablet isn't working. Can you help me?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자판기인데요. 자, 자판기는 영어로 vending machine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 good. 자, 빈칸에 vending machine을 넣어서 이 자판기는 작동되지 않아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This vending machine isn't working. This vending machine isn't working. Good. 자, 손녀딸의 답변 볼까요? Of course. 물론이지요. What's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Of course.

What's the problem? Of course. What's the problem? 자, 문제가 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까요? It keeps, 자, 계속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Turning off. 계속 꺼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I think it's broken.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 태블릿이 고장났다 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합니다. 우리 broken 이란 단어 배웠죠? 자,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It keeps turning off. I think it's broken. It keeps turning off. I think it's broken. 아, 고장난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정말 고장이 났을까요? 자, 우리 손녀딸이 좀 살펴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Let me see. 제가 한번 볼게요. Oh, the battery is dead. 아, 여러분 여기서 battery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태블릿에 있는 배터리를 의미하고요. 그 배터리가 다 썼어. 다 닳았어요. 라는 의미죠. 우리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 배터리에 지금 빨간색 표시 하나가 있어요. 충전을 해야겠죠. 우리 다음 문장 You need to 충전을 해야 해. 그래서 charge를 쓰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Let me see. Oh, the battery is dead. You need to charge it. Let me see. Oh, the battery is dead. You need to charge it. 아, 고장난 게 아니라 충전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행입니다. Very good work.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y? 왜 그러냐고요? 우리 내일 수업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practice 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드디어 All in One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 기억 안 났어요? 생각 안 났어요? 생각났다면 오늘도 우리 신나게 영어 공부 같이 해보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자, 얘들아,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Today is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이지, 얘들아. 거의 주말이 다 왔어. 오늘 우리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주말을 곧 맞이해보자. 목요일은 뭐 하는 시간이지? 바로 말하기, speaking 공부하는 날이죠. 오, 재밌는 주제였는데 기억날까요?

0: 주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Week 5. Who lives on the farm? Who lives on the farm?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Farm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농장이었지요? 그래서 누가 농장에 사나요가 이번 주의 주제였어요. 자, 말하기 시간은 우리 지문에서 중요한 패턴 골라서 학습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이번 주의 지문 들어보고 올게요.
1: Let's find the animals on the farm.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They are eating grass.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The chicken is pecking, and the pig is rolling in the mud. Oh, look! There is a horse running fast.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이번 주의 패턴은 뭘까요?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세 개가 보일 거야. 이게 오늘의 Magic Patterns입니다. 자, 우리 한번 Magic 패턴들 확인해 보러 갈게요. 숑숑숑. 짜잔. 자, Number One. 첫 번째 Magic 패턴은요. Let's입니다. 다시. Let's. Let's. 강렬하지, 얘들아? 자, Let's는 무슨 뜻일까? 바로 Let us의 축약형으로 뭐뭐 하자,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고 친구나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때 쓰는 패턴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Let's, let's. 자, 다시 한번 해봐. Let's, let's. 강렬하게. 오케이. 자, 그럼 예문으로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은 빠밤. Let's find the horses. Let's find the horses. Let's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뭐뭐 하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Find는 뭐야? 찾다예요. 그래서 뭐를 찾니? Horses를 같이 찾대요. 자, horses가 뭐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을 찾아보자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 Let's find the horses. 다시 시작. Let's find the horses. Your turn. 우리 친구들이 해보자. 시작. Let's find the horses. 따라, 라라라. 한번 더. Let's find the horses.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뻐범. Let's go to the farm. Oh, one more time. Let's go to the farm. Let's는 뭐뭐 하자죠. Go는 가다. Farm은 무슨 뜻이었지? 농장이었죠. 그래서 Let's go to the farm. 하게 되면, 우리 같이 어딜 가지요? 농장에 가지요. 다시 해볼게요. Let's go to the farm. 친구들 잘해? Let's go to the farm. 좋아요. 우리 악기 연주 잘하고 있지, 얘들아?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요. Let's go to the playground. One more time. Let's go to the playground. 얘들아, playground가 무슨 뜻일까? 바로 놀이터입니다. 그네와 시소가 있는 재밌는 놀이터예요. Let's는 뭐뭐 함께 하자고요. Go는 가다이니까 우리 놀이터에 함께 가자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읽어보자. 시작. Let's go to the playground. One more time. Let's go to the playground. Your turn. Let's go to the playground. Great job!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할때쓸수 있는 문장 한번 만들어봐요. Let's,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자! 한다 그러면 Let's go!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해봐. 시작! Let's, Let's, 잘했어요. 자, Let's go!만 따라해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매직 패턴 보러 갈까? 짜잔. 자, 두 번째는요. Do you see입니다. One more time. Do you see? One more time. Do you see? 자, see는 바로 보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do you see 하게 되면 너는 뭐가 보이니? 라는 뜻이에요. 다시. Do you see? Do you see? 자, 얘들아, 이 음을 살려야 돼. 그냥 do you see가 아니라 do you see? Do you see? 좋아요.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자, Do you see the cows? 나왔어요. 자, do you see는 너는 뭐뭐가 보이니였지? 근데 여기서 너가 뭐 보이니? Cows가 뭐야? Cows는 바로 소였지요. 자, 그래서 너는 소가 보이니? Do you see the cows? One more time. Do you see the cows?

정답을 잘해? Do you see the cows? Very good.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번에는 Do you see your friend? Oh, one more time. Do you see your friend? 자, 이번엔 뭐가 보이냐? Friend가 뭐였지? 친구지요. 너 친구가 보이니? Do you see your friend?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Do you see your friend? 따라라라라. Do you see your friend?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럼 세 번째 예문은요. 바로 Do you see the rainbow? 와,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나왔네. Rainbow. One more time. Do you see the rainbow? Rainbow는 바로바로 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무지개입니다. 자, 너 무지개 보여?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다시 해볼게요. Do you see the rainbow? 우리 친구들 잘해. Do you see the rainbow? 따라라라라라.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너 뭐가 보이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 Do you see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 만들어보자. Do you see... 자, 시작! Do you see... Do you... 너 연필 보이니? Do you see a pencil?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잘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매직 패턴 보러 갈까요? 빠밤! 세 번째는요. There is 또는 there are가 나왔어요. 자, 이 뜻은요. 저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티처 왜 두 개나 있는 거죠? 맞아요. There is는요. 내가 가리키는 게 한 개일 때 there is를 쓰고요. There are는요. 내가 가리키는 게 여러 개일 때, 한 개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예문을 보고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 자, 첫 번째는요. There is a chicken 나왔어요. 이거 뭘까? 자, chicken이 닭이지. 그런데 내가 가리키는 닭이 지금 한 마리라는 거야. 그래서 there is a chicken 하면 저기에 닭 한 마리가 있어요. 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there is a chicken 우리 친구들 잘해? There is a chicken 잘했어요. 닭 몇 마리라고요? 한 마리.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오, 또 is 나왔네. is는 하나일 때. There is your phone. One more time. There is your phone. 우리 맨날 핸드폰 잃어버리잖아. 어, 내 핸드폰 어딨지? 이러면 우리 친구가 오, 저기에 너 핸드폰 있어. 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There is your phone. 저기에 너 핸드폰 있어. There is your phone. 우리 핸드폰 주로 한 개잖아, 그쵸? 자, 그래서 저기에 너 핸드폰 하나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빠밤, 바로 There are animals 나왔어요. One last time. There are animals. 자, 요번에는 동물들이래. 동물이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들이죠. 자, 저기에 동물들이 있어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There are animals. There are animals. 우리 친구들 잘해? There are animals. 자, 한 개일 때는 is, 여러 마리일 때, 여러 개일 때는 are가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친구들 잘해요. 빠밤. 자, there is. 내가 가리키는 게 뭐가 한 개일 때 there is 패턴과 내가 가리키는 게 여러 개일 때 쓰는 there are 패턴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준비됐어? 자, 시작. There is a... One more time. There is... 자, 내가 가리키는 게 여러 개야. 예를 들어서 저기 내 지우개들이 있어 할 때 There are erasers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만들어봐. 시작! There are... 잘했어. 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 막 이렇게 쇼한 거 아니죠? 자, 그렇다 하면 이번에는 바로바로 chant time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자, 어깨 쫙 펴고 chant 준비됐어요? Chant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 선생님만 막 신나서 부르면 안 돼? 준비됐다면 drop the beat! Let's find the horses. Let's find the horses. Do you see? Do you see? Do you see? Do you see? Do you see the cows? Do you see the cows? There are. There is a chicken. There is a chicken. There are animals. There are animals.

0: Good job! 자, 얘들 이제 퀴즈 타임 가져봐야겠죠? 1번부터 볼게요. 자, 농장에서 동물들을 찾아보자. Let's find the on the farm. 자, 여기에 지금 동물들이라는 단어가 빠졌어. 뭘까요? 맞아요. Animals가 들어가야겠죠? 자, 읽어보자. 뭐뭐 하자라고 할 때는 let's 패턴이었죠? 읽어봅시다. Let's find the animals on the farm. 잘했어요. 자, 우리 2번 가볼까요? 빠밤. 소와 양이 보이나요? 라 그랬어요. Do you see the and the 자, 지금 빠진 단어가 동물 두 마리가 빠졌어. 자, 소가 영어로 뭐였지? 그쵸? Cows였죠. 양은 sheep였어요. 너는 뭐뭐가 보이니? 라고 할 때는 Do you see? 매직 패턴 썼죠? 자, 그러면 우리 단어 넣어보자.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Good job! 잘했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말이 한 마리 있어요. 자, 뭔가 내가 가리키는 게 한 마리, 한 개가 있을 때는 There is 패턴 썼었죠? 말은 영어로 뭐였어? 그렇지. Horse였어요. 그래서 horse 단어 넣어주면 되겠죠? There is a hors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Let's find the horses. Do you see the cows? There is a chicken. There are animals.
0: Yeah, 얘들아, 잘 듣고 따라해봤어요. 어땠어? 쌤이랑 오늘도 수업 재밌었어요? 쌤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배웠던 매직 패턴 3개 꼭 기억하세요. Let's, do you see, there is, there are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step by step. 초등영 문법 독해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수업 시작해볼까요? 자, 구호가 기억나나요? We've got this, we'll rock it 입니다. 자, 다같이요. 소리내서 큰 소리로 구호 외쳐주세요. We've got this, we'll rock it. 자,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봅시다.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올바른 과거 의문문을 고르세요 라고 했지요. 올바른 것. A. Did they want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B. Do they wanted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C. Was they wanted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자, 세 가지 중에 올바른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네, A에 Did they want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 의문. 맨 앞에 조동사 did를 써주는 거 잊지 않았죠? 그리고 they라는 주어 뒤에 want, 동사 원형입니다. 따라서 A, did they want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이 가장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넘어가 볼까요? Question number 2. 두 번째 문제입니다. The women shaved their eyebrows for fashion?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여성들은 패션을 위해 그들의 눈썹을 밀었나요? 입니다. A. Was. B. Were. C. Did. 자, 알맞은 표현을 골라봅시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에 did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골랐나요? 왜 did냐면 뒤에 the women shave라는 동사 원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장 맨 앞에 조동사 did가 나타나 주어야겠습니다. Did the women shave their eyebrows for fashion?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지요. 마지막 3번 문제 가볼게요. Question number 3. The word Google have a meaning before? 단어 구글은 전에 의미를 지니고 있었나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Was. B. Were. C. Did. 자,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에 did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have라는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요. Did the word Google have a meaning before? 단어 구글은 전에 의미를 지니고 있었나요?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did, 주어, 동사, 원형이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유닛 3, 과거 시제 의문문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유닛 1, 과거 시제부터, 유닛 2, 과거 시제 부정문, 유닛 3, 의문문까지 이 과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오늘이 이 과거 시제한테 우리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유닛에서부터는 과거에서 슝 넘어가서 미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멋지게 과거 시제 한번 마스터해 보자고요.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38쪽에 Step Up!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것이 보이나요? 핫도그!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이 핫도그를 먹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던 게 있어요. 이름이 hot dog, 뜨거운 개? 라는 뜻이잖아요. 이 음식이 과거에는 개를 위한 음식이었나요? 혹은 강아지로부터 이름을 따온 걸까요? 네, 이것이 항상 의문이었는데요. 오늘 지문에서 이 핫도그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안 읽어볼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럼 지문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Every time we have hot dogs, we wonder. 자, 선생님과 똑같아요. Every time, 매번, we have, 그렇죠. 자, 여기서 have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주로 무엇무엇을 가지다,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뒤에 hot dog처럼 어떤 음식이 나오면은요, have를 먹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Have a lunch, have a dinner 하면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번 우리가 핫도그들을 먹을 때 이렇게요. 먹을 때 we wonder. 우리는 wonder 궁금하다, 놀라다입니다. 여기서는 궁금해하다라고 쓰였겠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선생님처럼요. 핫도그 뜨거운 게 그렇죠? Did they get their name from dogs? 그렇죠. 여기 나왔어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요. Did 주어 동사 원형. 그들은 얻었나요? 그들은 얻었나요? 무엇을? 그들의 이름을요. Dogs. 개들로부터 그들의 이름을 얻었나요?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Were they for dogs long ago? 여기는 이제 were 우리 친구들 비동사 과거형이 주어 앞에 온거 보이시죠? 이러면 비동사의 과거 의문 무엇무엇이었나요? 그들은 무엇무엇이었나요? For dogs 강아지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Long ago 오래 전에요. 그 이름을 강아지로부터 가져온 걸까요? 혹은 그 음식이 과거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이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Here is what happened. 자, 바로 여기 happen, 일어나다 혹은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바로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Germans brought their sausages to America in 1900s. 자, German 하면요, 우리 친구들 독일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S가 붙어서 독일 사람들은요, brought 하면 어떤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그렇죠. bring, 가져오다의 과거형 가져왔다입니다. 그 독일 사람들은 가져왔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sausages. 그들의 소세지들을요, 어디로? To America. 미국으로요. America 하면 미국 혹은 아메리카라는 뜻이에요.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언제? In the 1900s. 1900년대에 그들 이 소세지라는 음식은요,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아주 자신 있는 소세지들을 미국으로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1900년대예요. For fun, people called them Dachshund sausages. For fun, 재미로 그 미국에 가져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people called 불렀습니다.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 그들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그들의 소세지들을요. 사람들이 재미로 그 소세지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요. Dachshund sausages라고 불렀대요. 우리 친구들, 이 Dachshund라는 것은요. 닥스훈트. 강아지 종류의 이름이에요. 이 강아지 종류의 이름, 닥스훈트 소세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괄호치고 설명이 나와 있죠? 몸통과 귀가 길고 다리가 짧은 개. 자, 닥스훈트 강아지를 실제로 보면요, 우리 친구들. 색깔은 살짝, 어두운 갈색이고, 몸통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 다리가 아주 짧아요. 몸통 밑에 짧은 다리, 네 개가 이렇게 쫑쫑쫑쫑 달려 있고요. 그리고, 네, 귀도 길고, 네, 그런 몸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닥스훈트를 보면, 소세지 닮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세지를 보고 닥스훈트 소세지다라고 재미로 불렀었대요. A dachshund is a dog with a long body and short legs. 바로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닥스훈트는 입니다. A dog, 강아지입니다. 무슨 강아지냐면요. 뒤에서 dog를 꾸며주네요. 아주 긴 몸통, 그리고 short, 짧은 legs. 다리들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설명 그대로예요. 몸통은 길고 다리는 아주 짧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Shops at baseball games sold these sausages in buns. 네, shops 하면요. 그 가게들인데요. 어디에 있는 가게들이었냐면 baseball games,
야구 경기장에 있는 가게들이요. sold 하면 어떤 동사의 과거형? 바로 sell, 팔다의 과거, 팔았다입니다. 팔았어요. 그 가게들이 무엇을 팔았냐면 these sausages, 이 소세지들을요. in buns. bun은 번, 빵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좀 작고 동그란 모양의 달콤한 맛도 나는 그런 동그란 빵입니다. 그빵 안에다가 이 소세지들을 넣어서 끼워서 같이 팔았대요. 아무래도 야구 경기를 보면서 먹기 편했겠죠. 그 빵과 소세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보라고 그렇게 가게들에서 팔았습니다. That's what was hard to spell. 닥스훈트는요, was hard, 어려웠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냐면, to spell, 철자를 쓰기가, spell, 철자를 쓰다예요. 철자를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름이 조금 길다 보니까 그대로 다 쓰기는 조금 어려웠겠죠? So, shops simply wrote hot dog on their signs. 네, 그래서 그 가게들은요, simply, 간단하게, 단순하게, wrote. 바로, 무슨 동사의 과거형이겠어요? write, 그렇죠. 쓰다의 과거형, 썼다입니다. 그래서 가게들은요, 간단하게 썼습니다. hot dog, 뜨거운 강아지, 뜨거운 개라고요. on their signs, 그들의 sign, 간판 위에요. 간판 위에 여기 그빵 안에 소세지 들은 거 팝니다라고 크게 적어야 되는데, 닥스원트라고 적기엔 너무 기니까 한눈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핫도그라고 적어서 판매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그 맛있는 핫도그 음식이 처음에 강아지를 위한 음식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 소세지,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가 강아지를 닮아서 닥스훈트 소세지라고 부르다가 핫도그가 됐다는 내용이었네요. 드디어 그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핫도그 먹으면서 이 지문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네, grammar point, 핵심 문법 사항 확인해 봐야겠지요? 첫 번째, did they get? did 주어 동사 원형. 이제 너무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 지겨우시죠? did, 그 다음에 they, 주어, get, 동사 원형입니다. 그들은 얻었는가? 그들은 얻었나요? 이렇게 과거 의문의 형태이지요. 두 번째, were they blah blah?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과거형이 문장 맨 앞에 왔잖아요. 원래는 they were blah blah. 그들은 무엇무엇이었다 해야 되는데 이 비동사 과거형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은 무엇무엇이었나요? 라는 의문문의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 과거 의문, 비동사 과거 의문 구분해서 만드는 방법을 따로따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F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미국인들이 1900년대에 소세지를 독일로 가져왔다. 맞나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처음에 실수할 뻔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미국인들이 소세지를 독일로 가져온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소세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정답은 틀렸다니까 F. False. F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야구장 가게에서 소세지를 빵 안에 넣어서 팔았다. 맞나요? 그렇죠. Shops at the baseball games. 야구장 그 게임장에 있는 가게에서 소세지를 빵, 번빵 안에 넣어서 팔았습니다. 따라서 2번은 true, T 적어주면 되겠네요. F, T. 여러분 잘 적어주었죠? 자,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골라보래요. 알맞은 것은입니다. 봅시다. Why did they use hot dog instead of dachshund? 네.

네,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왜 did they use? 그들은 사용했나요? 왜 그들은 사용했나요? hot dog라는 말을요. instead of 무엇무엇 대신에 이 닥스원트라는 말 대신에 왜 사람들이 핫도그라는 말을 사용했나요? 네, 이유를 찾아봅시다. 1번. 닥스훈트의 철자가 어려워서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개의 보기도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핫도그를 더 좋아해서? 사람들이 핫도그라는 말을 더 좋아해서?는 아니었지요. X. 3번. 야구 경기장에 개 동반이 어려워서? 야구 경기장에 개 동반이 어려워서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에요. X. 따라서 2번 문제 정답 확실하게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step up. 세 번째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문제 풀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스텝 아웃! 드디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 한번 골라봅시다. 1번. Where did the squirrels find food for winter? 그 다람쥐들은 겨울을 위한 먹이를 발견했나요? 발견했나요? 라는 표현을 넣어야 되는데요. 뒤에, 그렇죠. find라는 일반 동사, 동사 원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조동사 need가 와 주어야겠지요. 자, 이렇게 앞에 뭐가 와야 되는지 찾으려면 뒤에 동사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으면 앞에 당연히 조동사 need를 써줘야 하고 뒤에 봤더니 일반 동사가 없네 하면 비동사 과거형을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2번. Do, did he cooked dinner yesterday? 그는 어제 저녁 식사를 요리했나요? 요리했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뒤에 일반 동사 원형 와야겠지요. cook.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앞에는 조동사 did 위치해야 합니다. Did he cook dinner yesterday? 그는 어제 저녁 식사를 요리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 Was did the last question easy? 그 마지막 문제 쉬웠나요? 뒤에 보니까 일반 동사, 동사 원형이 없습니다. easy라는 형용사만 있으니까 앞에는 비동사 was가 들어가야겠네요. Was the last question easy? 이렇게요. 자, 여러분, 그 뒤에 내용 계속 봅시다. 4번. Did there be any troubles during the meeting? 그 회의 동안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있었나요? 라는 표현. 그렇죠. There were 거꾸로 쇽 뒤집어서 were there 써주었습니다. Did there be는요, 이 일반 동사 과거 의문 만드는 방법인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따로 있었습니다. Were there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5번. Was it the name born from a spelling error? 네, 이 부분은요, 이렇게 born이라는 일반 동사가 뒤에 있기는 하지만, 생겨나다라는 표현은 비동사 born, 즉, was born이라고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was를 써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Was the name born from a spelling error? 이렇게요. 좋아요. 이제 B번 문제 계속 이어가 봅시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두눈 크게 뜨고 틀린 부분 찾아볼게요. 1번. Did the airplane arrived on time? 어디가 틀렸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했던 동사원형. 그렇죠. Did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는 arrived가 아니라 arrive, 동사 원형 써주어야 합니다. arrive, 도착하다요. 그렇죠. 2번. Was hot dogs get their name from dogs?
자, 어디가

그렇죠. 보이시죠? 조동사 was가 아니라 did요. 그렇죠. Did hot dogs get their name from dogs? 이렇게요. was가 아니라 did라는 조동사입니다. 뒤에 get.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3번. Did the robot cleaners useful? 그 로봇 청소기들은 유용했나요? 유용했나요? 질문인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the robot cleaners니까 뒤에 형용사 useful, 앞에는 비동사가 들어가야겠네요. did가 아니라 비동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cleaners, 복수명사니까 was, were 중에 were 써줘야겠지요? were the robot cleaners useful? 이렇게요. 4번, 마지막 문제. There were many visitors at the museum? 아, 얼핏 봐서 맞는 문장인 줄 알았더니 뒤에 의문문이잖아요. 그 박물관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나요? 물어보는 표현이니까 there were이 아니라 위치를 show 바꿔서 were there 이렇게 써줘야겠죠. Were there many visitors at the museum? 이렇게요. 자, 우리 친구들 step out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조금 몰랐던 거 혹은 실수했던 거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Now, let's move on to the word game. 네, 여러분, 유닛 3 내용 모두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word game 한번 해보자고요. A.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쓰세요라고 했지요. 숨은 단어를 한번 함께 맞춰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 0, 0을 뜻하는 단어는요, 바로 zero였지요. 우리 친구들 zero 기억나지요? 자, 두 번째 그림. 오, 어떤 남자가 면도를 하고 있네요. 면도하다. 바로 단어는 shave. 이렇게 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요. 오,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지요? 바로 우리 얼굴의 눈썹이요, 눈썹. 3번 eyebrow, b 적어주면 되겠죠. 눈썹은 eyebrow. 우리 모나리자 그림 지문 해석할 때 봤었습니다. 4번 국기를 보니까요.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우리 친구들? 이 국기 많이 보셨죠? 바로 아메리카, 아메리카, 미국이요. 그렇죠? R 써주시고요. 5번 그림을 봤더니 yummy sausages, 소세지입니다. 영어로는 sausage 이렇게 A요. 그래서 이 알파벳들을 조합해 보니까 처음에 Z, 그 다음에 E, 그리고 B.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R, 마지막 A까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Zebra. 자, 무엇이죠? Zebra. 얼룩말이라는 숨은 단어가 있었네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알파벳도 찾고 숨은 단어까지 잘 찾아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 게임은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여 쓰세요 라고 했네요. 철자의 순서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을 한번 바르게 고쳐보자고요. 1번, 오류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이었죠? 오류.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렇죠. 오류는 error 였습니다. error. error. 그렇죠. 좋습니다. 2번, 간판, 표지판. 간판, 표지판, 무엇이었죠? 네, 우리가 오늘 했던 지문에 있었어요. 바로, sign, S, I, G, N. sign 이었습니다. 그 야구 경기장에 있는 가게들이 간판에 핫도그라고 적었다. 기억나죠? sign. 3번, 자세히, 자세히. 모나리자 지문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Look closely. closely 한번 조합해 볼까요? C, L, O.

0: 이렇게 되겠지요. closely. 자세히, 자세히 보세요. look closely.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궁금해하다, 놀라다. 궁금해하다, 놀라다. 무엇이었죠? W로 시작하는 단어였어요. W, O, 그 다음에, 그렇죠. Wonder. 기억나지요? We wonder. 우리는 궁금해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Wonder. 5번.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Here's what happened. 기억나지요? Here's what happened.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Happen. P-P-E-N 까지 써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단어들이었습니다. Error, sign, closely, wonder, happen 까지요.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선생님이 아주 잘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유닛 3 과거 시제 의문문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과거 시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과거에서 슝 넘어가서 미래 이야기 함께 나눠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우리 과거 의문문 벌써 정들었는데 헤어져야 돼요. 과거 의문문을 활용해서 친구와 과거 음식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예를 들면 핫도그가 될 수도 있겠고요. 피자, 떡볶이 등등 여러분이 친구와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 묻고 답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두 글자 있지요? 두 글자 무엇이죠? 복습이요. 우리 친구들, 다음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해 올 필요는 없지만 오늘 배운 내용,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꼭 복습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 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요? 네,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만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특히 학창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네.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0: 말도 없이.
1: 맞아요.
0: 뭐 그런 경험 있죠.
1: 이게 은근히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너 실망이야. 이런 경우 많이
0: 오,
1: 있었는데.
0: 의외인데요?
1: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학교 점심시간에 섭섭함 토로하기 되겠습니다.
0: 아하.
1: 친구에게 뭔가 섭섭한 내용 대화 들어가 있고요.
0: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 이런
1: 그럼요,
0: 거요.
1: 그럼요. 자,
0: 예.
1: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지금 섭섭한 거예요.
2: 그니까.
0: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2: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와.
0: 생각이 들죠.
2: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0: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2: 그쵸.
0: 같아요.
2: 무슨 일 있나 하면서.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뭔가
2: 그치.
0: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2: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0: 예스. 다
2: 에.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0: 그럴 수
2: 있어요.
0: 있거든요.
2: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0: Alright.
2: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3: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2: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3: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Hang?
3: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Play.
3: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2: James?
3: James.
2: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3: What are you saying?
2: You study bug.
3: Study bug?
2: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know? So I can't play with you.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2: Really?
3: Yeah, you should study with
2: Study with
3: me.
2: me?
3: Yeah, with me.
2: Okay, let's study.
3: Okay.
2: Yeah.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4: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5: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4: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5: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2: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0: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2: Why didn't you
0: 왜
2: sit까지?
0: 너는 sit하지 않았니?
2: 네. 나와 함께.
0: 나와 함께.
2: 그쵸.
0: 언제요?
2: 점심시간에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니까.
0: 이제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그래요?
0: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영에서 단어 하나만 배워놨는데,
2: 예.
0: 이제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그러면 런치 띄고 타임 할까요? 예.
0: 오케이.
2: 런치 타임?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 time? Alright. 자, 정답은요? At
2: 아,
0: lunch.
2: 애쉬
0: 그죠?
2: 들어가는구나.
0: 언제 에라는 말이 빠졌죠, 그쵸?
2: 네.
0: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이렇게
2: 나인.
0: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unch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2: 오.
0: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2: 그쵸.
0: 하면 되겠어요?
2: 그러면 at dinner
0: 그렇죠.
2: 이겠네요.
0: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2: 예.
0: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t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2: 근데 이게 런치타임에도 점심시간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렇게 쓰면 안 돼요?
0: Lunchtime도 틀린 건 아닌데,
2: 예.
0: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Right?
2: 아, 좀더
0: So, we just
2: 짧게?
0: get at lunch.
2: at
0: At dinner.
2: lunch.

0: 이런 식으로.
1: 더 간단하네요.
0: Yeah, of course. 네. 그 원어민들도 긴 거 엄청 싫어해요. 어.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1: 네, 네, 네.
0: 자, 여기 지금 앞에 Y가 나왔잖아요.
1: 네.
0: Right? Why don't

0: 거냐? 해서 왜 과거에 뭐 안 했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따지는 게 될 수도 있죠.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안 깨워서 저 내가 늦은 거예요.
1: 아, 믿고 잤잖아요.
0: 와이, 그래서 아, 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안 깨운 거야?
1: 아.
0: 너 왜 나 안 깨웠니?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그렇죠. Wake me up.
1: Yes.
0: 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1: 음?
0: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1: 네.
0: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 왜 그 도서관에 안 왔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1: Library.
0: Library. The library.
1: 네.
0: Right? 너 그 도서관에 왜 안 왔어?
1: Why didn't you come
0: to the
1: library?
0: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So,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1: 예.
0: 왜 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 안 했지?
1: 어허?
0: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 Yes.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음?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자,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1: 네.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아,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1: 아, 뭐 이유가 있네요.
0: 네. 내가 아. 제임스랑만 노니까.
1: 아, 질투쟁이.
0: 아, 질투.
1: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0: Because you 뭐 이게 빠진 부분이 있다고 치고요.
1: 그쵸. 너가 놀았어. 제임스랑.
0: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1: 놀았어요.
0: 좋아요.
1: 네. 근데 랑만 놀아야 돼요.
0: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 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1: Always 놀았나 봐요.
0: 어.
1: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0: 오케이.
1: 그쵸? 아,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0: 오케이.
1: 네, always.
0: Alright.
1: Yes.
0: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1: Mm-hmm.
0: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1: 네.
0: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아, 그렇지.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1: 아,
0: only를 썼습니다.
1: 아,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0: 네,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1: 예.
0: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1: 그쵸,
0: 비슷하지만
1: 그쵸.
0: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예.
0: 자, 일단은 이 hang 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 out의 hang만 잡아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형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이게 헝 아닌가요? 헝? 헹, 헝, 헝.
0: 헝, 헝?
1: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0: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예.
0: 정답은 맞습니다. 헹, 헝, 헝.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헝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헝 out
1: 아.
0: 이런 식으로. 아, 이게 행드도 있어요.
1: 행드.
0: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1: 오.
0: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얘는 매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0: 아, 여기에서 말했을 때.
1: 아. 네,
0: 이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1: 그럼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0: 그렇죠. 뭔가 hang out 할 때는 놀다라는 느낌으로 hang을 쓰는
1: 네.
0: 거고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out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hang out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1: 놀다.
0: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1: 그럼 요거랑 뭐 play랑은 어떻게 달라요?
0: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1: 아, 내가 또 선생님의 마음을 깨뚫었네. 아,
0: 계속 come on.
1: 조금 참을
0: Ask
1: 걸.
0: Me something. 자, 그러면 hang out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1: 그래서
0: 놀자 이런 거 돼요.
1: 놀자.
0: 하자.
1: Let's hang out.
0: 그들과
1: with them.
0: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1: Mm-hmm.
0: About this. Hang 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1: Hung out.
0: Hung out.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그렇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Yes.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So,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1: 네.
0: Okay. So,

0: 정도? 이 정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hang out with them.
2: Let's hang out with them.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2: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네. 바로 hang out versus play.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2: 네.
0: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플레이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플레이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hango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2: 아~
0: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네. 뭐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중학생, right,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hangout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play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2: 네.
0: 보통 아이들 있죠. 완전 아이들.
2: 에이.
0: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2: 맞아요.
0: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엔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2: 네.
0: you know, 뭐 예를 들어서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2: 예, 예,
0: 밖에서
2: 예.
0: 놀고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2: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0: 맞아요.
2: 예.
0: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와 막 이렇게 노는 경우 좀 많지 않죠.
2: 매치가 잘 안 되죠.
0: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행아웃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예.
0: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있죠.
2: 아.
0: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2: 그러네.
0: 티격태격 하는 느낌.
2: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0: 그렇죠.
2: 이렇게 해가지고.
0: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2: 그렇죠.
0: 에이.
2: Well, you we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0: 네.
2: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0: 그거까지는
2: 꺼끌어도 되겠죠.
0: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2: 그쵸?
0: 이러지 않아요.
2: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0: 네.
2: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0: 뭐가
2: 공부하느라.
0: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이 과한권입니다.
2: 공부하느라.
0: 그럼 어떻게 쓸까요?
2: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예.
0: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2: 되게 좁네요 여기가
0: 네.
2: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0: 예.
2: 그러면은 공부하느라 공부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터디거든요
0: 일단은 스터디가
2: 예.
0: 있어야 되긴 하겠죠
2: 일단은
0: 그렇죠?
2: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 기 때문에 커즈 아까 그럼 커즈 네 커즈 비커즈의 줄임말이에요
0: 어떻게든
2: 커즈 스터디
0: 짧게 줄이면서 넓은 단어에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2: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2: 어 그래요
0: 때문에. 자 well you're always busy study
2: 아 뭐예요
0: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2: 왜요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2: 우와.
0: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2: 예.
0: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예요.
2: 예.
0: 때문에라는
2: 그러니까
0: 거?
2: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okay. 머리를 굴렸는데요.
0: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2: 네.
0: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2: 와.
0: Alright.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2: 네.
0: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2: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0: 아 이거요.
2: 예.
0: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무할수는 없지만
2: 아니, 근데
0: 항상 있어왔습니다.
2: 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0: 그렇죠. 보통은
2: 예.
0: 좀 이해가 실용

0: 영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1: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0: 틀린 과거에. 건 아니에요. 전혀 네. 틀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1: Yeah.
0: So, for example,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요?
1: 아,
0: 원래
1: 그거는
0: 동사로?
1: 약간 수거로 가야 돼.
0: 나의
1: 숙제를 Do my homework.
0: Do my homework.
1: Yes.
0: 조금 바꿔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자, 일단 나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I'm busy.
0: I'm busy. 어, 근데 뭐 하느라 바쁜데? 그러면 나 숙제하느라.
1: Doing my homework.
0: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1: Yes.
0: Ooh. 자, how about this? 하, 있잖아. 그녀는
1: yeah.
0: 항상 바빠. 뭔가 하느라 바빠.
1: 뭔가를 하는구나.
0: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아. 이러면서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1: 아, she is always busy.
0: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1: Doing something.
0: 그렇죠. 아.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예. 말도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0: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뭐 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0: 네.
1: 그래서 계속 바빠요.
0: 뭐 그래서 아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버리죠.
1: 맞아요.
0: 사실은.
1: 그래서 네.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0: Oh my.
1: Thank you for you.
0: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네. 두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1: 와.
0: 아, 그러니까 이게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1: 야, 이거는 정말. 네. 나 뭐 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0: I'm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So, 이러면 와.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1: 진짜 이거 실용 영어 완전.
0: Yes, yes. 네.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1: I am busy doing my homework.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어, 뭐죠?
0: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1: 아.
0: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1: So simple.
0: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바쁘다라고 해서.
1: 아,
0: 그래서
1: with로.
0: Let me just show you.
1: 자,
0: 나 뭐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doing something 였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네.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나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1: With.
0: With가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1: 그러네요.
0: So,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1: 예.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1: 네, 네,
0: right?
1: 네.
0: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1: 아, 그렇죠, 그렇죠.
0: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1: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0: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1: 네.
0: 공부하면은 뭐 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저쪽으로.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럴 수도 있죠.
1: Yes.
0: Yeah.
1: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렇죠.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0: 오케이.
1: 이걸로 할게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1: Oh.
0: 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1: 그렇죠.
0: Yeah.
1: 약간 뭐 yeah. 괜찮아.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0: 그렇죠.
1: 예.
0: 살짝 자존심 부리면서.
1: 그렇죠.
0: 오케이. Right.
1: Yes.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Mm-hmm.
0: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 네.
0: 또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1: 떨어지죠.
0: 미지근한 느낌?
1: 예.
0: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렇죠?
1: 네.
0: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예.
0: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1: maybe
0: 그녀가 너를 안다.
1: You
0: 그녀가
1: she knows you.
0: 그죠? Maybe she knows you. Maybe she knows you.
1: 그쵸?
0: I don't know. 이러면서
1: 예.
0: 자 이번에는.

0: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1: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it's fact.
0: True.
1: It's true.
0: Right. It's true. So maybe it's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0: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Maybe, 왜냐면 얘는 should를 빼면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Maybe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좀 이상하죠.
1: 그러네.
0: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1: 그렇게
0: 이런 식으로
1: 되는군요.
0: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1: Maybe she knows you.
0: Maybe it's true.
1: Maybe it's true.
0: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1: Maybe
0: 제가 쓰는 게 아니라
1: 숙제예요?
0: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1: Okay, I'm busy doing
0: 힌트
1: homework.
0: 드리면 제 생각에는
1: Yes.
0: 한80%막알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하군요.
0: Should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1: Yes.
0: P로 시작해요.
1: 예.
0: 네, 이거는 뭐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Yeah? Okay.
1: 예, 뭐 노래 제목인지.
0: Perhaps.
1: Perhaps.
0: 맞습니다.
1: Yeah.
0: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그리고
1: 오.
0: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1: 약간 문어체
0: 예, 맞아요.
1: 쪽이군요.
0: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아마 그럴 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1: Perhaps예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똑같은 걸 쓰진
1: 그
0: 않겠죠.
1: 똑같은 걸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0: 자,
1: Maybe보다 세고 P.
0: PR로 시작해요.
1: Probably인가요?
0: 발음이 너무 프라바블리 아니에요?
1: Probably, probable, bubbly 이건가?
0: 만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uys,
1: 스펠이
0: 같이
1: 헷갈리는데요.
0: 알아두세요.
1: 맞네.
0: 맞습니다. Al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1: Maybe보다는 확실히
0: 네.
1: 좀더 있네요.
0: 그러니까 물론 이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동사
1: Yes.
0: 원형. 너왜 과거에 뭐안 했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나 안 깨웠어? 너 왜 나 안 깨운 거야?
1: Why didn't you

0: Why didn't you wake me up? Mm-hmm. 너 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그 도서관에?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네. 세 번째.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 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At lunch까지.
1: Yes.
0: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다음은요.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1: Yes.
0: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1: I'm busy doing my homework.
0: Doing my homework.
1: Yes.
0: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3: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Okay.
0: Oh, great job, you guys.
1: Yes.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0: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Mm-hmm.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1: 오.
0: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네.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영문법 독해힘 레벨 4 6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정대명사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올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부정대명사 마스터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리뷰 퀴즈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제법 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힘차게 읽어봐요. Then it grows new roots in that direction. Blank the others die off.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뿌리를 그 방향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까지 앞에 내용은 잘 해석을 했고, 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죽는다. 하고 우리말에 지금 반면에란 뜻의 접속사를 쓰도록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죠. 자, 반면에란 뜻을 가지는 접속사 뭐였죠, 여러분? 맞습니다. while, 양보 접속사라 부른다고 했어요.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란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도 되지만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반면에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n it grows new roots in that direction, while the others die off.

잘했어요. 자, 오늘 그럼 어떤 내용을 공부할까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step out에서 문법을 먼저 복습할 거예요. 우리 부정대명사 배우고 있죠? One, the other, another, some, the others, others. 이 표현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Word game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임으로 우리가 이번에 배운 단어들을 복습할 거예요. Direction, amazing, feather 모두 기억나나요? 같이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workbook, 별책을 준비해 주세요. 단어와 문법 연습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시작합니다. 네, 이지 가이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정대명사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하나란 의미로 one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만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이란 의미로 once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명사를 만들어줘요. 자, 또 두 개가 있을 때, 세 개가 있을 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떤 부정대명사를 써서 나타낼까요? 먼저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하나는 어떠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떠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겠죠. 그때 쓰는 부정대명사가 one, the other입니다. 다음은 세 개의 대상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하나는 똑같아요. one 쓰고요. 나머지 하나, the other도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라는 말을 해줄 때도 그런 표현도 필요하겠죠? 그때 쓰는 표현은 another입니다. another, one, another, the other. 자, 여기서 살펴본 것들은 모두 단수명사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 개의 대상이 있을 때는 또 어떤 부정대명사를 사용할까요? 여러 개의 대상이 있을 때 몇몇을 가리키는 단어는 뜻하는 단어는 some이에요. some. 그럼 다른 몇몇은 어떠하다라고 할 땐 뭘 쓸까요? others 이렇게 s가 붙은 형태를 씁니다. 이제 나머지 모두가 남게 되겠죠. 그때는 the others에서 이렇게 더를 붙여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본 것들은 복수명사라는 것. 네,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한 방에 부정대명사로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step out에서 문법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out 시작합니다.네, 여러분 교재 31쪽을 봐주세요. 문법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Part A부터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괄호 안에 지금 부정대명사도 있고 또 다른 대명사들도 있어요. 문맥의 내용, 의미에도 맞아야 되고요. 문법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볼게요. His jacket was old. 네, 그의 자켓은, 재킷은 was old. 너무 오래되었다. He had to buy a new it or one. 그는 사야만 했다. 뭐를요? 새로운 하나를 사야만 했다. 자, 우리말 뜻에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써야 되죠? one을 써야 됩니다. it과 one의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 one은 부정대명사죠.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고요. it은 특정한 대상, 그게 뭔지 정확히 알 때 그것이란 의미로 쓰는 대명사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새로운 하나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사이즈도 모르고 색깔도 몰라요. 그래서 부정대명사를 써야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His jacket was old. He had to buy a new one. Very good. 2번으로 가볼게요. One is heavy and the other or another is light. 네, 두 개의 대상이 나오는 문장이네요. 하나는 무겁고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어떻다? 가볍다 라는 뜻인데요. 둘 다 부정대명사인데 보니까 나머지 하나, 그렇죠? 두 개의 대상이니까 하나를 말했으면 나머지 하나가 남게 되겠죠? 그때 쓰는 표현은 the other이 되겠습니다. another은 또 다른 하나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the other이 정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One is heavy and the other is light. 잘했어요. 자, 3번이에요. It or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 is brown. 자, 이번엔 세 개의 대상이 나올 때 쓰는 부정대명사인데요. 처음부터 여러분 바로 발견할 수 있나요? 네, 하나는 빨간색이어야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it이 아니라 뭘 써야 되죠? one을 써야 돼요. 그리고 뒤에 오는 표현들도 다 부정대명사예요.

명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떻다? 파란색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다? 네, 갈색이다.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이 한꺼번에 쓰인 문장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 is brown. 잘했어요. 자, 이제 4번 가볼까요? 네, 4번이에요. Some are kind, but others, the others are not. 몇몇은 친절하지만 다른 몇몇은 나머지 모두는 어떻다? 그렇지 않다란 뜻이네요. 자, 그럼 others을 써야 될까요? The others를 써야 될까요? 네, 보시면 우리 말 뜻에 다른 몇몇이라고 나와 있죠? 나머진 아니고 다른 또 다른 사람들 이란 뜻으로 others를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others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Some are kind, but others are not. Very good. 5번 가보겠습니다. Can trees move from one place to the other or another? 질문이네요. 나무는 이동할 수 있을까요? From A to B. 구문 기억해요, 여러분? A에서 B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구문이라고 했죠?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곳,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나머지 하나일까요? 또 다른 하나일까요? 네, 여기서는 another를 써야지 맞겠죠? 네, 좋아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Can trees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잘했어요. 자, 이렇게 A까지 풀어봤고, 이제 B를 할 차례입니다. B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또 바르게 고쳐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X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1번. The machine was broken, so he fixed one. 그 기계는 broken, 망가졌다, 망가져서, 그래서 그는 하나를 고쳤다? 네, 선생님이 해석한 것과 주어진 우리말 뜻이 맞지 않죠? 무엇을 고쳤나요, 여러분? 망가진 그 기계예요. 그럼 지칭하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특정한 대상이에요. 이럴 땐 부정대명사 원을 쓰면 안 되고, 그것이라는 뜻을 가지는 어떤 대명사 써야 돼요? 네, 바로 it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을 it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it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chine was broken, so he fixed it. 잘했어요. 자, 2번이에요, 여러분. One is mine and another is yours. 하나는 나의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의 것이다. 문법적으로는 틀려 보이는 것이 없는데, 우리말과 달라지죠. 우리말 뜻과 제시되어 있는 우리말 뜻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나머지 하나라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another로 쓰여 있죠. 자, another이 아니라 나머지 하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네, the other이 돼야 합니다. The other. 자, 그럼 the other를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One is mine and the other is yours. Very good. Now,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It is A, another is D, and the other is F. ADF. 세 개의 대상이 나왔네요. 그때 쓰는 부정대명사를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데, 먼저 처음부터 이상하죠. 그쵸? 하나는 A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다 오는 것들이, 네, 이렇게 네, 부정대명사들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it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원을 써야 돼요. 자, 네,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게한 개가 더 있죠? 뭘까요? 맞아요. 대문자 O로 쓰셔야 돼요. 문장의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스펠링이랑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지켜서 문장을 쓰셔야 돼요. 자, 원으로 바꾸고요. 또 다른 하나는 D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F다. 이렇게 해서 부정대명사로 다 채워봤어요. 자, 원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is A, another is D, and the other is F. 잘했어요? 자, 다음 4번이 남았습니다. 4번 볼까요? Another get great ideas from sharks.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상어들로부터 얻습니다인데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해석하면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죠. 그쵸? 네, 일단 보면 우리말 표현은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단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란 뜻이 되려면 복수 명사를 써줘야 돼요. 자, 다른 사람들 뭐가 될까요?
another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others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란 뜻으로 others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Others get great ideas from sharks. 네, 이렇게 틀린 부분을 다르게 고쳐보는 문제까지 풀이했고요. 자, 이제 월드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월드 게임으로 어휘 연습 시작합니다. Everybody, welcome to World Game. 여러분, 교재 32쪽입니다. 먼저 part A부터 선생님과 같이 해결해 볼까요?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우리말 책과 연결하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알록달록 예쁜 그림들이 나와 있네요. 자, 1번 그림부터 봐주세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표지판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예요. 이 그림이 뜻하는 단어는 direction, 방향이 되겠죠? direction은 D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어부터 쭉 볼까요? DIRECTION까지요. 자, 뜻은 방향입니다. Very good. 2번 가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깜짝 놀랐는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놀라운 상황인가 봐요. 자, 놀라운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는 amazing입니다. amazing, A로 시작하죠? AMAZING. 여기 있네요. 자, 그럼 놀라운 연결했습니다. 잘했어요. 3번. 가벼운 깃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깃털. 우리 플라밍고에 대한 글을 읽을 때 나왔던 단어죠? Feather. Feather. 기억나나요, 여러분? 자, feather, F로 시작합니다. FEADHER. Feather. 털깃털이란 뜻에 연결해 주세요. 잘했고요. 4번. 빠밤, 빠밤. 네, 상어죠. 상어를 뜻하는 단어는 뭐죠, 여러분? 네, shark입니다. Shark. SH로 시작하는 단어 찾았나요, 여러분? 꽤 뒤에 있네요. SHARK. Shark. 상어로 연결. Very good. 자, 이제 5번이에요. 사람 손 위에 뿌리채 식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뿌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번에 찾을 단어는 뿌리를 뜻하는 root입니다. root. 네, root 어딨죠? R로 시작해요. ROOT. 그래서 뿌리로 연결. 잘했습니다, 여러분. Part A까지 미션 완료했고요. 다음은 Part B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는 문제인데요. 보면 across, 가로 방향에 4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고 down, 세로 방향에 2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 세로부터 차근차근히 찾아볼게요. 1번, 회색이에요. 회색. 어디서 나왔었죠? 맞아요. 플라밍고에 대한 글에서 아기 때, 새끼 때는 회색을 띤다고 했었습니다. 회색을 뜻하는 단어는 gray, G로 시작하죠? 맨첫 줄에 나와 있네요. gray. 잘했고요. 2번, 이해하다란 뜻의 단어입니다. 꽤 길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understand, understand. U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줄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 찾았어요. 3번, 질감, 감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상어 피부의 질감에 대해서, 감촉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어떤 단어였죠? T로 시작하는 texture. 잘했어요. 자, 네 번째 줄에 있어요. TEXTURE, texture. 다음, 4번입니다, 벌써. 독특한, 특이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었죠. 자, U로 시작하는데요. 네, 여러분 뭐라고요? unique. 좋아요. U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텍스처 밑에 있네요. UNIQUE. 자, 이렇게 가로 단어는 다 찾았고요. 이제 세로 단어 두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땅과 지면을 뜻하는, 땅 또는 지면을 뜻하는 단어. 네, walking palm. 걷는 야자수의 뿌리가 above the ground. 땅 위로 드러나 있다고 했었어요. ground를 찾아야겠죠. 자, 세로 방향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나요? 네, 가운데 쯤에 있네요. GROUND, ground. 잘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새우를 뜻하는 단어, 플라밍고의 먹이죠. shrimp, 어딨어요? 바로 ground 옆에 SHRIMP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B까지 월드 게임 마쳤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월드 게임까지 잘 풀어봤나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 별책 워크북, 워크북을 꺼내주세요. 교재 3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에서는 문법과 어휘를 한번더 다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문제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파트 B부터 시작할게요. 파트 A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B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파트 B.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Their feathers blank bright pink. 그들의 깃털들은 어떻게 되죠? 밝은 분홍색으로 뭐한다? 변한다. 변한다란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보기에서 변한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Turn. turn은 돌다란 뜻도 있지만 상태가 변한다 할때 쓰는 동사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Their feathers turn bright pink. Good job. Number two, 2번으로 가볼게요. Michael Phelps blank this swimsuit. Michael Phelps는 이 수영복을 어떻게 했나요? 입었다. 입었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시제가 어때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으로 입었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는 여기 있네요. were입니다. w-o-r-e. 원래 현재형은 뭐예요, 여러분? where. 입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 where 있죠? 영어 단어, 특히 동사는요, 과거형을 만들 때 보통은 ed를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단어들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그런 걸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자, where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were. 입었다란 뜻을 가지는 where의 과거형 동사입니다. 다음 3번 볼게요. Its roots are above the blank. 그것의 뿌리들은 어때요? 무엇 위에 있다. 그쵸? 무엇 위에 있다고 나와 있나요? 땅 위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땅을 뜻하는 명사는 우리 앞에서 월드게임에서도 봤었죠? 네, ground입니다. G-R-O-U-N-D. ground. 같이 읽어볼까요? Its roots are above the ground.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제 4번이에요. He blank 8 gold medals. 그는 8개의 금메달을 어떻게 했다? 획득했다. 역시 동사를 찾는데요. 시제가 과거형이네요. 획득했다, 땄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는 여기 있어요. won입니다. won 일단 쓰고요. 자, won은 어떤 동사의 과거 동사죠? 맞아요. win, 이기다, 따다란 뜻을 가지는 win의 동사고요. win도 were가 마찬가지로, where가 마찬가지로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과거형 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won,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He won 8 gold medals. Good job. 5번 가볼게요. 5번. The blank to their pink color is in their food. 그것은 이라고 일단 해석할게요. 그들의 분홍색에 대한 무엇은 어디에 있다? 그들의 먹이에 있다란 뜻인데요. 무엇이? 즉, 주어를 찾는 거죠? 우리말 뜻에서 비밀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비밀을 뜻하는 단어는 secret. 여기 있습니다. S-E-C-R-E-T. The secret to their pink color is in their food. 잘했어요. 자, 이제는 grammar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사쪽이고요. 앞에선 어휘 연습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정대명사를 한번더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보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부정대명사들이 총 집합해 있죠. 자, 문맥에 맞게,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도 맞게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1번. 일부는 회색이고 나머지들은 흰색이다. 몇몇은 회색이다 할때 some 부정대명사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 are white하고 흰색이다란 말은 있으니까 주어에 해당하는 나머지들을 찾아야 돼요. 나머지들, 복수죠? 그리고 나머지니까 the others를 써야 됩니다. 써볼까요? the others. 잘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Some are gray and the others are white.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둘중한 사람은 미국인이고 다른

만난 사람은 중국인이다라는 뜻이 되도록 바꿔야 돼요. 자, 두 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One, the other. 바로 찾을 수 있겠죠? One of the two is American and 뭐예요? The other. The other is Chinese.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One of the two is American and the other is Chinese. 잘했어요. 자, 이제 3번, 4번 가보겠습니다. 몇몇은 한국말을 했지만 나머지 모두는 영어를 했다. 자, 지금 몇몇, 나머지 모두, 이걸 부정대명사로 나타내야겠죠? 앞부분이 비어져 있으니까요. 몇몇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야 돼요. 자, 몇몇, 뭘로 시작해야 될까요? 네, 잘했어요, 여러분. Some으로 써야겠죠. Some spoke Korean, but the other spoke English. 자, some을 쓸때 앞에 글자 s를 대문자로 써야겠죠? 첫 글자니까요. 자, 몇몇은 한국어를 얘기했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영어를 말했다. 잘했어요. 4번. 탐은 많은 셔츠를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하나를 줬다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자, 3부터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Tom has many shirts and he gave me blank. 탐은 많은 셔츠를 가지고 있다까지 됐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뭐를 줬다? 하나를 줬다가 돼야 돼요. 하나? 자, 하나를 쓰려면 뭘 써야 되죠, 여러분? 네, 여기 나와 있네요. One을 써야지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 같이 정답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m has many shirts and he gave me one. 하나를 주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빨간색, 다른 하나는 파란색,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갈색이다 라는 뜻이 되도록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세 개의 대상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따다닥 떠올라야 돼요? 네, 맞아요.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먼저 one is red, 빨간색까지 됐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다 라는 표현이 되려면 one 다음에 뭐 써야 되죠? An other를 써야 됩니다. 네, 여기 있죠, 그렇죠? 자, another is blue.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표현해요? The other is brown과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자, 정답을 넣었으니까 또 읽어봐야겠죠?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 is brown.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제 B가 남았네요. Part B가 남았어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영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을 때다 봤던 문장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빈칸만 채우지 않고 스스로 어순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봐요. 나무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예요. 자, 질문이죠. 질문은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뀝니다. 보통은 나무들은 하고 주어부터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의문문인 경우는 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 동사는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can이죠. 이럴 땐 조동사부터 주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can trees 하고 뭐할수 있는 거죠? move, 이동할 수 있다까지 왔어요. 나무들은 이동할 수 있을까?까지 왔고, 그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를 뜻하는 표현을 써야 돼요. 방향을 나타내는 구문, 뭐였죠, 여러분? 맞아요. From A to B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럼 from부터 쓸게요. From. 한 곳에서란 뜻으로, 네, 여기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One place. 이때 one은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to 쓰고요. 다른 곳을 뜻하는 표현을 이제 부정대명사로 표현해야 돼요. 다른 또 다른 한 곳. 뭘까요? 맞아요. Another 쓰면 완성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Can trees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2번.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동할 수 없지만 일부는 할수 있다입니다. 자, 앞부분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콤마 앞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can't move, 이동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뭐는 할수 있죠? 일부는 할수 있다란 말을 써야 됩니다. 주어 부분, 일부는에 해당하는 표현을 우리가 배우는 부정대명사로 써야 돼요.
몇몇은 일부입니다.

0: 1부는 뭘까요, 여러분? 네, 썸이죠. 그래서 썸. 그 다음, 할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an에 쓰면 돼요. 뭘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move,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mov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이해했을 때는 되도록 반복하지 않고 생략해요. 그래서 뒤에는 굳이 move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Most trees can't move, but some can. 잘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몇몇은 소설을 좋아하지만 다른 몇몇은 시를 좋아한다. 자, 몇몇 다른 몇몇 부정대명사 써야겠다는 거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앞부분 나와 있네요. Some like novels, but 다른 몇몇은 주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others가 나와야겠죠. Others. 좋아한다 동사부터 나와야 돼요. 좋아한다. 여기 있죠? Like 쓰고요. 그다음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목적어 points를 쓰면 완성이 돼요. 네,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Some like novels, but others like points. Very good. 자, 이제 마지막 4번이에요. 그둘중 하나는 열매가 많지만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 빈칸은 지금 has 동사 앞까지 쓰여 있죠? 그러니까 주어 부분만 쓰면 돼요. 즉, 그둘중 하나는을 쓰면 됩니다. 자, 그둘중 하나는 일단 주어가 하나니까 원부터 쓰고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둘중 하나란 뜻으로 중이란 뜻을 가지는 전치사 of 쓰고 주어져 있는 the to를 쓰면 완성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two has a lot of fruit, but the other doesn't. Very good.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정대명사 다 배워봤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Next Step Challenge를 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힘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0강인데요.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복습하게 될지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를 복습하는 날입니다. 우리 랩업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고,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문제 완벽 대비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형용사가 무엇이었죠? 형용사는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물의 상태나 모양과 같은 말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어를 보충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용법은 중요하니까 우리 표로 정리된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an interesting book, a very interesting book, my interesting book에서 초록색 글씨 형용사들이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의 앞에 나온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쌤이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연필이 한 자루 있어요. 연필 한 자루, a pencil인데요. 길이가 짧은 연필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short는 어디에 넣어주면 될까요? 명사의

바로 앞이니까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A short pencil. 이렇게요. 자, 이 형용사의 위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동사나 look과 같은 동사의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는 맨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this book looks interesting 혹은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My book is interesting. 자, 여기서는 초록색 글씨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가 look 혹은 비동사의 뒤에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비동사의 뒤 혹은 look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들은요, 앞에 있는 주어를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해 볼까요? This book looks interesting. 이 책은 흥미롭게 보이는 겁니다. 주어인 이 책을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는 이렇게 비동사나 look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했잖아요. 이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대부분을 다 꾸민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까지도 꾸며줄 수가 있고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주로 해석이 되었죠?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She runs slowly. 그녀는 느리게 달린다. 느리게라고 해석되면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죠. 예를 들어, very slow라고 하면 매우 느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매우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부사는요,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really slowly라고 하면 정말 느리게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느린 게 아니라 정말 느리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really가 뒤에 있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fortunately, she runs slowly 라고 했어요. 여러분, unfortunately 라고 하면 불행히도 이런 의미거든요. 불행하게도 그녀는 느리게 달린다 에서 불행하게도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사는 이렇게 다양한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형태도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준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poor 하면 뒤에 ly만 붙이면 되지만, Mary,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y를 i로 고친 후에 l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두 가지는 규칙 형태예요. ly를 붙이는 규칙 형태고요. 뒤에 있는 예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두 케이스는 ly를 붙이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을 경우 ly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fast인데요. fast는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되지만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도 되기 때문에 fastly라고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서 따로 암기해야 하는 경우죠? 여러분, 그새 부사 형태는요, well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수영을 잘한다 라고 할 때는 I swim we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새 부사 형태 well이라는 점꼭 기억하면서 우리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용사부터 완벽하게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A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위치에 넣어 올바른 순서로 고쳐 쓰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책한 권이 나와 있는데 difficult, 어려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명사의 바로 앞이므로 a difficult book이 되겠죠? 형용사는 꾸밈을 받는 명사의 바로 앞에 나와준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을 보면 the box 상자가 나와 있는데

있는데 파란색의 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he blue box가 되겠죠? 파란색의 상자. 이어서 3번. A boy, 남자아이 한 명인데 brave, 용감한이거든요. 용감한 남자아이이므로 a brave boy가 되겠고요. brave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4번, an artist.

milk. Fresh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The cars, 차들인데 자동차들이 하얀 자동차들이므로 the white cars. 자, 이어서 7번. 여자들, women.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에요? 친절한 여자들이므로 the kind women이 되겠습니다. 나의 피아노가 새 것이에요. 나의 새 피아노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My new piano. 그리고 his cousin, 그의 사촌인데 diligent, 부지런한 사촌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his diligent cousin이 되겠죠? 이어서 the games, 게임들인데 신나는 게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The exciting games가 되겠죠? 모두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명사의 바로 앞에 오면 된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비번입니다. 우리말 뜻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 나는 쉬운 책을 읽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쉬운 책의 밑줄 한번 쳐볼게요. 쉬운 책. Easy book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Easy book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금은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무거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heavy가 되겠죠? 그래서 gold is heav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그는 피곤해 보인다. 자, 뭐뭐해 보인다는 look 뒤에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피곤해 보인다는 look tired가 되겠네요. 그래서 he looks tired 써주시고 주어가 he이므로 look이 아니라 뒤에 s를 붙인 형태를 쓴다는 점까지 챙겨주세요. 이어서 4번인데요. 4번에서는 그것은 재미있는 게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게임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an interesting game 해주시면 됩니다.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5번입니다. 그는 나의 현명한 친구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현명한 친구. 자, 나의 친구라고 할 때는 my friend잖아요. 근데 가운데 형용사 넣어주어야겠죠? 현명하는 영어로 wise. 그래서 he is my wise frien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오늘은 춥다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는 우리 col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cold today. 7번. Math and science 빈칸 빈칸인데 수학과 과학은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difficult나 혹은 hard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둘다 어려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문장 쓸때 형용사만 달랑 쓰면 안 됩니다.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와서 이 주어를 설명해 주도록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수학과 과학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8번인데요. 제인은 아름답고 친절하다라고 하였어요. 아름다운 beautiful 넣어주시고 친절한 kin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동사의 뒤에 형용사가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어서 9번입니다. 그큰 장난감들은 나의 것이다. 그 장난감들이라고 할 때는 the toys인데 그큰 장난감들이니까 가운데에 형용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the big toys가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치타는 빠른 동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The cheetah is a fast animal. 빠른 동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입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번 1보시면요. Rich looks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자, 부유해 보인다라고 할 때는요. look 뒤에 형용사를 써서 looks rich 이렇게 써주어야 되겠죠. 형용사는 look이나 비동사의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the man looks rich로 바꾸어 주시고요. 또 2번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 앞에 형용사 위치하면 안 되겠죠? The dogs are clever로 바꾸어서 그 개들은 똑똑하다. 그 개들은 영리하다. 이렇게 써줄게요. 자, 3번 보시면 Pretty those dolls are mine.
그

인형들이라고 할 때,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인형들을 꾸며주어야 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ose pretty dolls로 바꾸어 줄게요. 4번 보시면, 저것은 멋진 바이크, 자전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나이스가 바이크를 꾸며줄 때 가운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That is a nice bike. 바로 뒤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John is tall boy. 마찬가지죠? 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tall이 뒤에 있는 boy를 바로 꾸며줄 수 있어요. John is a tall boy. 이렇게요. 6번입니다. 그것은 나의 오래된 우산이다. 오래된 우산이니까 my old umbrella.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7번 보시면 Jack and Juliet are pianists good.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우리 pianists good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꾸밈을 받는 명사는요, 형용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ood pianists로 바꾸어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His daughters are actresses famous. 자, 여기서도 이상한 점 발견하셨죠? 유명한 여배우들이라고 할 때는 형용사가 앞에 위치하므로 famous actresses와 같이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이어서 D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그녀는 똑똑하다라고 했어요. 자, 문장 구성이 어렵다면 주어와 동사부터 쓴다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똑똑하다는 she is smart가 되겠네요. 2번 보시면 그 남자 아이들은 힘이 세다라고 했어요. 주어 the boys가 되겠죠? 동사 are 써줍니다. 그럼 하나 남아요. strong. 그래서 the boys are strong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요. yellow banana가 있습니다. 그 노란 바나나는 내 것이다. The yellow banana is mine. 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그것은 안전한 기차다. 우리 안전한 기차라고 할 때, a safe train 해주어야 safe가 뒤에 있는 train을 꾸며주겠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나는 파란색 펜이 하나 필요하다. 우리 파란색 펜 하나를 영어로 a blue pen이라고 하죠. 6번 보시면 야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다. My favorite sport.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7번에 피자는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A delicious food인데 앞에 비동사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8번입니다. Sharks. 상어들은 위험한 동물들이다라고 할 때, are dangerous animals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dangerous, 위험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땐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부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형용사에 알맞은 부사 형태를 빈칸에 쓰라고 했고요. 괄호 안에는 우리말 의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사 형태를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꼭 집중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bad 하면 나쁜인데, badly 뒤에 ly를 붙였더니 나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우리 부사가 되는데요.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is의 부사 형태는 easily가 됩니다. 이때 y는 i로 바꾸고 ly를 붙여준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어서 2번인데요. loud 하면 큰 소리의인데 뒤에 ly 붙이면 크게가 됩니다. 자, 3번 별표할게요. 3번의 high는 높은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높게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ly 붙이지 않습니다. 4번 느린이라는 의미이므로 뒤에 ly를 붙여서 천천히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얘가 바로 부사예요. 5번 보시면 soft, 부드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뒤에 ly를 넣어서 부드럽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6번이에요. 6번 별표할게요. 그새 부사 형태 아까 보았죠? 잘이라는 의미의 well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fast도 중요합니다. 우리 빠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fast, 빠르게도 되니까 예외입니다. 우리 ly 붙이지 않아요.
8번 lazy인데 마지막 y를 i로

L-O-L-Y를 넣어줍시다. 그래서 lazily, 게으르게가 되겠고요. 자, 9번의 late, 늦은은 늦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이어서 beautiful, 아름다운인데 뒤에 ly를 넣으면 아름답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사의 형태를 공부해 보았고요. 이번엔 문장 속에서 적용해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입니다. Brian walks so fast. Brian walks so fastly. 무엇이 맞을까요? 자, 우리 Brian은 매우 빠르게 걷는다라고 할 때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는 fast입니다. 참고로 fastly라고 쓰지 않아요. 이런 단어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We found the post office easy 혹은 easily인데요. 우리 앞부분을 해석해 보면 post office는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found는 누구의 과거형일까요? 네, find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체국을 찾았는데 쉽게 찾았다. 뭐뭐하게니까 부사자리죠. 그래서 easily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나는 매우 정말 배고프다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어야 하므로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real의 부사 형태는 really입니다. 4번입니다. 그녀는 말을 하는데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형태입니다. loudly 하면 큰 소리로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자, 5번입니다. 우리 solve the problem 하면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문제를 풀었는데 정확한 풀었을까요? 정확하게 풀었을까요? 너무 쉽다, 그쵸? correctly가 되겠습니다. correctly는 correct의 부사 형태로 이렇게 ly를 붙여주었고요. 정확하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I don't remember that. 나는 그걸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very well, very good. 매우 잘 기억하지 않아라는 의미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 부사 누구예요? Well이 되겠죠? 그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well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7번 보시면 we really need your help. 우리는 정말 너의 도움이 필요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부사 형태인 really가 맞겠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8번에 Susan studies hard. Susan studies hardly라고 하였습니다. 수자는 열심히 공부한다일까요? 아니면 hardly.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거든요. Susan studies hardly일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hard입니다. 쌤, Susan studies hardly 하면 수자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잖아요. 얘도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만약 hardly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Susan hardly studies. 자,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라는 빈도부사라는 좀 특별한 애거든요. 이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때는 우리가 빈도부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거든요. 지금은 studies hard가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speak? 말해줄 수 있나요? Slow, slowly. 느린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느리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므로 우리 slowly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10번입니다. I came back home. 나는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늦게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 써요? late를 씁니다. 그럼 lately는 뭐예요? 얘는 최근에라는 의미를 갖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별표하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C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문장을 다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Steve laughs라고 했습니다. laugh는 하하하 웃다거든요. Steve는 행복하게 웃는다가 되겠죠? 행복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서 Steve laughs happily 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요. 그녀는 스키를 탈 수 있는데 매우 잘 탈 수 있다가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well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she can ski very well. 3번인데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잖아요. 주의 깊게 부사자리죠. 그래서 뒤에 ly를 붙여서 please listen carefully. 자, 4번입니다. 그 학생들은 천천히 느리게 걸었다잖아요. 느리게니까 부사죠. slowly가 되겠습니다. The students walked slowly. 이어서 5번인데요. I passed the exam. 나는 시험에 통과했는데 완벽하게 통과한 거죠. 얘는 완벽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란 말이에요. 부사를 만들어주려면 ly를 붙여서 완벽하게 perfectly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여러분, explain이라고 하면요. 설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그 규칙을 설명해 주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었을까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따라서 부사가 필요하므로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줍시다. 그러면 he explained the rule clearly. 그는 규칙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줬다. 7번입니다. 고양이들은 높게 점프할 수 있다. 고양이를 정말 높게 점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높게라고 할 때는 high 뒤에 ly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igh 자체가 높게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솔직히 나는 너를 믿어. 솔직하게 라는 우리 부사가 필요하므로 honest 뒤에 ly를 붙인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입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부사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보시면 Sally is a safe driver 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Sally는 안전한 운전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Sally는 운전을 안전하게 한다가 되겠죠. 안전하게는 safe 뒤에 뭐 붙일까요? 부사니까 ly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ally drive safe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We had heavy rain yesterday. 우리는 어제 무엇을 겪었다고 하죠? Heavy rain, 폭우입니다. 많은 비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제 많은 비를 겪었다라는 말은 어제 비가 많이 내렸다도 되잖아요. 그래서 심하게 많이라는 의미로 heavy의 부사인 heavil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y로 끝나니까 i로 바꾸고 ly 써준 거예요. 네,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My uncle is a hard worker. Hard 하면 열심인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다, 노동자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바꿔 말하면 나의 삼촌은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부사 열심히가 들어가 주어야겠죠? 여러분, hard의 부사 형태 무엇일까요? Hardly 아닙니다. Hard가 되겠죠? Hard는 그 자체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 형태로 열심히도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My uncle works har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4번 Juliet is a quiet speaker. Quiet 하면 조용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조용한 speaker, 연설자다. 그러니까 조용히 말한다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조용히라고 할 때는 우리 quiet 뒤에 뭐 써줄까요? ly 써주시면 되겠죠? Juliet speaks quietly 라고 하면 부사 quietly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서 Juliet은 조용히 말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Robert is a quick learner. 빠른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은 빠르게 배운다 라는 의미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빠르게 라고 할 때는 quick 뒤에 뭐 넣을까요? ly를 넣어서 quick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obert learns quickly. Robert는 빠르게 배운다. 6번입니다. She is a kind teacher. 그녀는 친절한 선생님이다 라는 말은

그녀가 친절하게 가르친다라는 말도 되겠죠. 우리 친절하게라고 할 때는 kind 뒤에 뭐 붙일까요? ly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She teaches kindly. 그녀는 친절하게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The subway is very slow. 그 지하철은 매우 느리다는 건 매우 느리게 달린다라는 말도 되므로 느리게라는 의미로 slowly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My father leads a happy life. 행복한 삶은 행복하게 산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happy의 부사 형태 넣어줄 건데요. happy는 y로 끝나니까 i로 바꾸고 ly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My father lives happily. 나의 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워크북 문제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4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듣기와 말하기의 순서가 되겠죠. 자, 오늘의 대표 문장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좀 빨리 읽었는데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실제로 do you는 일상생활이라면 중등용 듣기에서는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발음을 해주겠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자, 이렇게 됩니다. 오형식이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그 말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말하기로 활용한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은 나올 때마다 샘플로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자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영어를 좀 더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오늘의 대표 문장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당신은 내가 뭘 해주기 원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 뭔가 호의를 베풀어 줄 때도 자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볼 때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로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대화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듣고 문제를 먼저 푸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대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들으면서 자 저희가 해설 강의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 듣기의 팁과 그 다음에 말하기의 팁 이런 것도 전달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문장들 다시 한번 쭉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는 과정이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오늘 문제부터 먼저 좀 공개해 볼까요? 자 내용이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 뭐 부탁은 다른 말로 요구, 요청과도 같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여태까지 이 부탁과 요청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여러분들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Would you? Could you? Will you? Can you?

0: I wonder if you can. 당신이 뭐뭐뭐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would you mind? 이런 것도 좋죠. 자, 그래서 당신은 뭐뭐 해주시는 걸 꺼리세요? 라고 하는 것도 부탁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스토리도 물론 중요한데, 그 표현 하나가 결국은 핵심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Minji, how do you feel?
2: I'm all right, except for my broken leg. Thanks for visiting me.
1: Don't mention it.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2: At least 2 weeks. So, I have a favor to ask you.
1: What is it?
2: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but as you can see, I can't go.
1: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2: I'd like to give her a gift. Can you pick one up for me?
1: Sur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2: A coffee maker. Any type will do. I trust your eye.
1: Okay, no problem. I can do that for you.
2: I'll pay you later. Thanks a lot.
0: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셨는데요. 자,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줄거리들이 쭉 여러분들 기억이 잘 되시고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러시면 한 문장 한 문장씩 자, 들으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는데,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 자체가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 그러니까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여러분들 미리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탁한 일이 딱 나오게 되면 그때 선택지 읽고 정답을 선택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요. 자, 문제풀이의 과정도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다시 갈게요.
1: Minji, how do you feel?
0: 민지, how do you fee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how do you feel? 여러분들 언제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체크할 때, 뭐, 몸좀 괜찮니? 정도의 표현이에요. 너 어떻게 느끼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한국에서는 재미나게 좀 쓰는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작품을 이렇게 다 구경을 하는데, how do you feel? 어떻게 느껴? 막 요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쓰시면 안 돼요. How do you feel? 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 상태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은 그럼 뭐예요? 이 그림 어떻게 느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거는 한국말이고요. 영어로는 What do you think of the picture? 그죠? What do you think of the pictu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What do you think about?를 써도 좋고 of를 써도 좋아요. 혹은 How do you feel? 쓸 수는 있는데요. How do you feel about the picture? About the painting?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How do you feel about it? 그럼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고 해야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about 이하를 빼고 How do you feel?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여기 미술관에서 이렇게 원어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 How do you feel? 주의하시라라고 하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민지, How do you feel?
1: How do you feel? How
0: How
1: do
0: do
1: you
0: you
1: feel?
0: feel?
1: How do
0: How
1: you
0: do you feel?
1: feel?
2: I'm all right, except for my broken leg.
0: 자, 어디가 핵심이에요? I'm all right.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except for my broken leg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실제로 전치사는 여러분들 강하게 읽질 않죠. 왜? 일단은 짧잖아요. in, on, with, from. 그죠? 그런데 except 같은 전치사는 이게 내용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음절이잖아요. except. 강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강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except가 무슨 뜻이죠?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하나의 전치사 맞죠? 그런데 except 다음에 for를 붙여도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등용으로는 완전히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I'm alright 다음에 except for my broken leg가 나오는데요. except for 이 부분에 좀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I'm all right, except for my broken leg. Except for my broken leg. Except for my broken leg.
0: 알겠죠? Except for my broken leg. 그러니까 뭘 빼고? 부러진 다리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 지금 상황 자체가 병원에서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혹은 뭐 병문안을 집으로 갔을 수도 물론 있겠죠. 장소를 꼭 병원이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자, 환자와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except for my 자, 에서 요거는 좀 강하게 읽었다는 점, 좀 특이점이에요. 전치사인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장은 사실은 I'm alright 정도만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 Thanks for visiting me.
0: Thanks for visiting me. 그래서 환자 방문한 건 분명히 맞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남자에게 뭘 부탁할까요?
1: Don't mention it.
0: Don't mention it. 자, 별표 3개. 달달달 외워두세요. 자, 우리도 보통 감사, 고맙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별 말씀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듯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B가 안녕 못한대요. 이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실제로 안녕하세요의 액면상의 의미는 있습니다. 진짜 안녕한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거의 정해져 있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그냥 받는 것이지 잠깐만요. 제가 안녕한지 안녕 못한지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Thanks for visiting me 에 대해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You're welcome. 그죠? You're welcome. 천만에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많이 쓰죠. Don't mention it. 아유 고맙다는 말 그것을 언급도 하지 말아요. 뭐가 고마워요. 우리말로 하자면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on't mention it.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장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적인 측면에서 자, don't mention it. 이런 표현들은 잘 배워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원어민들께 잘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Don't mention it.
0: Don't mention it.
1: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0: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했어요.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만 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will you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have to에서 to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동사는 이제는 존재하다, 있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읽는 편이에요.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이런 식으로. In the hospital. 자, in the는 강하게 읽지 않죠. 자, 이런 리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1: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0: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한 번 더.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장소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특정이 됐네요. 너 병원에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니?
2: At least 2 weeks.
0: At least.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최소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t least 2 week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2: So, I have a favor to ask you.
0: So, 그래서 말인데. I have a favor to ask you. I have a favor to ask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리셨나요? 오늘 만약에 대표 문장을 저에게 하나 더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이 문장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favor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호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do me a favor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라고 해서 두 동사를 수요동사로 쓰거든요. Do me a favor 라고 하면 나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줘.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게도 쓰지만 또 어떻게도 써요? 이건 표현 방식인 거죠.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당신에게 요구 요청할 호의가 좀 있어. 그럼 나한테 호의 좀 베풀어줄래? 라고 하는 자 의미가 되겠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만 I have a favor to ask you. I have a favor to

0: ask you. 내가 당신에게 요청할 그런 호의를 좀 베풀어 줄 일을 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요청 좀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장도, 자, 오늘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암기용으로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don't mention it 다음에 요 문장도 꼭 외워두세요.
1: Oh, I have a favor to ask you. Oh, I
0: I
1: have
0: have
1: a
0: a
1: favor
0: favor to
1: to ask
0: ask
1: you.
0: you.
1: Oh, I
0: I
1: have a
0: have a
1: favor
0: favor
1: to
0: to
1: ask
0: ask
1: you.
0: you.
1: Oh, I
0: I
1: have a
0: have a
1: favor
0: favor
1: to
0: to
1: ask
0: ask
1: you.
0: you. 자, 요 정도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은 혹시나 우리 학생들 중에 못 알아들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가 이렇게 10단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렇죠. 일부러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 What is it?
0: 뭔데?
1: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 What is it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자의 말이 좀 빠르긴 합니다.
1: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0: 딱세 단어예요. I was invited. I was invited. 여기까지 한 단어. Susan's housewarming party.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조금 내용이 있었는데 뭐 Friday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as invited to.
1: I was invited to.
0: I was invited to. I
1: I
0: was
1: was invited
0: invited to.
1: to.
0: I
1: I
0: was
1: was invited
0: invited to
1: to Susan's
0: Susan's
1: housewarming
0: housewarming
1: party
0: party.
1: this Friday.
0: This Friday였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잔의 housewarming party에 내가 초대받았거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좀 호흡이 좀 길어서 그리고 소리가 좀 빠르긴 했어요. 이 여자 성우분이. 그래서 자, 요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딴건못 들으셨더라도 invited 이런 단어 들으셨으면 초대받았어. party 이런 거 들으셨으면 파티에. 요 정도만 들으셨으면 충분히 줄거리를 이어나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은 뭐였나요?
1: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but as you can see,
0: As you can see, 당신이 볼수 있다시피,
1: I can't go.
0: I can't go. 내가 갈 수가 없잖니, 지금. 그러면 favor가 뭘까요?
1: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0: 자,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요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는 두세 번 정도만 좀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What
0: What
1: do
0: do you
1: you want
0: want
1: me
0: me
1: to
0: to
1: do
0: do
1: then?
0: then?
1: What
0: What
1: do
0: do
1: you
0: you
1: want
0: want
1: me
0: me
1: to
0: to
1: do
0: do
1: then?
0: then? 한번 더.
1: What
0: What
1: do
0: do
1: you
0: you
1: want
0: want
1: me
0: me
1: to
0: to
1: do
0: do then?
1: then?
0: 자, 되는 뭐 그러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드디어 이제 자, 중요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1: I'd like to give her a gift.
0: I'd like to give her a gift. Give her a.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I'd like to
1: I'd like to give her a gift.
0: give her a gift. Give her a gift. 이게 give her a gift예요. 자, 선물을 좀 사주고 싶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1: Can you pick one up for me?
0: Can you잖아요, 또. Can you pick one up for me? 나를 위해서 하나를 좀 뽑아주겠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 Sur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0: 쉽죠? Sur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마음속에 혹시 뭔가 좀더 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1: A coffee maker.
0: A coffee maker,
1: Any type will do.
0: any type will d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타입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 I trust your eye.
0: I trust your eye. 나는 네 눈을 믿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러시면.
1: Okay, no problem.
0: 문제 없죠?
1: I can do that for you.
0: I can do that for you.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1: I'll pay you later.
0: I'll pay you later.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돈
1: Thanks a
0: 지불해줄게.
1: lot.
0: 고맙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답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선택지 중에 커피 메이커를 사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정답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시면 야, 오늘 배우신 문장들 자, 한번 연습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Minji, how do you feel? I'm all right, except for my broken leg. Thanks for visiting me. Don't mention it.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0: At least 2 weeks. So, I have a favor to ask you.
1: What is it?
0: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but as you can see, I can't go.
1: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0: I'd like to give her a gift. Can you pick one up for me?
1: Sur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0: A coffee maker. Any type will do. I trust your eye.
1: Okay, no problem. I can do that for you.
0: I'll pay you later. Thanks a lot.
2: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괜찮았던 문장들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복습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3: Nóia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 실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뭐만 하면요? 책을 읽으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카올릭스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도 나름 매력이 있죠. 팩트가 나오고 픽션이 나오고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오는데요. 이런 구성도 참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빈도 부사 및 빈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1: Dottie, I'd love to teach you.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Cows regurgitate the resulting cud and chew it.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 She tastes quite a few as she puts them in the bowl. Mrs. O'Leary says,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0: 카올릭스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오늘은 픽션부터 시작하네요. Dottie, I'd love to teach you. 자, 여기에서 Dottie가 무엇을 요구했었죠? 바로 Mrs. O'Leary한테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Dottie야, I'd love to teach you. 아, 난 너에게 정말 가르쳐주면 나도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안 그래도 도움이 좀 필요했네요. I'll need the help.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해.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To get ready. 어떤 도움이냐면 to get ready.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죠. 어떤 도움, 무엇을 준비하냐면 for the Mootown Festival.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약간 발음을 가지고 약간의 유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소들이 어떻게 울죠? 음메라고 우는데 미국에 있는 소나 영국에 있는 소, 캐나다에 있는 소는 어떻게 우냐면 무라고 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운다라기보다는 동일한 소리이지만 그렇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저 나라에 살면서 이런 이렇게 좀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무라고 울기 때문에 Mootown Festival, 즉 소, Mootown, 소가 사는 마을, 이거 굳이 우리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소들의 마을 페스티벌, 축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나도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축제는 언제 열리냐면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Mrs. O'Leary says. 그래서 O'Leary, Mrs. O'Leary가 말씀합니다.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이라고 하네요. Come behind the counter, 카운터 뒤로 여기로 와, 이쪽으로 와. And put on, 그리고 입어. Put on an apron. Apron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apron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안 입고 있죠. Apron이라고 하면 바로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앞치마를 하나 입어.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저기 있는 저 peaches, peach라고 하면 복숭아가 되겠죠. 이 복숭아들로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Mrs. O'Leary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 있죠.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카운터의 앞에 Dottie가 있다가 나 좀 도와드리면 안 돼요? 라고 나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이 카운터 뒤로 와서 앞치마 하나 메고 우리 복숭아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이 머릿속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이 두 소와 Mrs. O'Leary가 작업하는 그게 머릿속으로 쫙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팩트로 넘어가 볼까요? Fact.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이라고 돼 있네요. Cows, 소들은 swallow, 삼킵니다. 꿀꺽 삼킵니다.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whole. Whole 이라는 것은 통째로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소들은 그들의 음식을 통째로 삼킵니다. 안 씹나 봐요. 저도 이런 글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라고 돼 있네요. 아, 그래서 그 음식이 goes into 들어간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the first,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뭐에 첫 번째냐면 of four compartments. compartments라고 하면 바로 구획. 이렇게 뭔가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구획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구획의 그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볼까요? In their stomachs. 아,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른가 봐요. 그들의 배 위에 있는 네 개의 부분 중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즉, 위가 네 개라는 소리네요. 맞죠?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지만, 하나의 통으로 돼 있지만, 손은 네 개의 위로 돼 있나 봐. 그래서 그 네 개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Cows regurgitate. 아, 좀 어려운 단어죠. Regurgitate.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Cows, 소들은 regurgitate. 이렇게 아 좀 그러셨나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 바로 역류시키다.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죠. 소들은 역류시킵니다. 무엇을 역류시키냐면 the resulting. 그래서 아까 전에 씹어서 넘긴 맞죠? 그 결과로 생긴 커드라는 것은 되새김질 할 거리, 할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역류시켜서 and chew it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씹습니다. 즉, 한번 통째로 삼키고 그게 첫 번째 위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시 입으로 역류시켜서 다시 씹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Dottie, I'd love to teach you.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0: cows regurgitate the resulting cud and chew it.
1: 바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픽션으로 넘어가네요.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Dottie가 Mrs. O'Leary를 도우는 그 과정입니다. 돕는 과정이죠. Dottie는 washes, 씻습니다. 뭘 씻냐면 the peaches, 이 복숭아들을 씻습니다. And carefully, 그리고 조심스럽게 chops them, 탁탁탁탁 이렇게 잘게 씁니다. Them into pieces, 조각들로 만듭니다. She tastes quite a few. Quite a few라는 것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Dottie가 원래 그렇잖아요. 음식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씩 먹잖아요. 지금 Dottie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he tastes. 그녀는 맛을 봅니다. Quite a few.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수를 맛봅니다. 즉, 요리를 하면서 자꾸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And she puts them in the bowl. 그 그릇에 As she puts them, 그 Dottie가 그것들을, 즉 복숭아 조각들을 넣으면서 상당수를 맛을 본다. 말은 맛을 본다, 이제 계속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Mrs. O'Leary says, 그래서 Mrs. O'Leary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지금 아이스크림을 함께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Dottie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당부를 하냐면 Dottie야,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좀 그 복숭아들 중에 몇몇을 좀 아껴둬야 돼.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되는 지금 여기 안 써 있지만요. 다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시 팩트가 나오네요.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차례대로, 문장이 좀 길 때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면 되겠죠. A dairy cow. Dairy cow는 바로 젖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젖소냐면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That doesn't get enough salt. 충분한 소금을 얻지 못하는 젖소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소금을 못 얻냐면 in its diet. 다이어트라는 것은 아, 나 오늘 다이어트해. 나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 라는 그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바로 식단이나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먹는 음식이나 식단에서 소금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젖소들은 may lose its appetite. may라는 것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냅니다. May lose its appetite. 그 소들의 appetite이라고 하면 식욕이 되겠죠. 식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And produce. 그리고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Less milk. 더 적은 우유를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즉, 소들이 이 소금을 좀 충분히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만큼 먹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그래서 이 소들은 are usually 일반적으로 보통 provided라고 하면 provided에서 왔겠죠. provided는 바로 제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공이 되냐면 a salt lick 소금으로 대해서 이 소금으로 핥을 수 있는 것, 핥아서 먹는 그런 소금이 제공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정말 많이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빈도 부사와 빈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빈도 부사와 빈도 표현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빈도 부사라는 것은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적어둔 것이 빈도, 대부분 빈도 순으로 제가 쭉 적어두었습니다. never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고요.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always는 항상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빈도 부사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죠. 제가 일단 대표로 이런 것들 한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빈도 부사들이 이 문장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She always wakes up early.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일찍 일어난다 라는 것이고요. She can always find the solution. 그녀는 항상 always find the solution. 그녀는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He is always on time. On time이라는 것은 제 시간에 오는, 시간을 잘 지키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온다. 제가 왜 이걸 적어두었냐면 이 빈도부사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빈도부사가 문장에 어디에 오는지 그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적어두었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 보니까 1합이 뭐죠? 여기에 보니까 wakes는 일반 동사입니다. 만약에 빈도부사를 쓸것 같으면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니까 can always find라고 되어 있죠. 일반 동사, 맞죠? find라는 일반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바로 저기 앞에 보니까 can 있죠. 아, 바로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지금 여기는 동사가 뭐죠? 아, is라는 뭐가 왔습니까?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네요. 뭐가요? 빈도부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앞, 일 앞, 조비 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 앞, 조비 뒤가 빈도부사의 위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혹시나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바로 써먹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늘은 또 조금 더 추가해서 빈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빈도 표현이라는 것은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every day, 매일, twice a month라고 하면은 한 달에 두 번, 뭐 이거 말고도 아주 많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런 빈도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문장에서 대부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They go to the movies once a week. 그들은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갑니다. 언제 영화 보러 간다고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보러 갑니다. 아, 지금 이 세 문장의 공통점 다 보이시죠? 바로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빈도 표현들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 영화를 보러 간다. We meet up twice a month. 우리는 만난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 만난다. She practices the piano every day. 그녀는 피아노를 연습한다.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가? Every day, 매일 연습한다. 라는 이런 빈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일합조비디, 빈도 표현은 문장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보았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 She tastes quite a few as she puts them in the bowl. Mrs. O'Leary says,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pron. Apron.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mpartment. Compartment.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Appetite. Appetite. He has a big appetite after exercise. Produce. Produce. Apple trees produce fruit in the fall. Provide. Provide.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part, 우리 친구들 part 전부 다 아시죠?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책에서 나왔던 조금 어려워 보였던 그 단어를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보셨죠? compartment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compartment 안에 자세히 보니까 아, 눈치채셨습니까? part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부분이죠. 그리고 come과 ment라는 게 합쳐져서 compartment가 되었는데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part는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죠. come은 co, co 혹은 con, com이 되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분들이 함께 있는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있는 것. 아, 부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칸막이로 이루어져서 혹은 이렇게 칸으로 전부 다 나눠 두었는데 그걸 함께 다 묶어 놓은 객실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배다 아니면은 어떤 호텔이다. 근데 보니까 호텔에 이렇게 한 층이 전부 다 공간이 탁 트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칸막이로 벽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게 한 대 전부 다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객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소 위에서도 소 위가 4개인데 어떻습니까? 4개인데 그게 구획으로 전부 다 칸칸이 나눠져 그게 모여 있으니까 compartment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depart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 D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를 의미하고요.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part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가족이 같이 있다가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어딘가로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과 원래 함께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어딘가로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찬반 양론이 참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발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인도네시아 발리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원숭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민가를 깊숙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고 그리고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이제 헤드라인에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법이 이제 통과돼도 이제 시행되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mandate라는 단어는 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의무화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술실에서 CCTV가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 South Korea's lawmakers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in operating rooms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With the bill's passage,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2: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 South Korea's lawmakers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in operating rooms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With the bill's passage,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한국 얘기고 우리나라 이야기다 보니까 훨씬 듣기에 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backgroun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취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Use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mandate.
2: To mandate.
1: Surveillance camera.
2: Surveillance camera.
1: Unqualified.
2: Unqualified.
1: To stand in for.
2: To stand in for.
1: Procedure.
2: Procedure.
0: 첫 번째 단어는 헤드라인에 나왔던 to mandate란 말이 되겠습니다. 지시하다, 의무화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0: surveillance camera. surveillance가 감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감시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unqualified. qualified라는 얘기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이라는 얘기인데 on이 붙으니까 무자격자를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o stand in for somebody. 누군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다라고 할 때 stand in for somebody. 꼭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표현이죠. procedure. 시술이라고 됐습니다. 그 칼을 사용해서 그리고 꿰매야 되는 수술도 procedure고요. 보톡스처럼 그냥 주사 정도로 해결하는 시술도 procedure입니다. 조금 더 폭넓은 의미의 medical procedures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outh Korea's lawmakers, 한국의 의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서 이제 사람을 복수 쓰게 되면 기관이나 조직을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한국의 의원들이라는 얘기는 국회가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국회가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어디에요? in operating room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require란 단어 꼭 아셔야 되겠죠? require somebody to는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맞지만 법적인 내용이 나올 때 이게 의무사항이다, 의무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한국의 국회가 표결을 통해서라는 얘기니까 이걸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병원으로 하여금 수술실에 감시 카메라, 즉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자,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기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기존에 여러 차례 medical accidents,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그렇습니다. Unqualified니까 무자격자가 외과 의사를 대신해서 대리 수술하는 등 여기에 관련된 여러 건의 의료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눈떠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있곤 했잖아요. 일단 뭐 괴사 같은 느낌인데요. With the bill's passage,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그렇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로는 최초로요.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그렇습니다. CCTV를 바로 이런 수술을 기록하는 용도로 의무화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처음인가 봅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죠.
1: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 South Korea's lawmakers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in operating rooms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With the bill's passage,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2: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 South Korea's lawmakers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in operating rooms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With the bill's passage,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0: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그렇습니다. 굶주린 발리의 원숭이들이 민가를 급습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내용 들어봅니다.
1: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in their search for food.
2: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in their search for food.
0: 발리에서 생긴 일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 가지 정도 단어를 알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deprive.
2: To deprive.
1: To take to.

0: To take to.
1: To raid.
0: To raid.
2: 첫 번째 표현은 to deprive라고 하는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빼앗다, 박탈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o deprive somebody, 그리고 of something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빼앗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빼앗을 때 rob이라는 동사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take to,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요. 이때 to를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to 부정사를 쓸 때 to를 쓰지는 않잖아요. 여기 keywords에서요. 이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take to,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사 혹은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To raid, 급습하다 혹은 기습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To raid. 근데 이 표현이 검찰과 경찰이 특정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raid the company's office. 이렇게 쓰면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역시 기억하시면 좋겠죠? 일단 딱 나오는 순간에 이게 아, 분사구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분사구문의 주어하고 앞에 접속사가 생략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도 같이 생략된 건데 그렇다면 주어는 뭘까? 당연히 주어는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살짝 엿보면 아, hungry monkeys, 요 녀석들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bring in은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유입했던 바나나라든가 땅콩이라든가 그 밖에 맛있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옛날에는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관광객들이 who are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kept away예요.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즉 발리에서 발을 끄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을 지금 먹을 수 없는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이렇게 돼 있네요. 발리라고 하는 뭐 너무나 유명한 휴양지인 섬인데요. 이 섬에 살고 있는 굶주린 원숭이들이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take to 다음에 raid가 아니고 raiding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to가 전치사라는 거죠. 마을 주민들의 집을 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ir search for food. 먹을 것을 찾아서 말이죠. 그죠? 3일만 굶으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원숭이들도 이런 부대 피해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3: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in their search for food.
4: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in their search for food.
2: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또 활용하도록 훈련해 보는 시간입니다. To deprive somebody of something,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빼앗다, 박탈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동물권 운동가들은 동물 학대를 하는 경우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동물권 운동가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기억나야 될 텐데 우리가 인권이라고 할 때 human rights, 그죠? 동물권은 animal rights. 어려울 거 없고요. 박탈하다는 deprive를 쓸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다, animal abuse, 혹은 abusing animals. 이런 단어가 일단 떠올라야 되겠는데요. 아, 제가 답을 다 드렸군요. Animal rights campaigners. Campaigners를 쓰셔도 되겠고요. Activists, 운동가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동물권 운동가들은 say, those who blank animals. 누굴까요? 사람이니까 those는 people이라는 얘기죠. People who blank animals.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should be deprived of ownership. 그렇습니다. Be deprived of ownership.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군요.

0: 당연히 소유권 박탈 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abuse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는 동사이기 때문에 z 발음이 나와야 되겠죠? abuse animals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물 학대를 하는 경우라고 할때 자꾸 케이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맥을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목적절의 주어는 those who abuse animals 아니면 animal abusers 이렇게 사람을 주어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듣고요. 따라합니다.
1: Animal rights campaigners say those who abuse animals should be deprived of ownership.
2: Animal rights campaigners say those who abuse animals should be deprived of ownership.
0: 두 번째 예문입니다.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수면 부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수면 부족하고 빼앗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형편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ccording to statistics 3명 중에 1명이니까요. One in three Americans is sleep deprived. 이렇게 씁니다. Sleep deprived, 수면 부족인.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chronically, 예, sleep deprived라고 하면, L입니다. Chronically sleep deprived라고 하면 이거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함께 알아두시죠. 문장 듣고요. 따라합니다.
1: According to statistics, One in three Americans is sleep deprived.
2: According to statistics, one in three Americans is sleep deprived.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하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CCTVs in operating roo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에 CCTV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 법안은 상당한 진통을 낳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고요. 엇갈린 반응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실제로 제가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씁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것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상당한 진통을 낳고 있다 할 때 pain은 좀 이상하죠, 문맥상.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산모들이 겪는 진통을 labor라고 하거든요. labor, 노동이 아니고 진통이에요. 이걸 쓸 수는 당연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진통이라고 할때 영어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조금 더 문맥상 효과적이고 합리적일까를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거의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e newly passed medical bill, 그죠? Passed.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의료 법안은 is highly blank. C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is highly blank. 상당히 진통을 낳고 있다는 얘기는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is highly controversial. 요 정도 쓰면 문맥에서 무난할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부분도 그렇고요. 환자와 의사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Drawing blank reactions from both patients and doctors. 자, 이때 엇갈린 반응, 찬반 양론 이럴 때 역시 쓰는 표현인데요. 당연히 mixed reactions란 말입니다. Mixed reactions. 이때 mixed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의미가 맞지만 단순히 뭐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나 나쁜 것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혼재되어 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I have mixed feelings about her 라고 한다면 I have mixed feelings about her. 내가 그 여자한테 느끼는 감정이 mixed야. 그 말은 뭘까요? 난 그 여자한테 애증이 엇갈린다, 교차한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좋은 감정도 있는데요. 싫은 감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so mixed reactions 요 표현 함께 꼭좀 기억하시면 역시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1: CCTVs in operating rooms. The newly passed medical bill is highly controversial, drawing mixed reactions from both patients and doctors.
2: CCTVs in operating rooms. The newly passed medical bill is highly controversial. Drawing mixed reactions from both patients and doctors.
0: 오늘 여러 가지 다채로운 단어 그리고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을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봅니다.
1: To mandate.
2: To mandate.
1: Surveillance camera.
2: Surveillance camera.
1: To stand in for.
2: To stand in for.
1: To take to.
2: To take to.
1: To deprive somebody of.
2: To deprive somebody of.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했던 모든 이전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됐던 영어 모든 자료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그 레몬코치 표준편 제16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레몬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오늘요, 참 또 어려운 걸 배우게 됩니다. 저의 도움이 꼭 필요한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려웠다, 쉬웠다 좀 그런다, 그쵸? 자, 오늘 배울 그래머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던 그 접속사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난 게 접속사들은 쉬웠잖아요. and, but, were 이런 것들 쉬웠잖아요. 오늘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교라는 걸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옆에 있는 얘가 더 키가 커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키가 제일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모두 다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명쾌한 개념 시크릿 가야 되겠죠? 갑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여러분들이 요 네모 빈칸 있죠? 여기 좀 길어서 그런데 거기 하나의 단어입니다. 네모 빈칸들에다 채워주셔야 되고요. 밑에도 보면요, 네모 빈칸들이 있죠.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잡는 겁니다. 명사절에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이제 비교급 최상급까지 잡아야 되는 건데요. 강의 내용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얘네들을 전부 다 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열공하겠습니다. 강의로 갑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교재가 준비되셨습니까? 유닛 확인하고요. 오늘 가장 갈 건데요. 유닛 35입니다. 많이 왔네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명사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강의를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요, 이 절 알겠고, 아, 명사절 뭔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한강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명사절이 무엇인가 전코치 팁으로 팍 알려드릴게요. 근데 설명할 거 많이 없어요. 왜냐? 지난 시간에 부사절을 했었잖아요. 명사절은 뭐냐면은, 절은 절인데, 절이 뭐예요? 두 덩어리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이만큼의 단어들이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 안에 주어 동사 있는 것을 절이라고 했죠. 근데 지난 시간에는 부사절이었습니다. 얘네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봤더니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간, 장소, 뭐 이유 이런 거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중요한 역할을 요 명사라는 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사절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확인할 거. 이 노란색이 한 덩어리로 보이시나요? That he is right. 그가 옳다라는 어떤 사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건 좀 이따가 대세에서 만나볼 거고요. 한 덩어리로 보이죠? he 따로, is 따로, right 따로 아니죠. 한 덩어리로 보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 이 노란색 덩어리가요, 문장에서요,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I know. 나는 안다. 무엇을 아느냐? 이만큼이요, 통째로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이랑 비교해봐요. 지난 시간에는요, 부사절이었잖아요. 시간, 장소, 이유, 조건 이런 걸 나타내줬고요. 요거는 딱 위치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네. 명사절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we solve the problem. 일단 이게 한 덩어리로 느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문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대요. 무엇을? 이 know에 대한 목적어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해석은 난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How he solved the problem.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 정도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지금 이게 순간 해석이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고1 정도, 막 중3, 고1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 오늘 다 만나볼 겁니다. 명사절 개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명사절은 어떻게 보면은 문장 안에 또 하나의 문장이고요. 걔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아주 세밀하게 알아볼 거예요. 갑니다. 명사절은요, 이제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대시나 whether이나 또는 의문사, 뭐 what이나 who 같은 게 이제 의문사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뒤에 어떤 하나의 문장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 확인할게요. 좀 어렵습니다. 하얀색이요. 일단 하나의 덩어리 맞아요. He wants a new car. 그는 새로운 자동차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죠. 여기에서 이 접속사가 딱 앞에 붙어줘야 이게 문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접속사들의 의미를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대시 붙으면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장을 통해서 또 만나볼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가 새로운 차를 원한다는 것, 이 정도의 해석. 웨더에 별표 3개 칠게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곱하기 10. 고등학생도 잘 몰라요. 웨더 해석 잘 못합니다. 웨더는요, 얘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뒤에 거 봐요. He wants a new car. 그렇게 되면은, 그가 새로운 차를 원하는지 어떤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식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웨더 해석 독특하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at 하면은, 뭐뭐하는 것, 또는 뭐, 여기서 이제, 무엇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what he wants 하면은, 그가 원하는 것, 또는 원하는 무엇,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것. what도 이렇게 명사 덩어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who wants a new car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의문사예요, 여러분. 의문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육하원칙 떠올리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런 궁금한 내용 물어보는 게 의문사인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who가 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아닙니까? 뒤에 거 의미를 갖다가요, 최대한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봐요. 누가, want a new car. 새로운 차를 원하는지, 요게 이제 한 덩어리. 그 다음, why면 왜잖아요. 왜.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원하는지, 이렇게 한 덩어리. 왜는 언제잖아요? 그리고 한 덩어리 묶어볼게요. 언제, he wants to travel abroad. travel abroad 하면 해외로 여행하는 거죠. 언제, 그가 해외 여행하기를 원하는지라고 하는 중요한 거.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의 덩어리요. 하나의 덩어리. 또 갑니다. where. 어디 아닙니까? 그러면 where he wants to travel. 어디로? 여기서는 의미상 어디로가 돼야 되겠죠? 어디로 그가 여행하기를 원하는지, 요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고요. 이번엔 how입니다.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요. how 다음에, 여기 하나 적어놔요.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가, 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따라오게 되면은, 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how tall, how long, 이런 식으로. how 다음에 형용사가 부사가 따라오게 되면은, 얼마나 뭐뭐한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how는 해석이 두 가지. 어떻게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how long, how tall, how fast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 형용사 부사한지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얘는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니다. How he wants to travel abroad. 어떻게 그가 해외여행하기를 원하는지. 요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뭐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명사절인데, 명사절은 더 쉽게 말하면은 큰 명사 덩어리예요. 명사라고 하면은 아주 짧은 명사 단어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처럼 큰 덩어리들도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증명합니다. 얘네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볼게요. 목적어 자리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I love you 이런 간단한 문장을 썼을 때 이게 목적어 자리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자리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빼고 그 자리에다가 아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그큰 명사 덩어리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다 같은 명사기 때문에요. 얘네를 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명사 덩어리는요. 목적어 자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럴 때또참 많이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덩어리를 생각하다, 이렇다라고 믿다, 이렇다란 걸 알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궁금히 여기다. 이때 이제 뭐 인지 아닌지 궁금히 여기다. 이렇게 참잘 어울리고요.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이제 물어보다, 뭐뭐라고 이제 에스케는 요청하다는 뜻도 있고요, 뭐뭐라고 말하다 요런 식으로 뒤에 덩어리들이랑 요 동사들이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처음 보고 있는 얘는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요, believed 믿었대요, the story 그냥 명사 쓴 거죠. 이게 목적어 자리인데 이렇게 짤막한 단어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 없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긴 덩어리들을 집어넣습니다. 가능하죠? 명사절 올수 있어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 단어죠. 명사 단어도 여기 올수 있고요. 얘처럼 명사절도요. 이 자리에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왜? 명사만 다 들어가거든요. 해석할게요. 모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 덩어리를 이 의미 맞춰서 최대한 한 덩어리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가 옳았다라고 믿었다. 그 다음에 연습해야 돼요. I wonder. 그리고 여기 별표 3개. 원더리랑 웨더리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웨더리인지 아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랑 원더랑 너무 잘 어울리죠. 나는요, 원더 궁금히 여겨요. 빌이요,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궁금히 여긴다. 이때 or not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What you want to do?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서. 그 다음, she didn't say,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When, 무슨 뜻? 언제? She would come back, 그녀가 컴백할지, 돌아올지를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의미들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모르는 것들은 지금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의미들, 노란색의 의미를 바탕으로 뒤에 거를 한 덩어리로 뭉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추석 때 동전 같은 거 만들 때, 동그랑땡 만들 때 이렇게 막 뭉치잖아요. 뭉치는 것처럼 얘네들이 어차피 이런 것처럼 한 덩어리거든요. 얘네를 뭉쳐. 뭉쳐가지고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서 앞에 거랑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의 명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He told me. 그는요, 나에게 말했네요. 요거 사형식이네요. 그는 말했다. 이게 I오죠. 간접 목적어. 나에게 his secret, 그의 비밀을 말했다. 요런 자리에도요, 지금 이게 목적어 자리 아닙니까? 직접 목적어. 이 자리에도요, 야, 너 잠깐만 나와봐. 이러면서 덩어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미 합치면 되죠? 그는 나에게 뭐 말했어요? 어디로? 어디에? 그가요, he 다음은 hide, 숨기다의 과거형이고요. 어디에 그가 그의 돈을 숨겼는지를 그가 나에게 말했다.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느냐? 이 덩어리를 물어봤죠. Whom I respect most. most는 가장이고, 누구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지를 그 덩어리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냥 그는 나에게 물어봤죠. If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아니, 곱하기 10. 아니, 또 곱하기 10. 너무 중요해요. 고등학생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만약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웨더리랑 같은 종류예요. 그는 나에게 뭘 물어봤느냐? 내가요,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요 if 해석이고요. if는 그래서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뭐 인지 아닌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if가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 자체가 문법 레벨 60 이상만 알수 있는 거. 우리 지금 60까지 왔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는 적극적 연습 필요합니다. 진짜 명사절 정도 되면은 문법 레벨 60 이상짜리들이 하는 거거든요. 연습하셔야 되고요. 요거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명사절을 찾아야 돼요. 뭘로 찾는 거냐? 이런 애들을 바탕으로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의미를 뭉쳐가지고 앞에 거랑 연결하면 되잖아요. 나 궁금하대요. 뭐가? 인지 아닌지죠. You can help me.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 그 다음, if 보이죠? 한 덩어리 이렇게 갑니다.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if 인지 아닌지, we have to work, 우리가 일해야만 하는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하는지, 안 하는지, 너 알고 있니? 요렇게. 만약 가면 완전 재미없습니다. 자, B번에 3번 볼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랑 if랑 너무 잘 어울려요. if이 나오고, 그가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아닙니까? 합치면. 우리는 잘 모르겠다. 얘를 중심으로 뭉쳐요. 그가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Please 다음에요. 이제 제발 이렇게 돼 있고요. 보니까는 tell me가 되면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how long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되는 거다.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발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가 나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에 내가요. I have to wait for you. 너를 기다려야만 하는지를 제발 좀 말해달라. 30분, 1시간, 그걸 말해달라는 겁니다. How long 덩어리 딱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또 갑니다. 마지막이네요. The police officer라면은 경찰관이네요. 경찰관이요. 딱 봤더니 ask 나오잖아요. 자, 요거 지금 물어본 건데요. 뒤에가 은근히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whether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요렇게 두개 원래 찰떡궁합이에요. whether 인지 아닌지니까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갑니다. 사형식입니다. 그대로 보세요. 경찰관이요. asked 물어봤어요. him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은 그냥 단순 질문을 물어본 게 아니라 whether 덩어리를 물어본 거예요.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그가요.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이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중3, 고1, 거의 한 고2 수준의 문장들을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사용식 알고, ask 알고, whether를 딱 알면은 이거 할수 있습니다. 문장들 복습 싹 하시고요. 우리는 잠깐 중간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길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보고 있고요. 어떤 문장 형태의 절을요, 얘네가 이끕니다. 대시라던가, whether이라던가, if나 또는 의문사가 딱 이끌어버리면은 이게 큰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요 각각의 의미들을 바탕으로 그 명사 덩어리들을 하나로 잘 뭉쳐주시는 게 중요하다. 되셨나요? 문장 복습 꼭 하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닛은 이제 유닛 벌써 36입니다.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명사절을 배웠어요. 그 명사절이 명사 아닙니까? 명사가 원래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우리가 목적어를 먼저 봤어요. 그럼 주어랑 보어가 남죠. 그걸 차례대로 만나볼 거라는 거고요. 그럼 왜 목적어부터 했냐면은 목적어로 얘네가 그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볼수 있는 그 녀석부터 본 거고, 이제 주어로도 갈수 있어요. 명사절, 주어 역할 합니다. 왜? 명사니까. 자, 그랬을 때는 주어 동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만큼이 명사 덩어리예요. 이게 지금 주어로 보다 보면은, 이 명사절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근데 문장 전체의 주어가 얘가 되면서 동사는 따로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두개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긴 문장이죠. 전형적인 긴 문장입니다. 이랬을 때는요, 진짜 동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얘를 되게 잘 찾아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고생을 안 합니다. 주어는요, 흡연이죠. 흡연이 야기한다. cancer 하면 암입니다. 흡연이 암을 야기한다라는 또는 유발한다라는 그런 사실은요, 이게 동사죠. clear, 명백하다. 요렇게. 그 다음, 주어가 길어요. why, 왜? 그 게임이요, was cancelled, 취소가 되었는지는 이만큼이 주어가 되면서 is not 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요렇게. 진짜 동사는 요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이 주어가 너무

뭐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나옵니다. 가주어가 뭡니까? 가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요? 이제 진짜 주어, 진주어는 진짜 주어죠. 방금요, 주어가 너무 길었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긴 것을 사실은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긴게 앞에 나와 있으면은 이해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다가는 가짜 주어 it을 딱 놔두고요. It is clear. 무언가가 명백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집중이 돼요. 어? 뭐가 명백한데? 그때 진짜 주어를 딱 말해주는 겁니다. 흡연이 암을 야기한다라는 거, 이거 명백해. 요렇게. 요런 느낌. 얘도 마찬가지로, It was hard to believe. 야, 이게 지금 믿기가 어려운 게 뭔가가 있어. 그럼 이제 집중이 될거 아닙니까? 어, 뭔데, 뭔데? 뭐가 믿기 어려운데? 이거야. What she said to us. 그녀가 우리에게 말한 것. 그게 믿기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역시 가짜 주어를 씁니다. It is not known. 야, 알려지지 않았어, 뭔가가. 그거 뭔데요? 궁금하죠? 그때 말합니다. 왜그 게임이 취소가 되었는지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 진주어를 뒤에다가 딱 써주는 거죠. 자, 지금 보신 것은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 명사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걸 보신 거고, 아, 이만한 걸 주어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너무 길어서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it을 갖다 놓고 얘는 뒤로 뺐죠.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보어 역할하는 거 볼게요. 명사 덩어리가요. 비동사 다음으로 가서 보어 역할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문제는요. 댓 덩어리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보어 자리에 댓 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I feel tired all the time. 내가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거야. 그런 게 문제래요. 아, 그럴 수 있죠. 문제가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단위로 이렇게 긴 덩어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he question is 그 질문은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whether 덩어리인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우리의 offer하면 제안입니다.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이 문제다. 또는 의문이다. 정확하게 이제 의문이죠. 그 다음에 the question is 역시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의문점이 뭐냐면은 how 덩어리네요. 어떻게 you will get the money. 너가 돈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의문점이다. 요렇게. 괜찮아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단순한 단어가 아닌 문장에 가까운 명사 덩어리가 온 건데, 그냥 긴 명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큰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 어차피 얘네도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팡팡팡 가는 거예요.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은 문장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긴 문장들입니다. 길어요. 그리고 복잡합니다. 요런 걸 잡으셔야 됩니다. 명사 절보다 더 복잡한 거는 많지 않아요. 이 절의 단위가 제일 복잡한 단위거든요. 제일 긴 거. 그래서 요 문장들을 잘 연습하신다면은 고등학교까지 그냥 영어가 쭉갈수 있는 기초가 되거든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명사절을 여쌤이 미리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놓은 것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말로 옮기는 거는 덩어리감 느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끄는 예를 바탕으로 뭉쳐주는 거잖아요. 뭉쳐볼게요. 어떻게? It happened. 그것이 일어났는지는 주어죠. 미스테리래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시죠? 불가사의한 거, 미스테리래요. To everyone, 모두에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whether 덩어리가 또 나와 있습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아닙니까? 얘가 참 어려워요. 뭐인지 아닌지. She understood it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이 주어예요. 주어 참 길죠? 예, 그런 것이요. It's not clear. 명백하지가 않다. 분명치가 않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 눈으로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에, The question is, 의문점이 뭐냐면은, whether 덩어리입니다. whether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뭐인지 아닌지, we should order dessert. order, 주문하는 거고요. dessert는 이제 디저트죠. 먹는 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디저트를 주문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라는 거잖아요. 눈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디저트를 주문해야 하는지, 또는 더 정확하게 가면은, 안 해야 되는지까지 느낌 딱 잡아주시고요. 얘는 지금 보어 자리에 있는 거다, 그죠? 명사가 보어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다. 비번으로 갈게요.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그 게임을 이기든 지든, 요런 거.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뭐든 아니든.

팀은 아닙니까? 그럼 이끌어주는 거, whether 딱 생각해야죠. 요게 어렵다고요. whether를 생각해 내야 돼요. whether we win or lose the game.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게임을 이기든 지든 하면서 명사 덩어리 되는 거. 그 다음, 그가 그의 모든 돈을 도박에서 낭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뭐뭐한 것, 뭐뭐한 사실 하면 대시 딱 이끌어주면서 that he wasted all his money. 그가요, 낭비했죠. 모든 그의 돈을 어디다가, 도박에다가,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 뒤에다가는 뭐 사실이라던가, 거짓이었다라던가, 이렇게 문장은 전개가 되는데, 이만큼이 한 덩어리라고요. 그런 덩어리감을 느껴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 나머지 문제들도 쭉 보시면서, 이 명사 긴 덩어리들, 확실하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고3까지 영원히 저장. 오케이. 자, 중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뭐냐면은 바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요, 이 접속사들이 이끌어주는 건데요. 긴 명사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가 하는 역할은 명사 역할 그대로 합니다.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원래 명사 단어들이 하던 역할을 이긴 덩어리들 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 들어가면 문장 복습 복잡해지죠? 문장들 전부 다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다음 유닛으로 가게 됩니다. 접속사는 클리어 했고요. 부사절, 명사절 위주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유닛 37로 갑니다. 비교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교는요, 그림 한번 딱 봐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때도 알수 있습니다. 이 비교가 이런 거죠. 키가요, 크잖아요. 얘가 제일 작고요. 걔보다 얘가 더 크고요. 깜짝 놀래죠? 얘보다 얘가 더 커요. 깜짝 놀래죠? 제일 커서 지금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키 크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뭐, 농구 같은 거할때 유리하죠? 이런 거 원급이라고 해요. tall이라고 하는 거. 키 큰이라는 형용사죠. 원급이라고 합니다. 형태 그대로. 그 다음에, 이게 비교급입니다. taller. 키가 더 큰이라는 거고요. 제일 크면 the tallest라고 합니다. 최상급입니다.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요게 이제 문법 용어고요. 얘네들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보게 되는 건데, 요럴 때 쓰는 표현들 배우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크고, 얘가 제일 크고, 요런 거 갑니다. 먼저 비교의 표현 보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제 비교급, 최상급 한 번에 갈게요. 비교급 만드는 방법, 중1 때 배우게 되는데요. 키가 큰이라는 게 원급이라면은 그걸 비교급 만들면 더큰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er을 붙이거나 more 다음에 그 원래 형태를 그대로 적어주거나.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건데요. 두 가지 형태 있습니다. east를 붙이거나 most 다음에 이렇게 원래 형태를 적거나. 근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은 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뭐 이음절 이상, 뭐 이음절 이하, 뭐 하면서 뭐 예외적인 것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갈 이유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은 tall 같은 경우에는 taller, tallest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얘는 more tall이라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또 쓰다 보면은 다 익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디테일한 한국말 분류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갈게요. 심플하게. 짧은 애들은 er, est로 갑니다. 짤막한 애들. 정말 짤막한 애들은 er, est로 가게 되고요. 좀긴 애들은요, more, most,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봐봐요. tall이 짧죠? 키 큰. 더 크다 그러면은 taller 되고요. 가장 큰 거는 tallest 되고요. hard 봐봐요. 엄청 짧잖아요. 이게, 얘는 뜻이 많죠. 뭐,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사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얘가 비교급이 되면은 harder 되고요. 최상급은 hardest. 짧은 애들은 이렇게 짤막한 애들 뒤에다 붙여주면 되고요. difficult,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애들은 more 다음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적어줘요. more difficult, 더 어려운 거고요. 가장 어려우면 most difficult 이렇게 갑니다. slowly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애매합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쓰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 어떤 원칙이 되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어떤 애들은요, 둘다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애들은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하기보다는 10년 내공으로 말씀드리건데 그냥 사례별로 단어별로 보는 게더 유리합니다.
slowly는요.

More slowly, most slowly 이렇게 그냥 내가 익히는 거예요. 더 천천히, 가장 천천히. 그러니까 slow real이라는 말을 본 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붙일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어색한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장 유리하다. 자,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짧은 애들은 er, est, 긴 애들은 more 또는 most.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좀 비교하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건데요. 포인트는 as입니다. 지금 x랑 y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as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는요. 우리 아까 원급이라는 게 있었죠. 이 말도 알아두시고요. 원급은 그냥 있는 형태 그대로를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as, 원급 as라고 표현을 하죠. 문법책에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s는 독해할 때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고3까지 나옵니다. 어떤 느낌 잡으면 되냐면 x랑 y랑 이 사이에 있는 요 면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같아요. 예를 들어 찰스가요. is as strong as Peter 하면은 얘랑 지금 비교되고 있잖아요. 찰스랑 피터랑 스트롱이라는 면에서 같은 겁니다. 둘이 똑같이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한국말로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죠. 찰스는 피터만큼 힘이 세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은 다양하지만 느낌적 느낌은 얘랑 이두 비교 대상이 스트롱이라는 면에서 같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걸 as가 딱 말해줘요. 그 다음에 My car is as powerful as yours 하면은 내 차랑 yours 너의 차랑 파워풀한 면에서 이 힘이 세다라는 면에서 강력하다라는 면에서 어떻다? 같다. 같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볼까요? 찰스가요. loved sports.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피터만큼이다. 머치가 양을 나타내잖아요. 이때는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건데 역시 as가 붙었기 때문에 얘랑 지금 스포츠를 좋아하는 양이나 정도가 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스포츠 좋아하는 만큼 이 피터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as 무조건 같은 거예요. 연결해 주면 돼요. 마이카가요. can go 갈수 있대요. as fast as yours 하면은 딱 느낌 오죠? 같아요. 무슨 면에서? 빠르기 면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갈수 있는 면에서 내 차나 니 차나 또 같다. 내차 이렇게 슝 가면 니 차도 슝 가서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거죠. 같이. 빠르기 면에서 같다. as, 원급, as, 괜찮아요? 요렇게 딱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독해 같은 거 하실 때에도요. as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세모를 쳐요. 그래서 뭔가 문장이 쭉 길어지잖아요. 지금은 문장이 안 길죠. 고등학교 가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뒤에 분명히 as가 또 있어요. 그럼 요렇게 딱 되면서 사이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 면에서 앞에 있는 어떤 x와 뒤에 있는 y가 요런 면에서 같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완벽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른 거를 볼까요? not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상식 수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찰스가요, 원래 not이 없을 때는 피터만큼 힘이 세잖아요. 근데 찰스는 피터만큼 힘이 세지 않아요. 그럼 누가 힘이 더센 겁니까? 피터가 더센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not이 붙으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방금 본 as, 원급, as 응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부정이 들어가죠. 해석해봐요. 찰스는요, 피터만큼 스포츠를 그만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누가 더 좋아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피터가 더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not이나 아니면 doesn't 같은 거 이용해서 부정하게 되면요,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요. 요 뒤에 있는 대상들이 더 뭐뭐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비교급 then입니다. 원급 넘어갔고요. 비교급 then 하면은 then이 뭐뭐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비교 표현이죠. 갑니다. 찰스는요, stronger than, 피터보다도 강력하다. 얘가 더 강력하죠? 그 다음, 내 차는요, more powerful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도 익히는 거예요. 아, powerful은 more 쓰는구나. 왜? 좀 기니까. 요 정도 느낌. 내 차가요, 니 차보다도 강력하대요. more powerful than입니다. 찰스는요, 이게 더 강력한 거고, 찰스는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more than 피터예요. 더 좋아한대요, 얘보다. 그냥 찰스가 더 좋아하는 거고요. 마이카가요, goes faster than입니다. 니 차보다 더 빠르게 간다. 내 차가 더 빠르게 간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 비교급 than. less로 부정할 수 있어요.
방금은요.

형은 이제 비교급이었잖아요. 스트롱 걸 이런 걸 이제 썼는데 less를 붙인다. 이렇게 strong을 하게 되면은 less가 덜한 겁니다. P2 is less strong than Charles면요. P2는요, Charles보다 덜 힘이 센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이 더 세다. 요거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P2는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less than입니다. Charles보다 덜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Charles가 더 좋아한다. 이렇게 문장 해석하고 누가 더 뭐뭐한 건지 그거 체크를 딱 해주시면 되는 거. less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상급의 기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급은 이게 최상급이 되면 덜을 붙이게 됩니다. 최상급, 최고의 것은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특별해지는 거죠. 그래서 덜을 붙이게 되고요. 짧은 애는 is, 긴 애들은 most 다음에 그 원급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범위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인지 뭐 아니면 전 세계에서인지 그거를 범위를 밝혀주는 게 이해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형태 보세요. 롱이 어떻게 됐어요? 롱 짧잖아요. 이게요, the longest 가장 긴 길이래요. 미국에서요. 범위 붙었죠. 이거 안 붙으면 이상해요. 이게 가장 긴 길이래요. 뭐 어디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범위가 붙습니다. 얘는요, expensive가 길잖아요. The most가 붙으면서 도쿄는요, 가장 비싼 도시래요.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요. 그 다음에 이게요, the best입니다. 요거는 이제 굿 같은 거에 최상급이거든요. 좋은 거에 최상급이 베스트예요. 좀 불규칙하게 변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요, 최고의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거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이렇게 꾸며주면서 또 범위를 나타내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That I have seen in years. 내가 수년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최고다. 이런 식으로도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뒤에 거는 솔직히 조금 어렵고요. The best 얘도 최상급이다. 그다음 우리 엄마가요, drives 운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사가 있을 때에는 덜안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건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가장 조심스럽게 운전하신대요. In my family, 우리 가족 중에서요. 아빠, 나 빼고. 엄마가 제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신다. 그다음 그는 달립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부사기 때문에 더가 생략 가능하고요. 우리 모두들 중에서요 가장 빠르게 달립니다. 이렇게 최상급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기본 중에 기본들을 살펴봤습니다. 요것들 문제 통해서 확인할게요. As is래요. 제가 픽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 딱 보는 순간 as 원급 as를 딱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야 돼요. 앤디는 너만큼 농구를 잘한다. 이제 플레이 배스켓볼 같은 거 나와줘야 될 거고요. 이제 잘하는 걸잘 살려줘야죠. As well as입니다. 이게 잘이잖아요. 잘. 뭘 잘한다 할 때. 그래서 앤디는 plays basketball 하는데 as well as you. 너만큼이나 잘한다. 뒤에는 반복되는 거는 전부 다 생략해도 괜찮고요. 그다음 오늘은 어제만큼 덥지가 않았다. 자, 이 문제 어렵죠. 똑같은 게 as as인데 지금 똑같지가 않죠. 어제만큼 덥지가 않았대요. 그럼 as as를 부정하라는 거잖아요. 오늘은요. not as, hot as, yesterday 하면 좀 어렵나요? 어제만큼 똑같이 덥지가 않았다 되는 거잖아요. 되나요? 그러면 어제가 더 더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더 넘어가 볼까요? 자, 이런 거는 거의 작문을 하셔야 돼요. 브라이언이요, 시험에서 B를 받았어요. But Bob got a C. Bob은 C를 받았죠. 이 브라이언이 더 잘했습니다. 그러면 브라이언은 테스트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Bob보다 잘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작문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Better grade를 썼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죠? Bob보다요. 그럼 밥의 입장에서는요, 더안 좋은 성적인데 이런 거는요, 좀 어렵습니다. worse가 나와요. worse가 더안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더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 누구보다? 브라이언보다 시험에서요. 자, 이런 문제들이요. 싹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급과 최상급의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운 건데 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도 괜찮은 게요. 딱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요. 어차피 학교나 다른 곳에서 더 개념 보충하게 되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만 정확하게 해석, 연습하시고 요 문장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시면 충분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할수 있거든요. 우리 잠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비교급, 최상급들 나오잖아요. 형용사 부사에 비교급이 있습니다. 짧은 애들은 ER, 아, 그리고 긴 애들은 more 붙여주면 되고요. 최상급은요, 짧은 애들은 더하고 ist가 되고요. 좀 긴 애들은 the most 하면서 원급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이거 기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급 이용한 표현들, 문장들, 오늘 배운 것들만큼은 완벽하게 복습합시다.

에지에지 응용 정도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리뷰하겠습니다. 우리요, 많이 배웠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얘네들 쭉 의미 확인하시고요. 문장까지 해서 큰 명사 덩어리 되죠.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고요. 오늘 추가로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까지 봤습니다. 문장들 복습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그 열공한 것들 공부 인증 받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땡스타게임에서 또 만날게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또 다음 강 가야죠. 다음 시간에요. 예습하시고요.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2강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법 문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딱 한 문제 남았어. 그래서 그 어법 문제 한 문제마저 마무리하고 오늘은 드디어 어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남아있는 20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밑줄 어휘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부터 우리 바로 한번 살펴볼 건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 만큼 집중해서 어법 잘 마무리하고 어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Humans are so aversive to feeling that they are being cheated that they often respond in ways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아마 이 문장 볼 때 너희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왜? 대시 지금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한 문장 내에서 대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각각의 대시 쓰임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인간은요, 너무나도 싫어한대요. 어떤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하냐면 that they are being cheated. 그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라고 지금 해석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so라고 하는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 자, so that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구문이라고 했었냐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so가 등장을 한 거 보니까 이 짝꿍인 that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that이 세 개나 돼가지고 얘 짝꿍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 인간은요, 어떤 감정을 너무 싫어한다 그랬어? 뭔가 내가 속임을 받는다는 것 같은, 속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싫어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이 that을 자세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feeling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를 보니까 they are being cheat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떠해?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완전할 때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 우리가 속는다는 감정. 자, 지금 감정을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싫어해서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so that 구문에서 that이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that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였겠죠? So that 구문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they often respond in 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종종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자, 어떤 방식이래?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봤을 때는요, 뭔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세 번째 that은 뭐야?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이 세 번이나 등장했는데 각각 다른 쓰임으로 쓰여져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behavior economist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dash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이미 정해졌어. Behavior economists이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해서 주어인데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는 두두두두두두 have show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왜? dash로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Behavior economists,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경제학자들이냐면요.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래. 자,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한번 맞춰볼래? 이때 등장하는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 친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학자들은요, 누구와는 대조적이냐면요, the kind,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이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계산기와 같이 작동하는 거야 라고 단순히 가정하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행동 경제학자들은요, have shown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여줬대요.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냐면 that people reject unfair off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제안은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비록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it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야? 공정하지 않은 제안을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돈을 지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절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뭘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아, 뒤에 진짜 주어인 to do so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뜻은 it은 가주어 되겠습니다. 자, 가주어가 있고 뒤에 진주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은 선지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typical experiment uses a tas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전형적인 실험은요, 어떤 과업을 사용했냐면 called the ultimatum ga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그 과업을 사용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t's pretty straightfor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명확하대요. One person in a pair is given some money. Say $10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짝을 지었는데요. 그 짝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대. 예를 들어서 한 $10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she then has an opportunity to offer some amount of it to her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양의 일부를 그녀의 파트너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실험에서 어떤 과업을 썼나 봐. 근데 그 과업이 뭐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partner only has two options. 그녀가 전달하는 돈을 받는 그 파트너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 첫 번째, 그가 can take what's offered.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혹은 refuse to take it. To tak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 즉,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밑줄 쳐져 있는 refused가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된다? O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fuse랑 누구랑 연결시켜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take라고 하는 동사일 겁니다. 그는요, 아니, 그는 제공받아지는 것을 take, 취할 수도 있고 혹은 refuse,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가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오케이, 등위 접속사인 or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take라고 하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refused라고 해서 ed가 붙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대등하게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이때 refused에서 d를 빼서 refuse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야.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뭔가 협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what typically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many people offered equal split to the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달러를 받았을 때 동등한 양을 그 파트너에게 나누어 줬대. 예를 들어서 10달러였으면 나 5달러 갖고 상대방도 5달러를 준 거죠. 자, 뭐 하면서? Leaving both individuals happy and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를 happy, 행복하고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미래에 서로 서로를 기꺼이 믿을 만한 상태로 두면서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leaving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얘 뭔지 알아야 돼? 분사구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이려면 얘들아 뭐 해보라고 했어?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컴마 찍고 leaving in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요. 자, 접속사 살리면 and 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즉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의 반을 나누어주는 것은 이라고 한 것을 대명사 is로 받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it leaves 라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게 쓰기 싫으니까 첫 번째 접속사 없애준 거고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너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으니까 생략을 시켜준 거죠. 자, 얘도 생략이 되어지고 leaves라고 하는 것을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주니까 leav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20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어퍼 파트는 모두 끝냈습니다. 어퍼 파트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어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거든요. 어휘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선생님은 딱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줄 건데요. 우리 밑줄 친 어휘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 68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어드 부분의 어휘에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반이어 제시형입니다. 즉, 뭔가 반대되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necessarily 혹은 unnecessarily to grow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 뭐라고 주장했대? 그 혼합 살충제가 매우 absolutely necessarily가 혹은 unnecessarily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 necessarily라고 하는 것이 답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반이어 제시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cessarily가 답이면 그거에 대한 반이어로 unnecessarily를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랬을 때 너 얘가 잘못된 거 잡아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페이지에 보면요. 반이어 제시형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include, exclude, facilitate, hinder 라고 해서 서로서로 반이어를 굉장히 많이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철자 혼동형입니다. 얘들아, 철자 혼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애 두 명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의 경우는 predicting이라고 하는 것과 preventing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준 다음에 이거 두 개 중에 너 맞는 거 고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뜻이 되게 다르잖아요. predicting 하면 뭐예요? 예측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preventing 이라고 하면 막다, 억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 문맥에 맞게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이때 얘들아, 철자 혼동형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부류는 첫 번째, 접두사를 갖게 만드는 거야. 접두사를 갖게 만들거나 두 번째, 접미사를 갖게 만들거나 혹은 어근을 비슷한 애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지. predicting, preventing 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접두사를 갖게 만드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그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resist, persist 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뭐가 같아? 접, 미사가 같아. 즉 뒤에 나오는 얘네들끼리 같구나. wonder, wonder 하면 솔직히 얘네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이 O랑 A만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어휘를 암기해서 어휘 문제 맞추자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짚은 것이 철자 혼동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adopt, adapt, transform, transfer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파생어 제시형입니다. 자, 파생어 제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근은 같아. 어근은 같은데 그것들이 파생되면서 다양한 어휘,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보면요. A considerable 혹은 considerate amount of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o find what is nee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nsiderable 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considerate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누가 봐도 어근은 같아. 그치?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라고 해서 어근은 같은데 considerable 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지금 말하셔야 돼요. considerable은 아셔야 돼요. 상당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상당한이란 뜻인데 얘들아 considerate 이라고 하면 사려 깊은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상당한, 사려 깊은 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휘들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cre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가 파생되어져 나와졌어? 명사로 creation,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파생되어졌고 그리고 또 형용사로 창의적인 creative가 파생되어졌고요.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는요, 얘들아, 창조하다, 창조, 창조, 창의적인, 창의력. 이 정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방금 예시에서 본 것 같이, consider, consideration, considerate, considerable,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 consider 같은 경우는 고려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consideration 하면 명사로 고려, 고려사항이라고 말할 거야. 자, 그런데 considerate라고 하는 이 부분 보세요. 사려 깊은이라고 해서 형용사거든요. considerate, 사려 깊은. 그런데 똑같이 형용사 형태인데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상당한,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파생어 중에서도 파생어 제시형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정도는 얘들아 솔직히 다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써 있어?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최신 문제죠. 최신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돼. 어떤 게 요즘 트렌드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While social presence has evolved through many iter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되어져 왔대요. 뭐를 통해서? 많은 변동을 통해서 진화되어져 왔대. Since가 나오고 있어. Since its first develop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landline teleph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 핸드폰의 그런 문맥 내에서 그런 사회적 존재감이 첫 번째 발달된 이래로 뭐를 겪었대? 많은 변동,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한 iteration, 반복을 겪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the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has persisted.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야. 얘들아, 되게 길지, 한 문장이. 자, 그러면 문장이 길 때마다 우리 뭐 하라 그랬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하기 훨씬 쉽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문장이 이렇게 긴데 동사는 맨 마지막에 has persisted, 지속되어져 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아야겠지.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가 어딨을까?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는 the perception or feeling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식과 어떤 감정이냐면 of being connected with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is conversation 이 부분까지가 주어인 거잖아. 그래서 대화의 문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인식,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뭔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some research, 몇몇 연구는요, has explored, 무엇을 연구했냐면, 무엇을 탐색해 보았냐면요, specific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기술을 연구해봤대. 자, 그런데 특정 기술과 심지어 모두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characteristics lead to the feeling of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정도까지 탐색을 해 보았냐면 그 특정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실제로 feeling of social presence 사회적인 존재감, 사회적인 실재감으로 이어지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내용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서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For example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쫄지 마요. 뒤에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풀어주겠죠? 쉽게 내용을. 예를 들어서 some researchers have studi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연구자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요. The richness of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아, 그래서 매체의 풍부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실체감,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기에 가능한 단서의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많은 단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numb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그러면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는 데 가능한 단서대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 수가 맞냐는 거지. 그러면 이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어휘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거든. 이때 number, 수가 괜찮은 이유는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단서의 수가 높아지면 풍부함도 높아질 거고 만약에 이러한 단서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매체의 풍부함도 줄어들 거잖아. 이것은 양에 대한 문제이지. 그래서 richness, 풍부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a numbers도 괜찮은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a telephone call, 뭔가 전화를 하는 것은요 which provides for audio cues and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냐면 음성 단서를 제공해 줘요. 그쵸?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할 때 음성 단서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그런 전화는 is potentially richer than the ema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보다 더 풍부하게 되는 거래. 자, 그럼 풍부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는요, which provides only textual cues and no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은 오직 문서 단서만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체가 풍부한 거는 어느 쪽이야? 전화가 더 풍부한 거지. 왜? 아, 음성 단서들도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있으니까 전화가 더 풍부한 미디어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거네. 자, 그랬을 때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화상 회의죠. 자, 화상 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would be considered richer than the ph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화상 회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뭐보다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because of the addition of visual cues라고 나오고 있어. 뭐가 더해졌어? 시각적인 단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에 visual cues가 더해진 게 맞아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게 얼굴을 보면서 할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비주얼적인 단서가 추가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 아직 안 끝났네. Making it clo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그것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이때 it은 비디오 컨퍼런싱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어디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냐면요, to replicating the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to-face in-person social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인지되어지는 대면 혹은 개인적인 사회적 실제감을 복제하는 데더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즉, 뭔가 화상회의를 하면 뭔가 정말 대면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네. 그랬을 때 researchers, 연구원들은요,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that 무엇을 말해 주었냐면 successful managers,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성공적인 관리자들은요,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and ambiguous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헷갈리고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매체를 쓴다?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요. And lean or less rich media for message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얇고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대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는?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덜 풍부한 미디어,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지여야겠지. 자, 그러면 한번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더 rich media를 제공했었어야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덜 리치한, 덜 풍부한 미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때는 less가 아니라 뭐가 등장해야 돼? more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반이어가 등장한다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일상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구구절절 내가 굳이 만나서 혹은 대면 화상 그 컨퍼런싱 회의를 하면서까지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굉장히 complicated, 복잡한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face-to-face meeting, 뭔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지. 그치?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는 rich media, 풍부한 미디어겠죠. 자, 그러니까 아,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 좋아. 왜? 상황이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가 만약에 너의 팀한테 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회의가 3시에서 3시 반으로 바뀔 거야.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리는 뭘 사용하는 게더 좋다? You might send out a generic email to everyone. 모두에게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을 뿌리는 게더 좋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 뭔가 복잡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these different channels of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의 다른 수단들은요 were considered by researchers as a type of contain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that the message comes in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용기 즉 그릇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여겨졌대요. 그랬을 때, to be a good communicator,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you need to choose the right container. 너는 올바른 용기, 즉, 올바른 그릇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대. 어떤 이유? Conversational life can lack depth and incitement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상, 대화의 일상 있잖아요. 대화의 일상이 뭔가 깊이가 부족하고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데 뭔가 깊이감이 부족한데 혹은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We easily fall into using. 우리는 쉽사리 뭐를 하냐면요. Familiar questions to open a dialogu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너무 통상적인, 상투적인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때 등장하는 familiar이라고 하는 얘가 맞는지 보려면 뒤에 나오는 애들이 정말 상투적인 애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 상투적인 질문인지 살펴볼까?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상투적이라, 그지, 얘들아.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1번은 아마 첫 번째 질문만 봐도 알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화가 왜 이렇게 좀 깊이가 없고 재미가 없지? 라고 느낀다면, 너가 너무 이런 질문들만 해서 그래?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어때요? 직업이 뭐예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투적인 질문들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랬을 때, although such questions can be important social lubric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러한 질문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in themselves, 그 대화 스스로, they generally fail. 그들은 뭐 하는 것을 실패하냐면요. To spark an engaging and enriching emphatic ex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이고 풍부한 감정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하죠. 왜? 너무 통상적인 질문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감정적인 교환, 감정적인 교류를 spark, 촉진시켜내는 것을 실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통상적인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은 어떻게 해? 네, 잘 지내요. 네, 저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보통 복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way a conversation begin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 이때 시작되는 방식은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요. Can be a major determinant of where it go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흘러가는 아주 주요한 determinant, 결정 요인이 될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 결정 요인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So it is worth. 그래서 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요. Experimenting with adventurous open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도전적인 시작점, 즉 도전적인 질문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잠깐, 그러면 이때 begins라고 하는 단어랑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를 시작해봐라라고 하는 opening이라고 하는 begins가 잘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3번도

괜찮은 선지네요. 자,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 되냐면, Instead of greeting workmate with how a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해보래요? In a different direction with something mildly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 다른 방향에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을 한번 해보래. 얘들아, 그러면 이 4번 선지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겠지.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 What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this mo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답변을 해야 될것 같네. 근데 사실 얘가 unusual questions는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던진 건 맞으니까, 오케이. 자, 4번 선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보다는 좀 색다르기는 하네. 자, 그랬을 때, or, what was the most surprising thing that happened to you over the week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일어난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you need to come up with the kinds of questions that suit your own personality. 너의 개성과 딱 맞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떠올려내야만 할 거래요. 그랬을 때, the point is,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to follow conventions. 에? 얘들아, convention이 뭐야? 뭔가 전통, 규율 이런 거잖아요. convention,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뜻인데, 관습을 따르래. 얘들아, 관습을 따르라고 했어? 아니야. 너만의 개성이 담긴 그런 질문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 이땐 follow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break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통념적인 관습 같은 거를 깨버려라. 그렇게 한다면, So, your conversation become energizing. 너의 대화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거고,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 and vehicle for emphatic discover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발견에 뭔가 도구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아, 뭔가 통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대신에 너만의 개성을 담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뭘할수 있다? 아, 뭔가 대화가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재밌고 그리고 공감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자, 3번 가볼 건데요. 얘들아, 별표 쳐볼까? 왜? 2026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수능 어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Situational Ethic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잘 모르니까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야.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ethical theory, 어떤 윤리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상황이나 그 행동에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context, 문맥을 고려하는 거래. 아, 그래서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려하는 거냐면, 그 상황이나 행동에 문맥을 고려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 그 행동이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상황윤리학이라고 말한대. 자,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permit이라고 하면 허용한대. 기꺼이 무엇을 허용하냐면 casting aside이라고 하면 버리다거든요. 무엇을 버리는 것을 허용해 주냐면 absolute moral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를 허용한대. 자, 얘들아.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라고 하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절대적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말인즉슨 상황윤리학은 뭐를 고려한다 그랬어? 문맥을 고려한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 문맥을 고려한다는 것과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말이지. 그 말인즉슨 여기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상황윤리학은 문맥을 이해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니까 아, 얘네 둘이 대조되는 개념이 맞네. 라고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나 혹은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What matters is the outcome and consequences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와 결과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래 자 그랬을 때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justifies the means 수단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때 등장하는 the end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하나 훔쳤어. 자,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있잖아. 우리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한 거잖아. 자, 그런데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훔쳤어.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한 absolute moral standard, 뭔가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뭐 한 사람이야? 물건을 훔친 사람이야. 그런데 얘들아, 상황윤리학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내가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을 훔친, 아니, 약을 훔친 그런 목적을 가진 애들은 뭐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야? 수단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시가 조금 이해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and 수단, 이런 수단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어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뒤따라 나오는 대조적인 현실들이 여기서 뒤따라 나오는 현실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시 두 가지를 줄 건가 봐. 지금 쌤이 예시 두 가지를 준 것처럼 자, 이런 대조적인 현실들이 can help illust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상하는 거를 더 도와줄 거래요.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 윤리학을 적용하는 것을 뭔가 더 잘 보여주게 될 거래. 그러면 대조적인 상황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랑? Played among friends. 내 친구들이랑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됐어. 상황 첫 번째예요. 그랬을 때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나 그녀가 스스로 아, 나 파울했어. 미안, 미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한대. 그치, 얘들아. 너네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아 뭔가 내가 파울을 하고 나서도 뭔가 아 이거 숨겨야지. 이렇게 잘 안 하죠. 아 미안, 미안. 내 실수야. 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는 거죠.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코트 밖으로 내보낸 마지막 사람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터치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모두가 기대를 하죠. 자, 그랬을 때 caring about one's friend, 내 친구들을 뭔가 생각하는 거, 즉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리고 이 그룹 내에서 계속 경기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내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것을 이끄는 거예요? leads to these actions, 이런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이런 행동은 본인의 파워를 인정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아,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caring about one's friends, 본인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농구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려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식

공식적인 경기, 심판이 있는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아, 죄송해요. 제가 파울했어요. 라고 손드는 선수 혹시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걸요? 자, 그 말인즉슨 상황 윤리학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공식적인 경기에서는요,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은요, 뭐 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파울, 그리고 똑같은 바이올레이션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보다 내가 상대 선수를 배려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으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situational ethics, 이러한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been ex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확장되어졌대. 누구에 의해서? By many ethics and coaches to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윤리학이요, 선수들과 코치진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확장되어졌냐면,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nt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농구 경기장 그리고 농구 코트 내에서 그 내가 한 가능한 한 많은 행동들이 뭔가 숨겨지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확장되어지게 된 거죠. 왜? 내가 파울을 하고도 아, 아무도 못 봤으면 하는 거야.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의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했어. 얘들아, 경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파울을 한 거를 아무도 못 보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는 abandon, 버리다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경쟁의 이점을 gain, 얻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지금 세 번째 문제까지 잘 풀고 있고요. 저희 마지막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작년 수능이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첫 번째, There is an obvious problem with the history of dress in all of its displ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복의 역사에 있어서 in all of its display. 그 의복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의복 전체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대. 자, 그런데, and that is, 즉, 그 말인즉슨, although textiles survive from early periods and cultures of a recorded hi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록된 역사에서 textiles이라고 하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period, 초기 시기, 그리고 그 문화로부터 잘 살아남은 반면에, 자, 즉, 여기서 의복을 만들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 Textiles, 작물이 필요해. 그런데 뭔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런 작물들은 잘 살아남았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actual gar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의복 같은 경우는 do not provide, 무엇을 제공하지 않았냐면 uninterrupted flow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긴 시간에 걸쳐서 뭐를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거야? 아, 뭔가 evidence flow라고 말하고 있으니 증거의 흐름을 매끄럽게 제공해주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뭔가 의복을 display,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시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뭔가 매끄럽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자, 그치? 그랬을 때두 번째. Therefore, 그러므로 의복의 역사가 뭔가 잘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의복의 역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기록이 안 되었겠죠? 그러므로, to give the study of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print, drawings, and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그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동등한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 자, other areas such as 예를 들어서 뭔가 architecture, 건축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혹은 인쇄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그리고 스컬처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과 같은 다른 분야와의 equal significance

Significance. 동등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의복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러한 분야의 애들과 동등한 중요점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It was inevi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연적이었을 거래요. 자, 뭐가 필연적이었을 거래? That these other areas,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지금,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would provide much of the source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많은 원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다른 영역, 예를 들어서 agriculture, 건축이라든지, painting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받는 게원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이지. 왜? 의복을 그냥 그 그대로 기록하는 게 지금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history of surviving dress really only starts in the 17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남은 의복의 역사는 17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And like all artifacts, 그리고 다른 모든 인공물들 같이 그러한 의복의 역사는요, highly visual subje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의복의 역사를 보려면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랬을 때, 하지만, Unlike most of the categories of collections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수집물들의 category라고 하면, 얘들아, 뭐예요? 카테고리는? 부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collection, 수집품들의 부류는요, 들과는 달리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래서 다른 여기서 부류들, 뭐에 대해서 나왔었어? 앞에서 나오고 있는 뭔가? architecture, painting, prints, drawings, sculpture. 이런 애들과는 달리 의복은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It is fluid rather than st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뭐 하되 유동적이래. 뭐 하기보다는 정적이기보다는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dressing, 의복을 말하는 거지. 자, 의복은 다른 애들의 특성과는 다르게 훨씬 더 유동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복은요 should be seen in movement on human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 내에서 뭔가 보여져야만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movement가 괜찮아?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위에 무슨 키워드가 있어? fluid라고 하는 유동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유동적인 게 바로 인간의 몸의 움직임 내에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 not frozen on the display figur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 즉, 사람이 입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얼어있는 동상에 입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ies. 이것은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였다. 언제 어려웠냐면요. When curating collections of costu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복에 그 커스튬의 소장품들을 큐레이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 왜? 사람한테 입히고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and also why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s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lifel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래요. 왜? 현대 작가들이 find costume collections 이러한 의복 수집품들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lifeless, 아우, 정말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래요.
왜? 다 마네킹한테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lifeless, 생명력이 없이 보이는 게 맞지. 왜? 의복은 fluid, 유동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lifeless라고 하는 어휘는 잘 쓰이고 있네. 그랬을 때 fortunately, 그런데 다행히도 in the period after 166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660년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근데 그 1660년이 어떤 시기냐면 when more items of dress survive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주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의복이 살아남았던 시대래. 즉, 기록이 이제 많이 잘될수 있던 시기였겠죠. 그게 바로 1660년이었는데, 그 1660년 이후의 시기에 There are also many painted, printed, photograph, and film sources of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의복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paint, 그림도 그려졌고요. 뭔가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photograph,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filmed,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이 되어지기도 했답니다. Sources of evidence of people in clothing caught in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내에서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는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often 종종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illustrative examples 이러한 묘사적인 예시들의 다양한 종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묘사하는 예시의 다양한 종류가 뭐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고,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영상이 남겨지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은요, will provide, 무엇을 제공해 줬을 거냐면, evidence,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래요. 자, 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냐면, How a garment was worn within the period in which it was made. 그 의복이 만들어진 시기 내에서 의복이 어떻게 입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줄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660년이라고 하는 시기 그 이후부터는 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젠 좀볼수 있게 된 거죠. 왜? 증거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증거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D번 표현도 맞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 2번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Without the information, 뭐 없이요. 정보 없이인데, 어떤 정보냐면,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s from drawings to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것서부터 조각품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에 담겨져 있는 정보 없이는 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 썼다고 했어? paintings, 그림을 갖다 쓰기도 했고, 그리고 sculpture, 뭔가 조각품을 갖다 썼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서부터 조각품들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이 담고 있는 그 정보가 없었더라면, 얘들아,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알수 없었겠지. 그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it is unlikely라고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란 뜻이야. 자, 뭐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야? That displays of historic dress would be awkward 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display of historic dress, 어떤 역사에 있어서의 의복의 display, 의복에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색한 모방품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다른 예술품들의 지금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unlik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like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 다른 예술로부터 가져온 정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뭔가 awkward imitation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likely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번 문제까지 잘 푸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5번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요?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만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특히 학창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네.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0: 맞아요.
1: 뭐 그런 경험 있죠.
0: 이게 은근히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너 실망이야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1: 의외인데요.
0: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학교 점심시간에 섭섭함 토로하기 되겠습니다.
1: 아하.
0: 친구에게 뭔가 섭섭한 내용 대화 들어가 있고요.
1: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 이런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에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오,
0: 지금 섭섭한 거예요.
1: 그니까.
0: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1: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와,
0: 생각이 들죠.
1: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0: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1: 그쵸?
0: 같아요.
1: 무슨 일 있나 하면서.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오,
0: 오, 뭔가
1: 그치.
0: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1: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0: Yes. 다 영어로
1: 예.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0: 그럴 수
1: 있어요.
0: 있거든요.
1: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2: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1: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Hang?
2: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Play.
2: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1: James?
2: James.
1: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What are you saying?
1: You study bug.
2: Study bug?
1: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know? So I can't play with you.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Really?
2: Yeah, you should study with
1: Study with
2: me.
1: me?
2: Yeah, with me.
1: Okay, let's study.
2: Okay.
1: Yeah.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0: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1: Why didn't you
0: 왜
1: sit까지?
0: 너는 sit하지 않았니?
1: 네. 나와 함께,
0: 나와 함께.
1: 그쵸.
0: 언제요?
1: 점심시간에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니까.
0: 이제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래요?
0: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영에서 단어 하나만 배워놨는데,
1: 예.
0: 이제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런치 띄고 타

0: 타임 할까요? 네. 런치 타임.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 time? Right. 자, 정답은요? At lunch.
0: 애시 들어가는구나.
1: 그렇죠. 언제 애라는 말이 빠졌죠. 그렇죠.
0: 네.
1: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이렇게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unch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 오.
1: 뭐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그쵸.
1: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 그러면 at dinner이겠네요.
1: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0: 예.
1: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t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0: 근데 이게 런치 타임에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쓰면 안 돼요?
1: 런치 타임도 틀린 건 아닌데.
0: 예.
1: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0: 아, 좀 더
1: so
0: 짧게.
1: So just get at lunch.
0: 예, at
1: dinner.
0: Lunch.
1: 이런 식으로.
0: 더 간단하네요.
1: Yeah, of course.
0: 네.
1: 그 원어민들도 긴 거 엄청 싫어해요.
0: 어.
1: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0: 네, 네, 네.
1: 자, 여기 지금 앞에 why가 나왔잖아요.
0: 네.
1: Right? Why don't you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0: Why didn't you?
1: 자 그러면 너 왜 뭐뭐 안 해가 아니라
0: 뭐뭐 하지 않았어?
1: 그렇죠.
0: 예.
1: 과거에 도대체 그 행동을 당신이 왜 안 했는지에
0: 그쵸.
1: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Okay, so 여기서는 너 왜 과거에
0: 앉지 않았어?
1: 아하, 그렇죠. Sit 하지 않았니? With me. So why didn't you? 동사 원형. 그래서 왜 과거에 뭐뭐 안 했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 될 수도 있고
0: 그쵸?
1: 따지는 게 될 수도 있죠.
0: 음흠.
1: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0: 오.
1: 근데 안 깨워서 내가 늦은 거예요.
0: 아, 믿고 잤잖아요.
1: 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안 깨운 거야?
0: 아.
1: 너 왜 나 안 깨웠니?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그렇죠. Wake me up.
0: Yes.
1: 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0: 음흠.
1: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0: 네.
1: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너 왜 그 도서관에 안 왔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0: Library.
1: Library. The library.
0: 네.
1: Right? 너 그 도서관에 왜 안 왔어?
0: Why didn't you come
1: to the
0: library?
1: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 네.
1: So,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0: 예.
1: 왜 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 안 했지?
0: 어허?
1: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0: Yes.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음?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자,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0: 네.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0: 아, 뭐 이유가 있네요.
1: 네. 내가 제임스랑만 노니까.
0: 아, 질투쟁이.
1: 아, 질투.
0: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1: Because you 뭐 이거 빠진 부분이 있다고 치고요.
0: 그쵸. 너가 놀았어 제임스랑.
1: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0: 놀았어요.
1: 좋아요.
0: 네. 근데 랑만 놀아야 돼요.
1: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 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0: Always 놀았나 봐요.
1: 어.
0: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1: 오케이.
0: 그쵸?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1: 오케이.
0: 네, always.
1: Alright.
0: Yes.
1: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0: Mm-hmm.
1: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0: 네.
1: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0: 아, 그렇지.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0: 아,
1: only를 썼습니다.
0: 아,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1: 네,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0: 예.
1: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0: 그쵸,
1: 비슷하지만
0: 그쵸.
1: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저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0: Yes.
1: 자, 일단은 이 hang 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 out의 hang만 잡아 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형 때 쓰려면
0: 이게
1: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헝 아닌가요? 헝? 헝, 헝, 헝.
2: 헝, 헝?
0: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1: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예.
1: 정답은? 맞습니다. 헝, 헝, 헝.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헝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헝 아웃. 이런 식으로. 아, 이게 행드도 있어요.
0: 행드?
1: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오.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 얘는 매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 아, 여기에서 말했을 때. 네, 이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0: 그러면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1: 그렇죠. 뭔가 행 아웃 할 때는 놀다란 느낌으로 행을 쓰는 거 없고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 아웃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놀다.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0: 그러면 요거랑 뭐 플레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1: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0: 아, 내가 또 선생님의 마음을 깨뚫었네. 아.
1: 계속 come on.
0: 조금 참을
1: 걸. Ask me something. Yes. 자, 그러면 행아웃 하는 거 한번 해 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그래서 놀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0: 놀자.
1: 하자.
0: Let's hang out.
1: 그들과
0: with them.
1: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How about this? Hang 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0: Hung out.
1: Hung out.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0: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그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Yes.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So,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네.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ng out with them.
0: Let's hang out with them.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네. 바로 hang out versus play.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0: 네.
1: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play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play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hang o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뭐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중학생, right,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행아웃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0: 네.
1: 보통 아이들이죠. 완전 아이들.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0: 맞아요.
1: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엔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0: 네.
1: you know, 뭐 예를 들어서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0: 예, 예,
1: 밖에서
0: 예.
1: 놀고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1: 맞아요.
0: 에.
1: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와! 막 이렇게 노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죠.
0: 그런 매치가 잘 안 되죠.
1: 맞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건 행아웃이
0: hangout.
1: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예.
1: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있죠.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네.
1: 티격타격 가는 느낌.
0: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1: 그렇죠.
0: 이렇게 해가지고.
1: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0: 그렇죠. 에이. Well, you a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1: 네.
0: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1: 그거까지는
0: 꺼져도 되겠죠.
1: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0: 그쵸?
1: 이러지 않아요.
0: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1: 네.
0: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1: 뭐가
0: 공부하느라.
1: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0: 공부하느라.
1: 그럼 어떻게 쓸까요?
0: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예.
1: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0: 되게 좁네요 여기가
1: 네.
0: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공부하느라 네. 공부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0: 되지? 스터디거든요?
1: 일단은 스터디가
0: 예.
1: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0: 일단은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커즈 아까 그럼 커즈?
1: 커즈?
0: 네. 커즈.
1: 네.
0: 비커즈의 줄임말이에요.
1: 어떻게든
0: 커즈 스터디.
1: 짧게 줄이면서 넓은 단어에 되겠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
0: 어떻게 해야
1: 마음
0: 될지 모르겠네요.
1: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0: 아,
1: 이것
0: 그래요?
1: 때문에. 자, well, you're always busy
0: 아,
1: studying.
0: 뭐예요?
1: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0: 왜요?
1: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0: 우와.
1: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0: 예.
1: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 of, because예요. 때문에라는 거.
0: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1: 오케이.
0: 머리를 굴렸는데요.
1: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0: 네.
1: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0: 응?
1: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Alright.
0: 와.
1: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0: 네.
1: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0: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1: 아, 이거요.
0: 예.
1: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좀 말하진 없지만
0: 아니, 근데
1: 항상 있어
0: 저
1: 왔습니다.
0: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 아,
0: 간단한 얘기를.
1: 그렇죠. 보통은
0: 예.
1: 좀 이해가 실용 영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0: 영어니까.
1: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더 중요하긴 해요.
0: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1: 틀린 건
0: 과거에는.
1: 아니에요. 전혀 틀린 거
0: 예.
1: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0: Yeah.
1: So, for example,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요?
0: 아,
1: 원래
0: 그거는
1: 동사로.
0: 약간 수거로 가야 돼.
1: 나의
0: Do
1: 숙제를
0: my
1: 한다.
0: homework.
1: Do my homework.
0: Yes.
1: 조금 바꿔주면 될것 같지 않아요? 자,
0: 그러네요.
1: 일단 나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I'm busy.
1: I'm busy. 근데 뭐 하느라 바쁜데? 그러면 나 숙제하느라.
0: Doing my homework.
1: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0: Yes.
1: 자, how about this? 있잖아. 그녀는
0: Yeah.
1: 항상 바빠. 뭔가 하느라 바빠.
0: 뭔가를 하는구나.
1: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이러면서,
0: 아.
1: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0: She is always busy.
1: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0: Doing something.
1: 그렇죠.
0: 아.
1: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그러니까
0: 그렇죠.
1: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말도
0: 예.
1: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 어디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1: 네.
0: 그래서 계속 바빠요.
1: 뭐 그래서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버리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은.
0: 그래서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1: Oh my.
0: Thank you for you.
1: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두
0: 네.
1: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0: 와.
1: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0: 야, 이거는 정말
1: 네.
0: 나못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1: I'm
0: 있잖아요.
1: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So,
0: 와.
1: 이러면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0: 진짜 이거
1: You're very
0: 실용 영어
1: nice.
0: 완전.
1: Yes, yes.
0: 네.
1: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0: I'm busy doing my homework.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0: 뭐죠?
1: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0: 네?
1: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0: So simple.
1: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0: 예.
1: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0: 오.
1: 바쁘다라고 해서.
0: 아,
1: 그래서, let me
0: 위드로.
1: just show you. 자.
0: 아,
1: 나뭐
0: 미스.
1: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0: Doing
1: doing
0: something.
1: something 였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0: 네.
1: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나
0: 아.
1: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0: With.
1: with가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So,
0: 그러네요.
1: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0: 예.
1: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Right?
0: 네.
1: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like
0: 아,
1: that.
0: 그쵸,
1: Right?
0: 그쵸.
1: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0: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1: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0: 네.

0: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1: 오.
0: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1: 네.
0: 공부하면은 뭐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1: 아하.
0: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럴 수도 있죠.
1: Yes.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어, 그쵸.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0: 오케이.
1: 이걸로 할게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1: Oh.
0: Al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1: 그렇죠. 약간 뭐, 괜찮아.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0: 그렇죠. 살짝
1: 예.
0: 자존심 부리면서.
1: 그렇죠.
0: 오케이. Right.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음흠.
0: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또
1: 네.
0: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1: 떨어지죠.
0: 미지근한 느낌?
1: 예.
0: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렇죠? 많이
1: 네.
0: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예.
0: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1: maybe
0: 그녀가 너를 안다.
1: you
0: 그녀가.
1: she knows you.
0: 그죠? Maybe she knows you. Maybe
1: 아하.
0: she knows you. I
1: 그쵸.
0: don't know. 이러면서.
1: 예.
0: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1: 아,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it's fact.
0: True.
1: 아, it's true.
0: Right. It's true. So maybe it's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0: 크게 바뀌진 않아요.
1: 아,
0: Maybe, 왜냐면 얘는 should를 빼면
1: 네.
0: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Maybe
1: 이게.
0: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좀
1: 아,
0: 이상하죠.
1: 그러네.
0: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1: 그렇게 되는
0: 이런 식으로
1: 거군요.
0: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And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1: Maybe she knows you.
0: Maybe it's true.
1: Maybe it's true.
0: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1: 네. Maybe.
0: 제가 쓰는 게
1: 아,
0: 아니라
1: 숙제예요?
0: 여러분들이
1: 아.
0: 써야 돼요.
1: Okay, I'm busy doing
0: 힌트
1: homework.
0: 드리면 제 생각에는
1: Yes.
0: 한80%막알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하군요.
0: Should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1: Yes.
0: P로 시작해요.
1: 아, 예.
0: 네, 이거는 뭐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아, yeah? Okay.
1: 예, 뭐 노래 제목인지.
0: Perhaps.
1: Perhaps.
0: 맞습니다.
1: Yeah.
0: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그리고
1: 오.
0: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1: 약간 문어체
0: 예, 맞아요.
1: 쪽이군요.
0: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1: 예.
0: 아마 그럴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1: 예.
0: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1: Perhaps예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똑같은 걸 쓰진
1: 그
0: 않겠지.
1: 똑같은 걸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0: 자,
1: Maybe보다 세고 P.
0: PR로 시작해요.
1: 와, 아, probably인가요?
0: 발음이 너무
1: 아,
0: probably 아니에요?
1: probably, probable, probably 이건가? 아우.
0: 만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uys,
1: 예, 스펠이
0: 같이
1: 헷갈리는데요.
0: 알아두세요.
1: 오, 맞네.
0: 맞습니다.
1: 오.
0: Al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1: probably.
0: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0%는
1: 네.
0: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1: 네.
0: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1: 메이비보다는 확실히
0: 네.
1: 예, 좀더 있네요.
0: 그러니까 물론 이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1: 네.
0: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2: Yes.
1: 동사 원형. 너 왜 과거에 뭐 안 했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나 안 깨웠어? 너 왜 나 안 깨운 거야?
2: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너 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그 도서관에?
2: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2: 네.
1: 세 번째.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 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At lunch까지.
2: Yes.
1: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다음은요.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2: Yes.
1: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1: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2: I'm busy doing my homework.
1: Doing my homework.
2: Yes.
1: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2: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5: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4: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5: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2: Okay.
1: Oh, great job, you guys.
2: Yes.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1: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2: 오.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네.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2: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Yes.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녹음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popularity.
0: 네, 오늘의 주제도 소개를 할게요.
1: Okay, so we're going to be tal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is today. Our opinions on popularity can change.
0: 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내용 중에서 핵심입니다. Our opinions on popularity can change. 인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Yeah, of course they can change.
1: Of course, especially as we age,
0: 네.
1: you know.
0: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이제 의견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케일라 씨가 클립을 준비해 주셨어요.
1: 오케이.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Alrigh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0: 인기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지 문장을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0: Mm-hmm. 인기라는 게 isn't a bad thing. It's not a bad thing. 나쁜 건 아닌데 있으면 뭐 좋을 수 있는데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것이 is just as cool. 그것도 마찬가지로 멋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1: That's right.
0: Just as cool 이렇게 말하면 just as cool as popularity.
1: Yeah. Whatever's popular.
0: 대상 as 이하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1: Uh-huh.
0: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1: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이제는 유행 같은 걸로 옮겨가네요.
1: Yeah, it became more like trends or trending, 네. especially restaurants when you stand outside 네. for like an hour waiting.
0: 네, 요즘 뭐가 인기 있나 이런 건데.
1: yeah.
0: We might be thinking about what's the most popular restaurant to go to. 우리가 갈 수 있는, 갈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어딘가.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인기가 제일 많은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요.
1: Mm-hmm. And she tells us more next.
2: Oh,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at every cafe? I gotta try it. And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doesn't mean it works for me, and that's okay.
1: Oh,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at every cafe? I've gotta try it.
0: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것이 어떤 식당이 제일 인기가 많은지였고, mm-hmm. or 아니면 이런 약간 스스로 독백 같은 거죠.
1: Mm-hmm.
0: 그래서 or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보통 pop 하면 톡 하고 터지는 것이 pop이에요.
1: Popcorn.
0: 네, popcorn. 또 pop 하는 게 popcorn 일단 가장 popcorn. 대표적인 예인데 yeah. pop up 하면 그렇게 톡 하고 터지듯이 그런 소리가 날 것처럼 갑자기 움직이면서 mm-hmm. 올라오면 생기다라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Yeah. 그래서 pop up book 하면 그 책 탁 펼쳐지는 것들.
1: 오케이. Okay.
0: 그다음에 웹사이트 방문했을 때 그 pop up banners 그런 건데요. At every cafe 여기서는 모든 카페에 지금 다 팔기 시작하고 있는 그 인기 있는 음료 저거 뭐지? I've gotta try it. 나도 먹어봐야지. 라는 것으로 사람 중심에서 유행 중심으로 인기의 대상이 옮겨간다는 transition 여기서도 일종의 transition 볼 수 있네요.
1: True that. Next she says, and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0: 여기 정말 재밌습니다. Place가 그냥 장소잖아요, 일반적으로.
1: Right. 네,
0: 여기서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It's taken me a while. 저 여기서 it's는 it has.
1: It has.
0: 저에게 있어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a while 좀 걸렸습니다.
1: Mm-hmm.
0: To get to a place, 어떤 장소까지 가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상태라는 뜻으로 쓰여서
1: right.
0: 알 수 있어요.
1: So this is more like a mindset. Like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I've accepted it, mm-hmm. but I have.
0: 네.
1: Right? Like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0: 그렇죠. 그래서 right? 장소라는 의미로 안 쓰일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1: right.
0: 상태 또는 a place in life.
1: Yeah.
0: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
1: yeah.
0: 위치. 자, 그럼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So what place? She says,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it doesn't mean it works for me. And that's okay.
0: 네. Place인데 그 place 안을 들어가 보면 어떤 상태냐면 mm-hmm.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mm-hmm. 어떤 것이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it doesn't mean it works for me.
1: Mm.
0: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1: Yeah.
0: And that's okay.
1: That's okay.
0: 그리고 그걸 괜찮다는 거.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또 생략된 의미는 이걸 깨달은 상태라는 거죠.
1: Mm-hmm.
0: She realized
1: something.
0: Yes.
1: Right.
0: Okay.
1: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1: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0: Thinking like that.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mm-hmm. is, I think, 제 생각에 a little bit healthier.
1: Mm-hmm.
0: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1: yeah.
0: 건전한 것 같아요.
1: Mm-hmm. And she summarizes by saying,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0: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Rather than, 뭐뭐보다, 뭐뭐 대신에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mm-hmm. else. 발음상으로 flow of 이게 약간 floor처럼도 들릴 수 있는데 주의해 주시고 flow of everyone else.
1: flow of.
0: 그러니까 flow는 흐름이잖아요.
1: Yes.
0: 그래서 모두가 그쪽으로 가니까 모든 사람, 뭐 다른 모든 사람의 흐름에 맞춰 가기보다는 내 스타일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1: Basically, don't follow every trend.
0: 네. 일반적으로 go with the flow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1: Oh, yeah.
0: 좀 그냥 맞춰서.
1: It's positive. 네. It's like, oh yeah, I'll go with the flow. You know,
0: 네.
1: if we need to go here or there
0: 그렇죠.
1: or change the time,
0: 맞아요.
1: I'm flexible.
0: 네, 적응할 수, I'm adaptable.
1: Yep.
0: Flexible, 적응할 mm-hmm. 수 있고 좀 융통성이 있다는 의미로 mm-hmm.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1: In this case, it's like

많이들 해리포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해리포터의 상당한 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 너무나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책이든 영화든 뭔가 시작을 하면 손을 뗄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이 해리포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해리포터를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멋진 그런 명언들이 숨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자, 오늘 제가 하나를 골라왔거든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시리즈에서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오늘의 문장 골라와봤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자, 조금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사실 크게 어려울 것 없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그래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그 제대로 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이죠. Remembers to turn on. 여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오늘의 문법 요소로 골라봤어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Remember라는 동사,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면요. 자, 미래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미래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자, 똑같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의 똑같은 동사 remember 다음에 ing가 쓰일 수도 있어요. 동명사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뜻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과거에 무언가 무언가를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는 의미로 자, remember ing는 해석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remember인데 투부정사가 쓰이면 뭔가 미래에 뭐를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되고,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쓰이면, ing가 쓰이면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고 해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문장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Remember to call me when you get home.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to call me라고 투부정사 구가 나왔죠. 미래에 뭐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너 전화해야 돼. 미래에 너 전화해야 돼. 그거 기억해. 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전화라고 말을 하는 거죠? When you get home. 네가 집에 도착할 때.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지금 집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 내 친구가 됐든 내 애인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집에 가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럼 집에는 미래에 도착을 하겠죠.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자, 뭔가 이렇게 미래에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고 말할 때는 remember to 부정사가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과 비교를 한번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I remember cooking with my mother when I was young. I remember cooking. Remember 다음에 ing가 쓰였죠. 나는 기억을 하는 건데 과거에 요리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아, 난 요리했었어. 그래요. 그거 기억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요리했던 거죠? With my mother. 내 어머니와 함께. 언제?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아,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엄마랑 같이 요리하고 그랬던 거. 그거 기억나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냐, ing가 들어가냐, 동명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다른 것. 이제 100% 이해가 되셨죠? 이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문장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시적입니다. 멋있는 문장인데요.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Happiness, 행복이란 것은 can be found, 찾아져질 수 있대요. 수동태니까 수동태 뉘앙스 그대로 읽자면 찾아져질 수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행복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요? Even, 심지어 in the darkest of times. The darkest라는 것은 dark, 어두운이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이니까 이제 시간들 중에서 가장 어두운

어두운 시간들. 조금 이제 의역을 해보자면 가장 힘든 때도, 심지어는 그런 가장 힘든 때도 행복이란 거 우리가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If, 만약에, 만약에 뭐 하면 one, 여기서 one은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해볼게요. 우리가 only remembers, 기억을 하기만 한다면. 근데 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To turn on the light. 빛을 켜는 것을, 불을 켜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시적인 이유는요, 앞에서 사용된 the darkest of times가 정말 힘든 때, 힘든 시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단어 그대로 보면 darkest, 가장 어두운이라는 뜻으로 써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두울 때 빛을 켜면 밝아지겠죠. 그래서 힘들 때 빛을 켜는 거 기억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빛을 켜면, 뭔가 전등을 켜든지 그렇게 해주면 행복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요,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 이 말을 딱 하면서 이렇게 샥 해가지고 촛불에, 라이터도 없이 샥 해가지고 촛불에 불을 팍 붙이는 멋진 효과가 또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마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영화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내용들 가지고 문장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 생일에 전화하는 거 잊지 마. 가끔 제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거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잊지 마라는 거, 기억해 라고 바꿔서 영어 문장 만드는 것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You should remember. 기억해야 돼. You should remember.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생일에 전화하는 것 잊지 마. 미래 관련된 일이에요? 과거 관련된 일이에요? 이건 미래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쓰이는 게 맞겠죠. You should remember to call. You should remember to call.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엄마한테. Your mother? 언제? 엄마의 생일에. On her birthday. 문장이 완성된 거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You should remember to call your mother on her birthday. 문장이 완성이 됐죠.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remember to call, to 부정사가 쓰인 거.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동생은 처음으로 비행기 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제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본인이 언제 비행기를 탔는지 그 처음에 기억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주어 넣어야 되니까 My little brother, my little brother. 제 동생이, 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Doesn't remember, doesn't remember. 기억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동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과거의 일이니까 동명사 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죠. 참고로 뭔가를 타는 거, 그쵸? 그걸 우리가 go on a rid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금 활용해서 문장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읽으면 이렇게 되죠? My little brother doesn't remember going on his first plane ride. 아, 제 동생은 본인이 언제 뭐 이렇게 비행기를 처음 탔는지 그런 거 기억 못 하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remember, ing가 쓰인 것까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행복은 언제나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메시지 가지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머 인사이드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아시죠?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뭐 하고 있으면 된다? 오늘의 포즈 복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 so awkward였어요. awkward 무슨 뜻일까요? 너무 상황이 어색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조금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awkwar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It seems a little bit awkward. It feels a little bit awkward.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it seems difficult, but you can do it. 좀

0: 어렵고 어색해 보이지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갑시다.
1: Why are you running like that? I just ran into my ex just now. It was so awkward.
2: Wow, did he see you?
1: I don't know, I just ran.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Why are you running like that? 어디 그렇게 뛰어가면 왜 그렇게 뛰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I just ran into my ex just now 이럽니다. I just ran into, to run into라는 표현인데요. 딱 마주치거나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 just ran into my ex. X 뭘까요?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 전에 만났던 사람을 그냥 X 이렇게 얘기합니다. I just ran into my ex just now. 지금 방금 그랬더니 It was so awkward. 이러면서 정말 어색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우, 와우. Did he see you? 그 사람이 널 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I don't know. 나도 몰라. I just ran. 그냥 막 살피지도 않고 그냥 막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 many years did it take for you to get a hang of yoga?
3: Maybe a year, but numbers aren't important.
1: Were you always good?
3: Of course not. My poses were so awkward at first.
0: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죠? How many years did it take? 몇 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1: For you to get a hang of yoga. To get a hang of. 어떤 거에게 감이 잡히고 조금 잘하게 되는 그런 거를 to get a hang of. 이렇게 얘기를 해요. So, how many years did it take for you to get a hang of yoga? 요가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네요. 그랬더니, maybe a year? 뭐, 한 1년 정도? But! Numbers aren't important. 근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ere you always good? 항상 그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Of course not.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당연히 아니죠. My poses were so awkward at first. 나는, my poses, 내 자세들은 처음에는 뭘 해도 너무 어색했대요. 그래서 오늘 영어 표현 딱 나왔어요. It was so awkward at first.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봤고요. So awkward. 어디에다가 막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4: Guys, we did it. We did the boat pose together. Now you're like Superman. Yeah, it was such a difficult pose, but you did so great. And next class, I want to do the butterfly with you. It's a resting pose, and I think you're going to like it.
0: 여러분, 우리 오늘 보트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쉽지는 않았죠. 근데 엄청 단련된 배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나비 자세로 고관절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 so awkward 배웠어요. so awkward 뭔가 너무 어색해서 정말 심하게 어색하다는 거를 awkward, so awkward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내일까지 건강하시고 eat well, okay? I will miss you so, so much, okay? I'll see you soon.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Good to see you all.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하룻밤 묵게 될 그 집에

0: 관련된 질문인데, 지붕에는 뭐가 있고 앞마당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2: 정말
1: 예쁘네요, 진짜. 이거 뭐. What kind of life would be As I look around the house, this.
2: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1: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맞아요. 지붕 위에는 태양열 지벽이가 있고 앞마당에는 과일나무 하나가 있다. 캐치하셨겠죠? 놓친 부분이 있다면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fatigue just goes away. 피로가 풀리다. 피로가 그냥 사라져 버리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앞마당에는요,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2.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네, 캐치캐치 잘하셨겠죠?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아늑하고 깔끔한 방에 들어가니 피로가요 그냥 풀립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4: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지붕에는요, 태양열 지별기가 있고 앞마당에는 과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닥 길지 않았던 두 문장이었던 터라 캐치가 좀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조금 더 수월하게 자,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Wow.
1: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What kind of life would be in this painting-like scenery? As I look around the house, this.
2: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1: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practicing your pronunciation part? All right, let's go for it.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fatigue just goes away. The,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content word들이 되겠죠. Fatigue, fatigue. 강세 E 부분을 꽝 주셔서 fatigue just goes away. 딱딱 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just go에서도 이 st, g 자음의 소리가 쭈르륵 연속적으로 나오면 두 번째 자음의 소리 탈락인 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just goes로 들리지 않고 just goes, just goes. 그리고 뒤에 away의 어와 연결돼서 또 다른 리어전, goes aw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fatigue just goes away. Google listening 2. The fatigue just goes awa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fatigue just goes away.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try it.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One more time.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Excellent. 두 번째 listening point 연습해 볼까요?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The, a, 중요하지 않은 기능어,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기능어들이죠. Front yard 발음하실 때 보통 은 사운드, 치 사운드

0: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T 사운드 약하게 들리게 되죠. Front 아니라 front yard 넘어가서 발음하시고 has, is, a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모음으로 연결되니까 liaison, 연음 현상 has a. Fruit 입술 여러분 윗니로 아랫니로 살짝만 긁으시고 tree라기보단 tree. T 사운드, R 사운드 또 같이 붙어 있을 때 tree, tree, tree 아니라 tree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Okay. Google listening 2.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쉽죠? 잘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One more time.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2.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네, 이번에 영국식 발음은 별 차이 없네요. 북미권 발음과. All right. Here comes today's listening stor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blank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자, 빈칸에 들어갈 말. Fatigue.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강세 뒤에 있어요. Fatigue. Fatigue. Just goes away. 풀립니다. 그냥 풀립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이런 의미로 이때 fatigue가 피로 이를 가리키는데 같은 단어 exhaustion라고도 하죠. 함께 알아두시고요. 피로가 풀립니다. 그냥 풀립니다. When I walk into, 어디로 들어가자? Cozy and neat room. 아늑하고 깔끔한 방으로 들어서자 피로가 그냥 풀리네요. 이런 의미죠. What kind of life would be in this blank scenery? 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캐치 되셨어요, 여러분? 네, 바로 painting like라고 해서 이 T 사운드 역시 앞서 제가 발음 연습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 사운드, 티 사운드 맞물려 있어서 painting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painting like 이게 그림 같은 scenery 경치니까 그림 같은 경치의 그 삶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blank this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s I look around the house 집안을 둘러봤을 때 이거요 이거 this 라고 하면서 the roof has the blank and the blank has a fruit tree 라고 했어요. 자, 지붕에 뭐가 있다고 했죠? 태양열 집열기, solar collector. 그리고 the 뭐 has a fruit tree 라고 했는데 앞마당이죠? 그래서 front yard 라고 합니다. 앞뜰 또는 앞마당에는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Wow. The fatigue just goes away when I walk into cozy and neat room. What kind of life would be in this painting-like scenery? As I look around the house, this.
3: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2: The roof has the solar collector, and the front yard has a fruit tree.
0: 네, 오늘 이야기 잘 캐치 되셨겠죠? 반복 학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는 연습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heap versus inexpensive. Cheap versus inexpensive. Now,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heap 그리고 inexpensive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cheap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cheap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어 모음들은 살짝 길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cheap보다는 cheap, cheap. 오케이, 좋아요. 네, cheap는 부정적 의미의 값이 싼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금이 싸기도 하지만 뭔가 좀 품질도 안 좋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맥락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지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Okay? So cheap means that the price is very low for something, but usually it's used in a negative w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t's a cheap hotel.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Good things don't come cheap. Cheap, 값이 싼. Cheap.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at's a cheap hotel. 자, 이거는 톤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That's a cheap hotel. 진짜 싼 호텔이야. 값이 싼 호텔이야. 근데 That's a cheap hotel. 그러면 뭔가 싸구려 호텔이야.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어요. Okay?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톤도 잘 들으시면 좋아요. Okay?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난 중고 가구를 싸게 샀어.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네, 여기서는 그렇게 막 부정적인 것보다 그냥 싸게 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싸게 샀다 할 때는 for cheap. 이거는 통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싸게 샀어. 마지막입니다.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좋은 물건들은 싸지 않지.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네, 좋은 물건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cheap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Okay? Let's say this together. Good things don't come cheap.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다음은 inexpensive. Inexpensive. 무슨 말일까요? Okay, 일단은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뭐가 비쌀 때는 expensive. 거기다가 in만 붙인 거죠. 그래서 inexpensive. Inexpensive. 그리고 여기 첫 번째 e에는 에라고 발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에. Inexpensive. Inexpensive.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inexpensive. 차이점이 뭘까요? 네, inexpensive. 긍정적 의미에 좀 가격이 저렴한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이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면 cheap도 단어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inexpensive보다 cheap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inexpensive는 단어 자체가 길잖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긴 단어들이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문장들 좀 볼게요.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Inexpensive, 저렴한. Inexpensive.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at's an inexpensive hotel. 저건 가성비 좋은 호텔이야. 네, 여기서 cheap 대신 inexpensive를 사용하면 바로 그냥 가성비가 좋은, 값이 싼 이런 느낌이 바로 확실하게 옵니다. chea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쌀 수도 있지만 좀 퀄리티가 쌀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그냥 가성비가 좋아 그럴 때는 inexpensive를 더 추천합니다.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네, relatively는 비교적입니다.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라고 하면 이건 비교적 저렴한 와인이에요.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같이 해볼까요?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저에게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이 있어요.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네, 정리해드릴게요. Okay, cheap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지만 값이 싼 것을 표현합니다. cheap, okay? 그리고 뭐가 싸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 싸다, 그리고 저렴하다 그런 차이랑 똑같아요. inexpensive라고 할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저렴하다, 가성비가 좋다 이럴 때 inexpensive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cheap는 좀 더 casual하고 inexpensive는 좀 더 formal한 느낌 있어요.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제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에서 지난 시간에는 일단 뭐 저기 초음파 찍는 얘기, 내시경, 그렇죠? 엑스레이 얘기 거기까지 했다면 건강검진 검사를 일단 받

0: 했죠. 기본적인 검사 쭉다 해가지고 뭐 종이로도 주고 직접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눔으로써 어떤 이상이 있는지도 이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뭔가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밀 검사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요건 팔로우업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T나 MRI 이런 건데, 자, 일단 CT, MRI를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다부터 해볼게요. 자,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오면 좋지만 이상 소견 같은 게 있으면 나름대로 정밀 검사나 추적 검사를 하게 된다. 이게 오늘 테마입니다. 들어볼까요? 검사 결과 일단 받아야 되죠? 그죠? 한 2주 안에 나오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이. 자, 그럼 테스트하고 result를 붙여서 test results 하면 될것 같고, 받는 거니까 receive. Receive one's test results. S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검사를 하나 하지 않았죠? 여러 개 했거든요? 여러 개의 검사 결과지를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receive one's test results. Receive. 뒤에 강세 주면서 끌어주고요. one's test results. 여기다 힘을 살짝 주세요. 들어볼게요.
1: Receive one's test results. Receive one's test results.
0: 자, 정상으로 다 나오다. 자, 예를 들어 이제 검사 결과들이 정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수치 같은 것들이 높거나 이제 우려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정상으로 나오다. 우리도 나오다란 말이 있듯이 영어에 come out이라고 그래요. Come out normal. 힘을 여다줍니다.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하면 무슨 뜻? 정상으로 나오다가 됩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My test results came out normal. 이렇게 해요. Came out 과거. Came out normal. 자, 일단은 원형으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0: 자, 그러면 이런 검사를 결과를 근간으로 본인의 어떤 몸의 징후나 증상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진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iagnosis. 이건 진단이란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Diagnosis. 여기다 힘주세요. Diagnosis. 들어볼게요.
1: Diagnosis. Diagnosis.
0: 평상시에 몸이 좀 이랬는데 아마 이런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 진단을 할수 있죠. 검사 결과 같은 걸로.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검사 결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죠? 자, 검사 결과. Test result를 receive 했는데 came out normal.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배운 거.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내가 받았으니까. I received my test results. 그래서 붙이고. And everything, 모든 게 came out normal. 간단하죠?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해볼게요.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어때요?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Came out normal. 강세해 주시고, 자, 들어볼게요.
1: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0: 이상 소견은 아까 노멀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반대말이 있어요. 앞에 희한한 친구가 붙습니다. abnormal. abnormal. 비정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findings는 발견한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린 모르잖아요. 일반인이니까. 그러니까 전문 의료인이 혹은 의사 선생님이 보고, 아, 요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좀 위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견이죠? 그래서 abnormal findings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상 소견을 이해하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자,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이것도 S를 붙여서 일반화시킵니다. 들어볼게요.
1: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0: 자, 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이제 검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되죠? 이게 과연 뭔지를. 그렇죠? 자, 첫째, in-depth test. in-depth test. 자, 요거는 in-depth test 해서 약간 TH 발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in-depth test 해가지고 약간 정밀 검사. depth가 깊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검사예요. 그죠? in-depth test. 들어볼게요.
1: in-depth test. in-depth test.
0: 말 그대로 합성을 한 거죠. 정밀 심층 검사.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 추적 검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follow-up test. 이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업무상으로 follow-up 할게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이상 소견 나와서 그 이후에 또 추가 검사하는 거니까 추적 검사 같은 걸 follow-up test라고 합니다. 그쵸? 그날 나를 따로 잡아서 이제 받아야 되는 검사들이죠. follow-up test. That's an easy word. So, 들어볼게요.
1: follow-up test. follow-up test.
0: 자, 그러면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면 정밀 검사 같은 걸 받아야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추적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자, 아까 abnormal findings가 나오면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If there are any

0: 만약에 뭐뭐가 있다면,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You may have to get 뭐뭐 할 수 있다.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그죠? 뭔가 심층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뭐가 있으면?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죠? 문제 조금 기네요. 다시 한번.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0: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마지막 두 단어가 자기공명 영상 CT하고 MRI. 근데 사실 영어에서도 그냥 CT scan, MRI scan이라고 합니다. 단지 뭐의 약자인지만 그냥 보고 우리 넘어갈게요. MRI scan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것 같거든요. Magnetic Resonance Imaging.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시는 읽을 일 없을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도 자기공명 영상, 막 이미지 이렇게 얘기 안 하듯이 우리도 그냥 MRI라고 하죠. 뭐의 약자인지는 이해가 됐네요. 자, MRI scan이라고 하면 됩니다. MRI scan 이렇게 들어보세요.
1: MRI scan. MRI scan.
0: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이것도 CT예요. CT이게요. CT scan. CT scan. Computer tomography. 저 뭐 강세도 안 치렸어요. 어차피 평생 우리가 막 읽을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computed tomography. tomography. tomography. Tomography, 이게 단층 촬영이란 뜻이래요. 그렇죠? 어쨌든 CT 스캔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CT 스캔이라고 할 거니까 일단은 요건 단어를 알아두시고 요 약자다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를 알아두세요. 자, 들어볼게요.
1: CT 스캔. CT 스캔.
0: 자, 문장에 넣어서 그냥 MRI 검사를 받았다. 뭐 CT 검사를 받았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et 동사 쓰면 돼요. 이것도 받다의 의미로. 자, 뇌의 MRI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뇌는 뭐예요? brain이죠? brain. 자, 그것에 대해서 MRI 검사를 받았다.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오케이? 자, 여기도 왜 언이 들어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철자가 m이지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a로 읽죠? MRI. a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모음 발음이니까 언입니다. 이 축약어 앞에 요거 읽을 때 잘 보세요. 철자가 아니라 발음입니다.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그래서 읽을 때 모음 에로 읽기 때문에 언입니다. 들어볼게요.
1: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0: Very good. 자, 오늘은 이제 CT와 이 MRI 스캔과 같은 심층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정상으로 나오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Come out normal. 강세 여기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고 Come out normal. 들어볼게요.
1: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0: 오케이. 요거의 반대말이었죠? 이상소견은 abnormal findings. 에서 붙여서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강세 주시고 이상소견 들어볼게요.
1: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0: Alright.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in-depth test. in-depth test에서 정밀 검사. 자, 들어볼게요.
1: In-depth test. In-depth test.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검사 관련된 얘기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하나가 좀 남았는데요. 치과 검사도 같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검사 관련된 이야기만 다음 시간에 따로 묶어서 정리 좀 해보고 건강검진 이제 서서히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다시 보고 싶거나 아니면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예전 방송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저희 방송 교환도 일주일 단위로 다 편집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매일 단톡방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저랑 소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요, Welcome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표현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걸 바로 Welcome to 장소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간단하게 그냥 welcom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패턴 배웠듯이 어떤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elcome to 장소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to 장소로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집, 그쵸? 바로 welcome to our house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welcome to my house, welcome to my home 이런 것들 얘기를 해 주시면은 그쵸? 바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Welcome to our hous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to our house. 한번만 더. 시작. Welcome to our house.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Welcome to our house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네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neighborho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바로 neighbo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요, welcome to our neighborhood 라고 얘기를 하고, 이 hood를 빼면은 그쵸? 바로 이웃이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elcome to our neighborhoo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elcome to our neighborhood.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our neighborhood 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회사? 그쵸? 바로 our compan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the company로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welcome to the compan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연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the company. Our company 상관없습니다. 혹은 Welcome to our office 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사무실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office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그쵸? 여기에다가 학교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해요, 뭐 our school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 있었네요. 그럼 사무실은 그쵸? 바로 our office 혹은 the office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elcome to the office.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the office 라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쵸? Welcome to 장소로 다양한 문장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elcome to our house. Welcome to our house. Welcome to our neighborhood. Welcome to our neighborhood. Welcome to the company. Welcome to the company. Welcome to the office. Welcome to the offic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Welcome to the

한빈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친구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나거나 세 번째 만날 때, 어우,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여러분이 환영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elcome back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elcome back, 어우,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to 장소를 붙이면요, 그 장소에 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 회사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elcome back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back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back to the company 라고 해서 회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혹은 to 장소를 다 빼고 그냥 아우 돌아온 걸 환영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Welcome back 이렇게 여러분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또 똑같은 문장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company.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여러분이 또 보실 거예요. 바로 입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 팀에 어떤 곳에 합류를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to the team 혹은 Welcome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여러분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바로 Welcome abo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Aboard라는 거는요, 탑승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Welcome aboard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이 비행기 기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aboar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한 배를 탔다 라는 표현들, 그런 것들 많이 보시죠. We're on the same page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힌트를 얻으시면 좋아요. 우리 팀에 합류한 거, 우리 배에 합류한 거, 혹은 우리 비행기에 합류한 걸 환영해요 라는 의미로요, 이제 앞으로 입사한 것을 혹은 팀에 합류한 거를 환영해요,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는 거를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Welcome aboard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lcome aboard.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aboard 라고 얘기를 해서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지만 입사나 혹은 어떤 팀의 합류를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일단 Welcome to 장소를 통해서 그 장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쵸, Welcome back to 장소로, 혹은 Welcome back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혹은 어떤 것에 팀에 합류를 하거나 입사를 했을 때 합류를 환영해요, 입사를 환영해요, Welcome aboard까지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Welcome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Your 10-minute happiness. 자, 여러분의 10분 동안의 행복, 매일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시 도전해보고 또 한번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네, 거기에 부담감만 없으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것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냥 하루에 1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게 10개, 100개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자, 오늘도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really give it a try or been waiting for my answer till now? 지금 빨리 답이나 알려줘. 답이나 알려줘. 자,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증명할 거야. 어려운 느낌을 어디서 맨 처음 받으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짝 스타에 현혹되셨나요? 혹은 증명하다 난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은 또 증명하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영어 단어로. 그럴 때는 보여줄 거야.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도로 10분 활용하는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뭣뭣을 증명해 줄 거야, 증명할 거야, 보여줄 거야에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이 바로 증명할 거야죠. 쉬운 표현이 보여줄 거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바로 prove란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This will prove. This will prove that. 해서 무엇을 증명할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거는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니까 얘를 외우면 다 외워질 것 같지만, without practicing those sentences. 자, 어떤 예들을 외우지 않으면 this means nothing.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증명할 거야, 뇌에게. 앞에다가는요, 정직하다는 걸, 또 효과가 있다는 걸, 필요하다는 걸, 그가 속임수를 썼다, 속였다는 것을. 그러면, 뭐뭐를 증명할 거야는 앞에 나왔었잖아요. This will prove. 아시겠죠? This will prove. P-R-O-V-E. 그가 정직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e is honest. H-O-N-E-S-T. 그러면 그 두 문장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will prove that he is honest. 됐죠? 그런데 이게 발음을 This will prove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그러면 This will prove that.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다. It works. Works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is will이 줄어서 This will. This will. This will. This will. 처음 들려요. This will. 아시겠죠?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아시겠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this하고 will이 주는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같이 쓰더라고요. That은 많이 선호하고요. That will 할 때 that'll, that'll, that'll. 이거는 발음이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너한테 그게 필요하다니까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이게 그가 속였다는 걸 증명할 거라니까 This will prove. 빨리 하면 This will prove. This will. This will. This will prove that he cheat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자, 느낌은 누가 속였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네, 지금 싹 바꿔드렸어요. 자, 그러면 직접 도전해보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Ready? Okay, one more time. 정직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This will prove that he is honest.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해서 발음은 this will 아니면 this'll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You need it. 해서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그가 속였다는 걸 증명할 거라니까. 그래서 Your turn. 예, he cheated.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This will prove that he cheated. Cheated은요, 뒤에 만약에 on the test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on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을 두고 바람을 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예,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cheat 다음에 연결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또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네 가지가 나왔고요.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step 2.

이거죠. 그것이 여기에 있으면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거라고. 앞에 거다 나왔죠. This will prove. This will prove. 그렇죠. 뭘요? 대디아라는 사실을. 반짝 스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수가 나왔는데 한 곡만 딱 유행을 타고요. 예, 인기가 있고 나머지 거 무슨 곡이 있지? 그래서 그걸 one hit won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e isn't 아니라는 것을 뭘요? one hit wonder. 아, one hit wonder. 아시겠죠? 그래서 one hit이니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한 대를 탁 smash hit라고 하면은 그게 대박 난 거거든요. HIT가. 그래서 시장을 휩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A one hit Wonder, Wonder는 기적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거야.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 hit wonder.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너한테 이게 딱 맞게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그렇죠? 근데 너를 위해서죠. 예, it works for you인데 완벽하게가 영어로 perfectly 아니겠어요? Perfectly for you. 이게 문법에 맞는 표현이고요. 이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perfectly, perfectly 힘들어서 구어체에서는 works perfect for you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근데 정확한 문법은 ly가 있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 거는요,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 줄 거라니까. 그래서 it'll prove, this will prove 다 좋고요. That you need more 뭐가 필요할까요? Experience. 해서 뒤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알고 보면 다 쉽죠? 자, 부담되시면 딱한 문장만 두번 마무리합니다. Okay, try it again.

Let's try it one more time in this dialogue. 한번 가볼까요?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이게 증명해 줄 거라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나도 그의 재능을 믿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같고요. 앞에 나왔던 거 한번 다시 도전해 보세요. 그렇죠? 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hit wonder. 그래서 wonder는 wonder-woman 할 때 그 wonder, 예, 경이로움, 기적 이런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동사로는 의아하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그랬더니 재능을 믿는다. I believe in his talent to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재능과 여러분 스스로의, 그렇죠? 예, 바로 갖고 계신, 예, 어떤 모든 장점들을 믿어보세요. Then you will work wonders. 그렇죠? 바로 기적을 행하실 테니까요. 오늘도 예, 아주 뿌듯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Thanks a lot. 자, 복습은 여기서 하시고요. See you next time. By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아만타니성은 미개척지라고 하는데 무엇이 없는 미개척지라고 하는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캐쳐볼까요? Shall we?
1: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For them, the growing crop would be a great joy. The three-year-old Margarita is a special friend of farmer Abraham.
2: Margarita, 괜찮아요.
0: 잘 캐치하셨어요, 여러분? 네, 잘하셨네요. 전기가 없는 곳이라고 하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전기가 없는 미개척지 마을.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캐치 되셨겠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로 빛을 희미하게 비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3: 2.
4: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0: 잘 들어보셨죠? 자,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아만타니 섬은요, 전기가 없는 미개척지 마을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그들이 하는 일은요, 태양 에너지로 빛을 희미하게 비추고 스스로 공급하는 것이 전부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보실 텐데 자,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For them, the growing crop would be a great joy. The three-year-old Margarita is a special friend of farmer Abraham.
2: Margarita, 괜찮아요.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내용어의 강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정확하게 힘을 줘서 발음하는 게 굉장히 듣기 연습하실 때 중요하거든요.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듣고 발음하시면서 그대로 비어카피켓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he, with 두 가지가 기능어, 나머지 모두 다 내용어죠. While village with no electricity. 이 부분에 강세 주셔야 된다는 거 해볼게요. 고고 리스닝 1.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City 하셔도 되고 city 하셔도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겠죠? Google listening 3.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There you go. Give it a shot in a sentence as well.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한 번 더.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자, 여기서는 the with, 제외한 나머지가 내용어죠. dimly 발음하실 때 li, li 역시 L 발음이 중간에 껴서 다크 L 사운드인데 혀끝이 윗니 뒤에 붙었다 떨어지시면 돼요. dimly

0: light. 여기도 마찬가지. right이 아니라 lalala,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에너지는 첫 번째 광색, 광. 가볼게요. 구글 리스닝 1.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네, 구글 리스닝 2.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Good job. Google listening 3.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그렇죠. 자,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1: 2.
2: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mantani 섬은요, 알려져 있는데요. 미개척지 마을로 알려져 있는 거죠. 뭐 없는? With no electricity. 전기가 없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빈칸, the 빈칸 with solar energy 했는데, 자, 첫 번째 빈칸, all they do, 뭐뭐이다. is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뭐뭐가 전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빈칸에 dimly light. 자, 이게 희미하게 비추다. 자, 이런 의미고요. The blank with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로 뭐. 여기 나오는 the light 자체가 네. 자, 희미하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뭐로 비추는 거죠?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light 발음하실 때 L 사운드니까 랄랄랄라 light, light 이렇게 발음하시고 R 사운드로 시작하는 단어는 우 하면서 앞으로 내쉬면서 right, right 철자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다르죠. 발음하실 때 그 입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and supply themselves 라고 했으니까 자급자족으로 하는 거죠. 공급을 자기 스스로를 하는 겁니다. For them, the blank blank a great joy 했는데 빈칸에 growing crop 이게 뭘까요? 재배하는 거예요. 뭘요? 작물을 재배하는. 그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요. blank a great joy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would be 뭐뭐 될 것이다.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would 여기 사용된 조동사의 쓰임이 미래 가능성을 나타낼 때 한 80% 정도의 가능성을 의미하면서 조동사 would를 썼다라는 거 이런 거 의미 파악하실 때 도움 되실 거예요. The blank margarita is a special friend of farmer Abraham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3-year-old 형용사죠. 3살짜리 마가리다. 그 당나귀 보이셨죠, 여러분? is a special friend. 특별한 친구인데 누구의? Farmer, 아브라함의 특별한 친구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Give a shot.
3: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For them, the growing crop would be a great joy. The 3-year-old Margarita is a special friend of farmer Abraham.
0: Margarita, 괜찮아요. 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www.evisida.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ha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urious versus wonder. Curious versus wond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urious, 그리고 wonder.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일단은 curious부터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curious. Three syllable. 네, 세 음절이죠? Curious. Curious. 네, 강세는 앞부분에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Curious. Curious. Very good. Okay, curious. 호기심과 관심으로 인한 뭔가 궁금한 마음을 curious라고 합니다. Okay? So curious is when you want to find out about something and you have interest in i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How can you not be curious? Curious. 호기심이 많은. Curious.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나는 그가 왜 안 왔는지 궁금하네.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하네. 궁금한 기분이 있다. 이럴 때는 I'm curious. 호기심 있을 때, 궁금할 때, curious.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여기서 혹시 curious George 아시는 분들 있나요? 네, 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 동화책 캐릭터인데요. Curious George, 정말 호기심 많은 그런 원숭이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Okay,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그래서 George는 궁금하다. 무엇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About everything. 즉, George는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can you not be curious? 네,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것의 뜻은 너는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어. How can you not be curious? How can you not be cu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How can you not be curious? How can you not be curious? 다음은 wonder로 넘어갈게요. 네, wonder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O이지만 U 발음으로 생각해보세요. Okay? Wonder. Wonder. Wonder는 아니에요. Wonder. Wonder. Very good. Okay. Wonder는 똑같이 뭔가 궁금한 마음인데요. Curious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wonder는 걱정이나 의심이 좀 포함된 궁금한 마음입니다. 네,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Okay? So wonder is being curious about something, but usually it's out of worry or some sort of suspic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it is true. Do you wonder why? Wonder. 궁금하다. Wond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네, 여기서는 궁금하지만 걱정스러운 궁금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네. 근데 뉘앙스가 궁금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네, 여기서 I'm curious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하고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요. Okay? I wonder라고 하면 뭔가 조금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onder if it is true. I wonder if it is true.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 네, 여기서도 똑같이 뭔가 걱정되면서, 의심되면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onder if it is true. I wonder if it is tru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는 왜 그런지 궁금해? Do you wonder why? 너는 왜 그런지 궁금해? Do you wonder why? 여기서도 똑같이 wonder. 궁금한 건데 걱정스럽고 의심이 조금 있는 궁금함입니다. 오케이.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Do you wonder why? Do you wonder why? 네, 정리해 드릴게요. Curious, curious. 이거는 뭔가 호기심이 많을 때 curious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wonder는 궁금한데 약간 뉘앙스는 뭔가 걱정스럽고 의심하면서 궁금할 때 wonder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curious 그리고 wond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Great work,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Okay, curious 하고 wonder. 이제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직접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And of course,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website and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s well.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 이번 주 쭉 다뤄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자,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죠. 건강검진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0: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쭉 여러 가지 검사들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 이후에 이제 치과 검사 얘기까지 좀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아 관련된 얘기는 좀 따로 뽑아볼게요. 단어들이 좀몇개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치과 검진. 일단은 치과를 덴티스트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덴틀이란 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외래어로도 듣게 되는 말인데, 오늘 그 단어 많이 나오겠죠? 치과 검진은 그래서 덴틀 체크업. 건강검진에서는 체크업을 쓰는데 앞에다가 메디컬 대신에 덴틀 체크업 이러면 치과 검사가 되겠죠. 들어볼까요?
1: Dental checkup. Dental checkup.
0: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검사받다라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치아 검사를, 뭐 치아 검진을 받다라고 한다면 have one's teeth checked. 이것도 get 동사도 좋고 have 동사도 좋은데요. get one's teeth checked 해도 되고 have one's teeth checked 해도 되고요. 저 내가 검사를 받다 여감으로 요 자리에는 get이나 have가 자꾸 오면 됩니다. I had my teeth checked. I had my teeth checked. 과거로 혹은 I got my teeth checked. I got my teeth checked. 자, 주로 건강 검진 중에 치과 검사나 치아 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들어볼게요.
1: Have one's teeth checked. Have one's teeth checked.
0: Very nice. 자, 뭐에 대한 검사를 받다, 검사 받다는 테스트를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혹은 책을 동사로도 이렇게 쓸수 있고. 그래서 get checked for 혹은 get tested for 이렇게도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치아 검사 쪽이니까 충치가 있는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I got checked for cavity 하면 돼요. 뭐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겁니다.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get checked for 이런 형태로 써요. 들어보세요.
1: Get checked for. Get checked for.
0: 요 뒤에는 그 검사 받는 대상 명사가 나와야겠죠. 자,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치아 검진을 받았다. 건강 검진 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건강 검진 받으면서 치과 검사도 같이 받았어. 요거 가볼게요. medical checkup이고, 그렇죠? 치과 검사는 dental checkup 해도 되고, 치아 검사를 받았다고 풀어줘도 되고,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괜찮네요. 건강 검진 받는 동안 치과 검사도 같이 받았다. 다시 한번, I got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자, 들어보세요.
1: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0: Very good.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치아 건강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제 치과 검사 보면 대부분 뭡니까? 충치죠?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뭐 잇몸의 건강 상태, 그쵸? 뭐 치주염이라든가 이런 염증 상태, 뭐다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치아 건강을 뭐라고 합니까? health라고 하겠죠, 건강은. 근데 치아는 계속 앞에 붙인 단어가 dental health. dental health. 우리의 치아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죠? 치과 선생님이. 자, dental health. 들어볼게요.
1: Dental health. Dental health.
0: 우리 치아 건강 주제는요, 저희가 매십분경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듯해요. 충치는 뭐예요? cavities, 그쵸? have cavities, have cavities. 물론 이건 복수를 써서 일반화 시켰는데요. 충치 하나? 단수를 쓸수 있죠. I have one cavity in my molar. 그러면 나 어금니 쪽에 충치 하나 있어요. 하나도 돼요. cavity. 근데 일반적으로 충치를 복수형 만들어서 have cavities 하면 충치가 있다 일반화시킨 거고 충치가 두 개다 two cavit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단복수 다 가능하고 가산명사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cavities. Have cavities.
0: 좋아요. 자, 잇몸 출혈 이런 게 이제 잇몸 건강도 보게 되잖아요. 자, 잇몸을 영어로 gums라고 합니다. gums. 출혈은 bleeding이죠. bleeding. blood는 피고, 출혈은 bleed고요. 출혈하다. bleeding 하면 ing 형태로 명사가 돼서 이게 출혈이란 명사가 되겠죠. bleeding in one's gums. bleeding in one's gums 하면 잇몸의 출혈 같은 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꾸 이제 출혈 나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잇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죠. bleeding in one's gums. 물론 소유격 바꿔주시면 되고요. 들어볼게요.
1: bleeding in one's gums. bleeding in one's gums.
0: Wonderful. 자, 그러면 충치가 있다고 좀 전달을 받았다. 치과 검사 받았는데 나 충치 4개래.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충치가 4개니까 아까 four cavities 전달 받았다. I heard, here에 과거 쓰면 될것 같아요. 혹은 내가 전달 받았다의 의미로 I was told 해도 되겠네요. I heard that 해도 되고 I was told. 이건 이제 언제 쓰는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무슨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해줬죠? 그러면 I was told that.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즉, 여기선 치과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I had four cavities. 시제일치, 그죠?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충치가 네 개라고 하시더라고. 자, 들어볼게요.
1: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0: Okay,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의 문장을 잘 보시고,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원어민들이 쓸 법한 문장 구조로 우리가 연습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치열에 관련된 얘기도 이제 치아가 이제 고르게 나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치열이 이제 고르지 못한 경우 뭐 교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고르지 못한 치열 요거 하나만 좀 이 단어 좀 소개해 드릴게요. crooked라고 합니다. crooked. 요거는 삐뚤삐뚤이란 뜻이에요. 이리 붙여 가지고 형용사 만든 건데 crooked 이렇게 읽어야 돼요. crooked teeth. crooked teeth.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잘 들어 보세요.
1: crooked teeth. crooked teeth.
0: 삐죽삐죽 난 치열, 오케이? Crooked teeth, crooked teeth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치아 교정을 뭐라고 하냐면 치아 교정기를 braces라고 하거든요. braces. 자, 교정기를 받다, 이게 치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get braces, get braces. 이게 치아 교정을 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치아 건강 쪽 주제를 했었기 때문에 단지 건강검진 라인에서 다시 한번 넣어서 복습하고 이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Get braces. Get braces.
0: Alright. 나는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치아 교정을 받을까 고려하고 있다. 혹은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고민하다. Thinking 하면 돼요. I am thinking of. 여러분, 요게 고민하다예요. I am thinking of.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ing 붙여야 되죠? 교정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 Well, because of my crooked teeth. Because of my crooked teeth. Crooked teeth. 고르지 못한 치열 때문에 교정을 할까 고민 중이야. 다시 한번.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Because of my crooked teeth.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1: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0: Alrighty.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아 검진을 받다. 자, 충치가 있다. 치아 교정을 하다. 오늘 중심 단어들이었죠? Have one's teeth checked. 그죠? Have one's teeth checked. 물론 이걸 get으로 쓸 수도 있다 했어요. Get one's teeth checked. 검사 받다. 검진 받다. 들어볼게요.
1: Have one's teeth checked. Have one's teeth checked.
0: 충치가 있다. 일반화시켜서 have cavities. Cavities. 자, 발음이요. 들어볼게요.
1: Have cavities. Have cavities.
0: 자, 먼저 치아 교정하는 건 get braces. Get braces. 자, 들어볼게요.
1: Get braces. Get braces.
0: So have 동사는 그 상태고 get은 실제 교정을 하는 그 변화 자체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좀 구분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신체 건강이나 우리 건강 관련된 주제들은 앞으로도 뭐 여러 번 더 할 텐데 그중에 건강검진도 정말 중요한 큰 주제 라인 혹은 테마 덩어리인 것 같아요. 자, 정리가 좀 잘 되셨길 바라고 방송 다시 보고 이렇게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그 이전 방송도 몇백 편 있거든요. 자, 보면서 여러분 다른 주제도 한번 관심 있게 영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제공되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교환도 저희가 다 일주일 단위로 편집해서 올려놨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려요. 자, 실시간으로 저한테는 좀 질문 좀 하고 아니면 영어 관련된 이야기 어떤 거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well I guess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식사나 혹은 음료를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저녁 쏠게, 혹은 내가 점심 쏠게, 혹은 내가 커피 살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의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이나 혹은 음료를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바로 음식 is on me 라고 얘기를 해서 핵심 표현으로 점심 내가 낼게 이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음식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료나 혹은 술을 여러분이 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 is on me 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지불을 한다, 혹은 낸다, 혹은 쏜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어순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음식 하고 나서 is, are, on,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식이나 음료는요, 그 대상이 지불합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대상을 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상 자리에, 그쵸? 나, I가 아닌 me를 넣어서 음식 is are on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음식, 그 음료 내가 낼게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식을 이제 복수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로 단수로 얘기를 해서 음식 is on me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음식 자리에는 음료도 되고 술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거 내가 낼게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점심 내가 낼게.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점심은 lunch입니다. 그래서요, lunch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점심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Lunch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Lunch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점심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녁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저녁은? 그쵸. 바로 dinne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nner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저녁은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inner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Dinner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녁이 될 겁니다. 자, 되게 아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침은 잘 같이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아침을 막 같이 먹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쓸 수 있는 것이 그쵸, 바로 브런치가 될 겁니다. Brunch is on me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주말에 이제 브런치 드시고 나서 야, 이거 브런치는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야, 그거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앞에 it을 붙여서 it is on me 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식사를 이렇게 여러분 it is on me 혹은 dinner is on me 혹은 lunch is on me 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커피는 내가 낼게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쵸? 커피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offee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커피는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커피는 내가 낼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offee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Coffee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커피는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차는 내가 낼게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roun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the next round is on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낼게 라는 느낌으로 다음 차 시에라는 느낌이 약간 나죠. 그래서 이 차는 내가 낼게, 이 차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next round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next round is on me.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시면 됩니다. 술은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rink is on me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도 이번에 술 관련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식이나 음료나 혹은 술 같은 거를 내가 낼게,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What is on me로 되게 음식과 혹은 음료, 술 같은 거를 넣어서 What is on me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0: Dinner is on me. Dinner is on me. Coffee is on me. Coffee is on me. The next round is on me. The next round is on me.
1: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점심 내가 낼게. 그쵸? 바로 lunch is on m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사겠습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lunch is on 하고 나서 we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us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me로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we가 아닌 us로 표현해서 lunch is on 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우 괜찮습니다. 점심 저희가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Lunch is on us. 한 번만 더. 시작. Lunch is on u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조금 친한 사이면은 점심은 너가 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쵸? Lunch is on you. 이렇게도 여러분이 표현해서 이 대상 자리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은 다양한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핵심은 뭐다? 그쵸? 음식 is on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이 풀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커피는 내가 낼게. 그쵸? Coffee is on m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식당에서 되게 주인이 이런 표현들 많이 쓸 수 있어요. 커피 서비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쵸? 우리 한국말로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료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free라는 거를 쓰지 않고요. 이 표현 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on the house라는 표현이요.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제 되게 가게 주인이 서비스로 이제 제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on the house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서비스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coffee is on the house라는 표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요거 집에서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료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ffee is on the house. 한 번만 더. 시작. Coffee is on the house.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House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Thank you 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음식이나 혹은 음료나 혹은 술 같은 것들을 내가 낼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음식 is on me 라고 얘기를 해서 그 me 자리에 다양한 대상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It is on me 이 표현 하나 오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is just right here. 자, 바로 10분 정도만 집중하시면은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서 재미와 동시에 자신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The first step is your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뒤에 뭐뭐 하든 결국에는 앞에 조건이 있으면 어떤 경우이건 간에 라는 뜻으로요. 어디에서 뭐뭐 하든 이란 뜻으로 다 알고 계시죠? where 다음에 ever만 붙이시면 돼요. wherever 아시겠죠? wherever you 동작한다는 뜻이겠죠? 이것만 달랑 외우시면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we're gonna check out more examples,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가볍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내가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하면, 어디를 여행하건, 내가 가능한 한 언제건, 사실은 이게 어디이지만 가능한 한을 붙이면 어느 곳이건 간에, 혹은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의미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 뜻은 장소가 있고요. 그 장소가 여기건 저기건 어디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던, 그러면 wherever, 다음에 뒤에 you 다음에 있다. 그러면 I am here. I am here. You are there. 그러면 wherever you are, you are, you are. 이거잖아요. wherever you are. 물론 노래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wherever you are. 어디 있던 듣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한다면 wherever you need me, 그렇죠? wherever you need me, 어디를 여행하든 말이야, wherever you travel, wherever you travel, 간단하죠? 가능한 한, 내가 가능한 언제든, 이게 어디지만 이 단어가 붙으면 네가 어디에 가든 간에 wherever possible 이렇게 많이 써요. wherever possible, 물론 whenever possible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wherever possible의 뜻이 이게 어디 가능한 한 어디든 이런 뜻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 하면 어디 있든 간에 플러스 언제든 간에 뜻으로 예, wherever possible 이렇게 식으로 쓴다는 것도 한번 살짝 연습해 주세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의미니까. 됐죠? 자, 정답만을 찾으려고 똑같은 정답 하나만을 자꾸만 외우려고 하시면 그걸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날 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이건 처리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Then you have the flexibility, right? 바로 융통성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건 간에 연습하셔야 돼요. Wherever you are, you need to practice, right? 자, 이미 해드렸습니다. Your turn! 어디에 있건 간에. Wherever you are. 됐고요. 언제,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나를 필요하든 간에 내가 거기 갈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your turn. 맞습니다. Wherever you need me. 됐죠? 어디를 여행하건. Okay, your turn. Wherever you travel. 됐죠? travel은 travel처럼 안 들리고요. travel처럼 들리고요. trip이란 단어가 주로 여행이란 뜻으로 명사로 많이 쓰인다면, 얘는 travel은 그렇죠. 예, 바로 동작으로 여행을 하다는 뜻을 많이 씁니다. 물론 얘도 travel 하면 여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인 거죠. 맨 마지막에 내가 가능한 언제든, 언제든만 보고 어? 이거 whenever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쓰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wherever possible, 어디든 가능한 곳은 그 느낌은 어디든 가능한 곳 혹은 언제든 가능한 곳 다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조건을 달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step 2.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랑 함께 해달라고, 우리랑 함께 있어줘. 그러니까 부르면 나타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wherever you are, 무엇을 하든, 이것도 ever 붙이면 되죠. whatever you do, 예전에 한번 whatever 했었습니다. whatever you do, 커마, 커마, 우리랑 함께 있어줘. 그럼 뭐예요? 그렇죠? be with us 해도 돼요. 그런데 머무르다는 뜻에 stay. I want you to stay with us. 그래서 바로 stay with us 됐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stay with us. 어디에서 날 필요로 하건 내가 너한테 갈게. 거기에 바로 있을 거야. 그래서 wherever you need me,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노래 있잖아요. 렘브란트라는 그룹의 노래. 그렇죠? 자, 그래서 wherever you need me, I'll be right there for you. 숫자도 right을 써도 되고요. 맨 마지막, 어디를 여행하든 확실히 안전하게 다니도록 해.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장소는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Wherever you travel. 쉽죠? 그 다음에 반드시 확실히 뭐해? Make sure.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To stay safe.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행을 왜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서 행복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3를 쫓으시냐고 위험한 데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wherever you travel, make sure to stay safe. 자, 그렇다면 부담되시면 버리시고요. 문장, 핵심 문장 하나 갖고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자,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건 함께 있어줘 라고 했습니다. 반응은 뭐예요? 바로 내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게.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자,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stay with us. 라고 했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알았어요. 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I w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그래서 right beside you 하셔도 되고 right beside you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소고기가 있으면 소고기를 먹는 방법이 불고기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갈비도 있고 바삭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긴장되고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변형해 볼게 라고 생각하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here,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좋아했었던 노래의 한 가사를 가져와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한 추억여행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시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알켈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I Believe I Can Fly 라는 제목의 노래를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와 봤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길지 않았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재밌는 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것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문장의 윗부분 If I just believe it 에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 내가 그것을 믿으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아랫부분이죠. There is nothing to it. 사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머릿속에서 알쏭달쏭 하단 말이에요. 요 간지러운 부분을 제가 지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오늘의 문법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습관처럼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읽혀지게 돼요.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There's nothing. 무엇에 아무것도 없냐면요. To it. 그것에.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실 근데도 여전히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알쏭달쏭한 그 느낌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만 더 가보자면요. There's nothing to it.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는 우리말로까지도 의역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이 전치사 to의 쓰임이에요. to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시간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거 있는 그대로 외워서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몇 개의 예문 보면서 조금 더 감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Cooking this dish is easy. There's nothing to it. 자, 해석을 해보자면 cooking this dish. dish가 접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요리를 말하기도 해요. 해서 이 요리를 하는 것은요, is easy. 쉽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There's nothing to it. 이라고 나옵니다. 아, 이거 쉬워요. 별거 없어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의 표현이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기억했다가 툭툭 사용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자, 다음 문장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one can use this app. There's nothing to it. Anyone can use this app. There's nothing to it. 자, anyone 누가 됐든지 can use this app. 이 앱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앱을 쓸 수 있어요. There's nothing to it.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거든요. 별거 없거든요.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 There's nothing to it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의역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이 예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것에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정도의 의미 모두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넣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의 문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R. Kelly라는 가수가 부른 I believe I can fly. 제목 자체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 라는 제목의 그 노래 안에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예요. If I just believe it. 내가 만약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한다면요. There's nothing to it. 별거 없어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난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사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제가 이 노래를 중학생 때 처음 접했었던 것 같고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또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가사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 이 노래는 이런 뜻이구나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 쉬운 가사들 중에서 이 부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 There's nothing to it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요 감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 이런 뜻이구나 별거 없어요 라는 뜻이구나를 알았을 때 굉장히나 그 궁금한데 누가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 이 노래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공부한 것들 활용해서 문장

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담이 없어요. 왜? 오늘의 공부한 그 문법 포인트 있는 그대로만 활용해주면 되니까요. 자, 우리말 먼저 읽어볼게요. 전화를 거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간단해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냐면 가끔씩 이렇게 여행가서 호텔 같은 데 묵으면요. 호텔 안에 그 이렇게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 걸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가면 핸드폰 그냥 쓰면 되는데 외국 나가면 내 핸드폰 비싸서 그냥 또 호텔에 있는 거 그거 전화로 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 걸려면 뭐 뭘 눌러서 뭐 한 다음에 뭐 하세요. 이게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생각해보면서 자 전화를 거시려면 이 버튼 누르세요. 부터 이 문장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거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Press this button. Press this button. 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겁니까? 전화를 걸려고요. To make a call. Press button. Press this button to make a call.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 간단해요 라고 누가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말로 간단해요 라고 뭔가 말을 하고자 라는 생각이 들면 많은 분들이 그냥 It's simple 또는 It's easy 와 같은 문장만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하나 배웠죠.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There's nothing to it. There's nothing to it. 이거 전화 거는 거 여기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정도의 뜻으로서 우리말로 간단해요 라고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얼마나 이거 There's nothing to it 딱 말해주면 It's simple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 조금 더 있는 기분 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Press this button to make a call. There's nothing to it. 좋아요.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 사실 별거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문장 만들어 보겠는데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때 조동사 might 한번 써줄 수가 있습니다. You might think.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 생각할 수도 있어요? It's hard. 어렵다고. 뭐 하는 게 어렵다고? 자, 가주어 쓰는 거예요.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But, 하지만 특별할 거 없어요. There's nothing to it. 이렇게 문장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영어 공부 특별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Grammar Inside와 함께 영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 생각해보면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 might think it's hard to study English, but there's nothing to it.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항상 우리 Grammar Inside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뭐 명언, 영화의 대사, 노래의 가사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문장 정말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시면 그렇죠?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하려는 게 뭐든지 간에 그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 때도 힘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편하게 나비 자세 하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out there, out there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out there, 직역하면 저 밖에? 저 밖에서? 이런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out there, 이 세상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out there.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this pose is one of the simplest hip openers out there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세는 고관절을 열어줄 수 있는 아마도 가장 단순하고 쉬운 자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뜻 다 되니까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re you sure this is the best car? Man, it's the best option out there. I don't know about that, but I'll give it a go. Of course you will.
0: 네, 첫 번째 대화 봤죠?
1: Are you sure this is the best car?
0: 이럽니다. 너 확실해? 이게 best car, 정말 최고의 차라는 거. 너 확실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man, 야, it's the best option out there. 최고의 옵션이야. 이렇게 했어요. out there. 오늘의 표현

나왔죠? 매, 야, 이게 이 세상에, 아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진짜 최고의 옵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I don't know about that. 그건 모르겠고, 네 말을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I don't know about that. But I'll give it a go. I'll give it a go. 한번 시도는 해볼게, 이런 뜻이에요. I'll give it a try. 같이 쓸 수 있습니다. So I'll give it a go. 이렇게 얘기하니까 Of course you will.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내 말을 믿어야지. 여기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f course you will.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 way I can finish all these food. I thought you might be hungry. But why did you bring me so much? You're my favorite thing out there.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There's no way I can finish all these food. There's no way.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I can finish all these food. 정말 이 모든 음식을 끝낼 수가 없어요. Well, I thought you might be hungry.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ought you might be hungry. 배고플까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but why did you bring me so much? 아니, 음식을 뭐,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You're my favorite thing out there.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e my favorite thing out there. 그렇게 해서 사람을 favorite thing out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Yogis, we're all like butterflies now, but don't fly away, okay? Next class, we are going to do the cobra pose. The cobra pose. Ready?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비 자세 해봤습니다. 고관절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이니까요. 여성분들 생리통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남성분도 하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코브라 자세 해볼 겁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out there 이란 표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라는 뜻도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표현으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okay? Eat well!

달달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인기, popularity입니다.
0: 네, 인기. I thought you were saying an English word that starts with E. 네, 인기고요. popularity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 새로운 주제를 핵심 내용을

0: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But is that really the case?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I make stuff here.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1: Yes, it's definitely important for making an impact on the world, but also if you have a product that you're trying to sell in business, popularity can still be very important, right?
2: 그렇죠. 만약에 상품 자체만 보면 상품이 인기가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상품을 알리는 사람도 인기가 있으면 사업 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1: Of course.
2: 그 알렉스 씨가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퍼뜨리려면 인기가 도움이 된다.
1: Of
2: 이런
1: course.
2: 이야기가 들어 있었죠.
1: Of course.
2: 자, 그럼 첫 줄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line by line.
0: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But is that really the case?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1: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2: 네,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머리를 이렇게 좀 만지는 듯한 포즈를 취하다가 인기라는 거, popularity라고 하면서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1: Right.
2: 인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그 popularity isn't everything 형태가 being
1: Being
2: popular,
1: popular.
2: 네, isn't everything 똑같은 형태인데 단어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1: Yeah, for sure. And he asks us a question next. He says, "But is that really the case?"
2: 네, but is that really the case?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Something is the case라고 하면 something is true.
1: It's true. It's
2: 해당
1: right. It's correct.
2: correct or it is what's going on.
1: It's what's going on.
2: 해당되는 상황이다라고 할때 이제 be the case. 케이스가 그냥 상자 케이스를 가리킬 수도 있고 경우도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경우 이 경우는 그런 경우다라는 의미로 is that really the cas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 Is that really the case?
2: Is that really the ca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렉스 씨의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쓰는 말인데 그냥 본인이 한말 있잖아요. Popularity is important or is it?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반문은 or is it?
1: Or is it?
2: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죠.
1: We use it a lot, typically more for joking, but yes, in that case, we definitely wouldn't say, but is it the case?
2: Yeah.
1: Or is it?
2: I'm your new teacher.
1: Or are you?
2: Or am I? 뭐 이렇게 그 자신이 한 말은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 형태를 적용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is that really the case라고 했고요.
1: And he says next,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2: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저는 현재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라고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좀더 풀어서 번역하자면 인터넷에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어요.
1: Yes, I am now making videos that I upload online.
2: Yeah, or I'm now making videos and uploading them
1: Online.
2: online.
1: So many different ways you can
2: 얼마든지
1: say it.
2: 바꿀 수 있죠.
1: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I make stuff here.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1: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For real. I make stuff here.
2: See, 일반적으로 see, 여기서는 see하고 check it out 같이 엮여서 그냥 한번 보세요. Please look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다른 문맥에서 see 하면 커봐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See, I told you
2: yeah, exactly.
1: that blue shirt was not for you.

0: It's not for me. 그래서 see 그거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냥 have a look.
1: Yeah, have a look.
0: Check it out. 보세요. This is my studio. 제 스튜디오예요. Mm-hmm. I make stuff here. 저는 여기에서 stuff를 만들어요. stuff가 그냥 것들, 이것저것을 yeah. 가리키는 말이라서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1: yeah.
0: 그냥 이것저것이라고 하거나 것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서 문맥상 비디오를 만들어요라고
1: videos.
0: 바꿨습니다.
1: I make videos or content. And the way he said, this is my studio.
0: Yeah.
1: We speak like that when we're like showing off something. So you got a new car. This is my new car. This is my house. You should try it.
0: Okay, that's interesting.
1: Okay, so next he says,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0: 그리고 part of being successful, successful, 성공적인, mm-hmm. being successful이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이룬다는 거, 성공적이라는 것의 일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Mm-hmm. is having people follow you.
1: Yeah.
0: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1: no.
0: follow you online.
1: online.
0: 요즘
1: or social media.
0: 현재 소셜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1: Yeah, for 네. sure.
0: 사람들이 팔로우를 해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1: Mm-hmm. And he says next, he elaborates by saying,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0: 영향을 주다.
1: Influence. Influence.
0: Influence. 그래서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 That's
0: people,
1: so true.
0: Yeah, people. 엄밀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influence의 목적어니까 people whom you influence
1: 그렇게
0: 되겠지만 who도 그냥 구어체에서는 whom과 구분 없이 씁니다.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 That's true.
0: Yeah.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1: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0: And yeah, 그리고 물론 여기서 yeah라는 것은 그래요 라고 일부는 인정하면서 mm-hmm. 물론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어쩌면 인기가 인생에서 전부는 아닐 수 있죠.
1: Mm-hmm. But he says next,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0: 그런데 if you want to 그냥 사실 if you want to influence 해도 됩니다.
1: Yeah.
0: 영향을 주고 싶다면 그런데 if you want to be able to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mm-hmm. 싶다면 즉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면 이런 의미고요. To do different things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해보라고
1: mm-hmm.
0: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면
1: mm-hmm. He tells us more next.
2: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1: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0: 퍼뜨리다.
1: Spread. Spread.
0: 네. 물론 펼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Spread your wings, right? 펼치다. 그런데 퍼뜨리다 또는 빵에 이런 초콜릿 잼 같은 거 바르는 것도 you're spreading jam.
1: Yes, you spread jam or you yeah. spread chocolate sauce or you spread marmalade 네. onto that toast.
0: 이것도 spread예요. 결국 하나에 모여있던 덩어리가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퍼뜨리다.
1: So delicious.
0: 아니면 소문이 퍼지는 것도 the rumors are spreading 등등.
1: Oh, and speaking of bedrooms, the cover that you put on your bed, we call it a bedspread.
0: Bedspread.
1: Bedsheets. Yeah, because you spread it all over your bed. Right.
0: That's right. Bedspread. 그 침대 매트 위에 mm-hmm. 1차적으로 덮는 거.
1: Yeah.
0: Bedspread.
1: It's a bedspread.
0: 네. 이불이라는 거 자체 언제 다시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불을 가리키는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1: We have a lot.
0: Blankets,
1: duvets. Blankets, covers, duvets.
0: So many. Anyway.
1: Anyway, bedspread.
0: If you want to be able to,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 Mm-hmm.
0: 할 수 있고 싶으면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퍼뜨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
1: mm-hmm. Then he says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0: 네, at some point 언젠가는 mm-hmm. 어느 시점에선가는 we have to accept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Mm-hmm. That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은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Mm-hmm. Be aware of something 하면 어떤 것을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1: Yes. 네. You have to say, hey, this is here and it's kind of important.
0: Yeah. So somebody can say, do you know about this problem? And you can say, I am aware of it.
1: Yes, I am aware. I know about it. I know it exists. Right.
0: 나 알고 있다. 알고 mm-hmm. 있는데 아직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할 때.
1: Mm-hmm.
0: So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언젠가는 해야 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 Mm-hmm. And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this clip.
2: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1: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0: 이 문장 형태만 보면 완전하지 않은 문장인 것 같은데
1: mm-hmm.
0: 앞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 때문에 mm-hm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 Mm-hmm.
0: Be aware of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1: Right, just be aware.
0: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가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1: Mm-hmm.
0: 그러니까 something that we should give our 100% focus to 이 형태에서
1: mm-hmm.
0: 앞에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mm-hmm. 그냥 딱 여기.
1: Mm-hmm.
0: Maybe 어쩌면 not give our 100% focus to mm-hmm. what? Popularity.
1: Right.
0: 거기에 100% 집중은 하지 않더라도.
1: Mm-hmm.
0: Right?
1: Yes. Then lastly.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0: 충격, 영향.
1: Impact, impact.
0: 네, make an impact 하면 영향을 주다.
1: Mm-hmm.
0: On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영향을 주고 싶다면 we need to be aware of it. 알렉스 씨도 이렇게 강조해서 aware를 강조해서 말해줬어요.
1: Aware of it, right.
0: 완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인기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주는구나 정도는 알고는 의식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1: That's right. Okay,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But is that really the case?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See, check it out. There's my studio. I make stuff here.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t some point 이 세 단어를 이용한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At some point in time 이런 의미가 뒤에 생략이 되어서 언젠가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point in time 시간에 있어서의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어느 시점엔가는 아니면 언젠가는 두 번째 패턴은 want to 그리고 be able to를 합친 거예요. 오늘 여러 번 나왔었죠. want to be able to 뭐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다 아니면 뭐뭐를 할 수 있고 싶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인기나 인지도가 도움이 되는 상황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소개하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Being a celebrity-like figure and being popular is helpful. Some politicians have benefited from this strategy. Popularity helps. It goes hand in hand with influence. However, popularity fades where there is no purpose being fulfilled.
0: 다시 한번 볼까요?
1: John says,
0: being a celebrity-like figure. 그러니까 celebrity는 유명인사, celeb이죠. 그래서 celebrity-like figure라는 것은 유명인사와 같은 존재.
1: Yeah.
0: 말 그대로 그냥 유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1: A famous person.
0: 네, 유명한 사람인 것, 그리고 being popular, 인기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Some politicians have benefited from this strategy. 일부 정치인들은 이 전략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이걸 이용했다는 이야기죠.
1: True that. Next we have one from Tatiana.
0: Popularity helps. 인기는 도움이 됩니다. It goes hand in hand with influence. 영향력과 함께 가는 거죠. 네, 인기가 있으면

0: 영향력도 있다. However, popularity fades. 그런데 인기라는 것은 점점 없어집니다. Mm-hmm. Where there is no purpose being fulfilled.
1: Right.
0: Fulfill이라는 것은 이루고 달성하는 걸 말하고요. Mm-hmm. Purpose,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도 달성이 안 되고 있으면 yeah. 그냥 인기가 있었던 거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
1: Of course, because there's always a reason why you're popular. Yeah. And if that reason goes away, so does the popularity.
0: Popularity will also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minutes. Choo-choo-choo-choo-choo-choo. Kids,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story of the classics and the very big rabbit. 오, 선생님이 큰 토끼로 변했죠? All right. 자, 근데 좀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재밌지만,

0: coming, they'll be scared out of their wits.
1: 네, 친구들 다 고민이 좀 있네요. 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될까 말까 네, 고민하고 있어요.
0: Here, Rachel is worried. Will be told off for telling silly stories.
1: 자, 여기에서 to tell off is our third expression of the day. To tell off는 야단을 치다라는 뜻인데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상황을 보면은 야단을 치지 않을까. 우리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레이첼가. 그래서 란지트가 그러죠. 선생님한테 이 래빗을 보고
2: You'll just have to tell her yourself.
1: 그러면 직접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접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토끼가
2: The big rabbit headed for the door.
1: 나가려고 하는데 이 레이첼가 이제 꼬리를 딱 잡고 안 돼요. 딱 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냐 하면은
0: If the little ones see a huge rabbit coming, they'll be scared out of their wits.
1: 어린 학생들이 보면은 놀랄 거예요. 그래서 딱 막는 거예요.
0: All right, let's continue and read the last page for today. Rachel was right, as usual, and she figured out what to do about it. We'll dress up our big rabbit so she looks like Miss Bennet, Rachel told the whole class. And that's what Class 6 did.
1: 자, 우리 레이첼 아주 똑똑한 학생인 것 같아요. 자,
0: We'll dress up our big rabbit so she looks like Miss Bennet.
1: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못 나가니까 그럼 Miss Bennet처럼 옷을 입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l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0: So, we have a problem. Something definitely has gone wrong.
1: 우리 Miss Bennet가 계속 말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0: So,
1: 자, 교장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죠?
0: All right, we'll find out next time.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3: Oh,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you to meet my big dear friend Bear.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의 세요 펀디닝 스텝 업의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영어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책을 벌써 끝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영어 실력도 올라가고요. 책 읽는 힘도 올라가고요. 어휘력도 올라가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카올릭스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친구 이 머리 스타일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은근히 웃기답니다. 이게 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오늘 한번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0: around the container.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his is hard work," Dottie exclaims. "Thanks for teaching me how to make ice cream."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Perhaps that's because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The day of the Moo Town Festival is warm and sunny. Mrs. O'Leary sees Dottie and gives her a big bowl of ice cream. After she licks the bowl clean, Dottie says,
1: "Wow! This is the best ice cream I've ever had!"
2: 카올릭스의 바로 그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읽은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책을 끝내는 완독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픽션으로 시작하네요. 픽션,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가 되어 있네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Mrs. O'Leary가 adds, 더합니다. 넣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추가합니다. The sugar, 설탕과 크림과 그 다음에 and eggs, 그리고 계란들을 추가를 합니다.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그리고 나서 she packs, 그녀는 채웁니다. pack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는 짐을 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요. 바로 채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n she packs salt and ice. 소금과 얼음을 싸는 게 아니라 소금과 얼음을 around the container. 그 컨테이너라고 하면 용기입니다. 저는 참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 주변에 소금과 얼음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과 얼음을 채우고요.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Dottie는 crank라는 것은 바로 기계를 돌아가게 하다, 크랭크를 돌리다. 크랭크라는 것이 이렇게 기계 중심에 어떤 모터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축을 바로 크랭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돌리나 봐요. 그럼 이걸 돌리면 뭔가가 아이스크림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세로일 수도 있고 가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중심축을 크랭크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Dottie는 cranks the ice cream maker.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 기계를 돌아가게 합니다. Until, 언제까지요? She's worn out. Worn out이라는 거 아주 흔히 일상에서도 쓰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Worn out이 뭐지? Worn out의 원형, 동사로 쓰면 바로 wear out이라는 것입니다. Wear out이라고 하면 지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worn out은 매우 지친이 됩니다. 그렇죠. 매우 지친. 그래서 wear이라는 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상태도 나타내지만 wear이라는 게 닳다, 닳게 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체력을 닳게 하다, 그래서 없어지게 하다, 거기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worn out이라고 하면 매우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할 때까지요. Until she's worn out. 그녀가 완전히 매우 지칠 때까지 Dottie가 계속 뭘 한다고요?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이렇게 그 크랭크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This is hard work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Dottie exclaims. Dottie가 exclaim. exclaim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소리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Dottie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This is hard work.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힘든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쉬운 게 있겠습니까? Thanks for teaching me how to make ice cream. 고맙습니다.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로 이 픽션이 마무리가 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로 이 맥락을 쭉 타고 가고 있다면, 이 맥락을 놓치지 않았다면 바로 Mrs. O'Leary에게 누가 하는 말요? 바로 Dottie가 감사 인사를 표하는 거겠죠. Mrs. O'Leary가 바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Dottie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오늘 How to make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How to make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될지 중학교,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고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함께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의문사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지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wondered what to do next 라고 돼 있네요. 그녀는 궁금해했다.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라고 뭐뭐를 해야 할지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0: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안에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 to 부정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to do에 있는 이 to do를 원래 있었던 주어 동사로 다시 복귀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he wondered. 그녀는 궁금해한다. What to do next. 그 의미를 잘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합니까?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겠죠. 왜요?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이 문장에. 자, 그럼 이거를 원래 있었던 문장으로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She wondered what she should do nex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what to do가 무언가를 무엇을 해야 할지가 되기 때문에 해야 하다라는 should를 넣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보니까 원래 do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do는 누가 하냐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것이죠? 이 문장 안에 보니까 이 do를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she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기 제일 앞에요. 그래서 what she should do next로 고쳤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do 부정사는 그 안에 있었던 주어를 활용해서 혹은 의미적으로 어떤 행위자를 한 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should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동사, 투부정사 있는 그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문도 한번 보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to go?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Where to go? 내가 어디 가야 될지를. 내가는 여기 지금 아직까지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될지를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딘가에 가는 것이죠. 어딘가로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You라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I, me라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Can you tell me? 너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니? Where to go?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럼 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는 바로 me의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 어렵지 않죠. 요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Thanks for teaching me. 자, 이전에 오늘 책에서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how to make는 누가 만드는 것이죠? Mrs. O'Leary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는 Dottie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How I should make ice cream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그 주체인 주어와 그 다음 should가 들어간다는 점, 그 의미가 포함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의미가 의문사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동사는 그대로 쓴다라는 점 보시고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1: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his is hard work, Dottie exclaims. Thanks for teaching me how to make ice crea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자, 이거 좀 웃긴 건데요. 뭐냐 하면 A tuft of hair, tuft라는 것은 뭉치, 다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여기에 이 아이의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차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고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뭉치. 이 뭔가 조금 단정하진 않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이 부분이 맞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좀 단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a tuft of hair, 머리카락의 뭉치나 다발인데요. That won't lie flat. 이렇게 평평하게 혹은 단정하게 누워있지 않는 지금 여기에 이런 머리카락 같은 그런 뭉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is called 뭐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a cowlick. cowlick이라고 부릅니다. cowlick. 이게 왜 그러냐면요. Perhaps, 그 뒤에 그대로 나오죠. Perhaps, 아마도, that's because, 그것은 아마도 뭐뭐 때문일 것입니다.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이해하셨습니까?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머리카락처럼 보입니다. 어떤 머리카락처럼 보이냐면, a cow has

0: slicked. 어떻게요? 소가 할튼 것 같은 머리카락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에 소가 와서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소가 핥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마치 소가 와서 소의 침을 묻혀가면서 슥 핥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뭔가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핥은 모양처럼 잡혀서 삐뚤하게 되어 있는, 단정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딱 올바르게 평평하게 딱 누워있지 않는 이런 머리카락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a cowlick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이제 왜 cowlick이라고 부른지 아시겠죠? 소가 lick이 핥다잖아요. 그래서 소가 핥은 것 같은 거기에서 이름이 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 a cowlick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day of the Mootown Festival is warm and sunny. 자, the day, 그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of the Mootown Festival. Mootown Festival, 이 축제의 그날은 is warm and sunny, 따뜻하고 화창합니다. Mrs. O'Leary sees Dottie and gives her a big bowl of ice cream. 그리고 나서 Mrs. O'Leary는 sees Dottie. 저기에 누가 있었냐면 Dottie가 있었네. Dottie를 보고요. And gives her, 그리고 그녀에게 줍니다. A big bowl of ice cream. 아주 큰, 아이스크림이 담긴 큰 그릇을 줍니다. 많이 담겨 있겠죠? After she licks the bowl clean. 역시 식성이 어마어마합니다. After, 뭐한 후에. She licks the bowl clean. 그 그릇을 아주 깨끗하게 핥은 후에, 즉 끝까지 핥아먹은 후에 Dottie says, Dottie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ow, wow, this is the best ice cream I've ever had. 라고 돼 있네요. 이 아이스크림은 최고의 아이스크림이야. I've ever had.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최고의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영어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읽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샘솟아 나죠. 자, 그러면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Perhaps that's because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The day of the Mootown Festival is warm and sunny. Mrs. O'Leary sees Dottie and gives her a big bowl of ice cream. After she licks the bowl clean, Dottie says, "Wow! This is the best ice cream I've ever ha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ack. Pack. They pack lunch for school every day. Container. Container.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Crank. Crank.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uft. Tuft.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Lick. Lick. Perhaps that's because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지켜볼 것은 바로 Claim. Claim이라는 것은 주장하다 혹은 외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앞에 Claim 앞에다가 접두사, 즉 앞에 머리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이 단어의 머리에다가 접 붙인다라고 해서 이 접두사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단어와 또 다른 단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claim이라는 것은 외치다 혹은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exclaim이라는 것입니다. exclaim과 그 다음에 proclaim이라는 것이에요. exclaim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에서 ex가 들어가면 밖을 의미합니다. 밖. 밖으로 나간다 할 때 그 밖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부가 아니고 외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claim은 주장하다, 외치다이니까 아, 그래서 외치다, 소리치다가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뭔가 소리를 내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proclaim에서 pro는 앞을 의미합니다. 뒤도 아니고요, 옆도 아니고요, 앞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앞에다 대고 주장하거나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다 대고 주장하거나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언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딱 단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장을 딱 펼치고 뭔가 약속하듯이 뭔가 공지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claim이라는 것, 이런 어근이라고 하죠. 이런 말뿌리를 활용해서 그 앞뒤로 여러 가지 단어들, 접두사일 수도 있고요. 접미사일 수도 있고, 꼬리에 붙이니까요. 접미사라고 하죠. 꼬리 밑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원리로 단어를 이해하면서 암기하게 되면 훨씬 더 단어를 많이 그리고 쉽게 이해하고 암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을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 어? 앞에 뭐야?
2: 불 난 것 같은데?
1: 그럼 어떡해?
0: 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주차합니다.
1: 빨리 내리자.
2: 잠시만.
0: 차량을 주차했다면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합니다.
1: 어디로 가?
2: 따라와.
0: 피난 유도등을 확인하고 갓길 보행자 통로 등을 통해 화재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1: 앞에 안 보여.
0: 터널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합니다.
1: 뭐해?
2: 기다려봐.
0: 터널 내 비상벨을 눌러 긴급 상황을 알리고 긴급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합니다.
2: 네, 119죠? 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3: 아니, 위급 상황에서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이지.